참전원을 은빛 수녀입니다. 단풍처럼 우리 인생도 곱게 물들고 싶어지는 달, 익어가는 벼이삭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만나고 싶어지는 달, 바로 10월이 열렸습니다. 고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꽃보다 10월 단풍이라고 하잖아요. 10월은 눈에 담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나날이 어느 멋진 날이 되어줄 것 같은 축복의 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좋다는 10월 상달만 같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달 10월. 모두가 평안하고 풍성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10월 1일 목요일 아름다운 10월의 문이 열린 오늘 아침 첫 곡은요.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눈빛소녀입니다. 그러게 엊그제만 해도 봄꽃 구경하느라 다니느냐고 바쁘셨죠. 근데 벌써 단풍을 기다리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엊그제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올해 첫 단풍 어디서 만나보고 싶으세요? 집 앞 가로수길도 있을 것 같고 마음먹고 먼 곳으로 단풍놀이 떠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벌써부터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시나요? 우리의 삶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강산의 단풍 때깔처럼만 곱게 물들어간다면 나날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아까운 멋진 10월을 얼마나 우리가 더 잘 살아내겠습니까? 더위도 가시고 삽상한 가을 공기와 결실로 가득 찬 10월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달달한 상현님 10월달 행복한 한 달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소피아님 하늘이 너무 예뻐요라고 하시고요.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출첵해 주신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1년의 3분의 1이 남은 소중한 10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 따뜻한 한 달 되기를 바란다는 또 안부 인사 2037님이셨어요. 참전원을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꽃 피고 지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날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10월의 하루하루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 차츰 단풍 물드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내 작은 가슴도 고운 빛으로 물들어가고 노푸른 하늘 우러러 마음은 겸손히 평안하다 거저 받은 목숨이니 아무런 자랑도 교만도 없이 인생길 소풍 가듯 즐거이 걸어가다가 이 몸 또한 한입 낙엽 되면 그뿐인걸. 정연복 시인의 시 10월의 노래였습니다. 꽃피고 지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나날이 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10월의 하루하루는 더없이 행복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한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절망이나 고통이라는 그런 감정도 결국 살아있어야 만날 수 있죠. 이 아름다운 10월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고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쨍하게 푸른 한 뼘이나 더 훌쩍 높아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겸손해지고 넉넉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뭐 하나 애쓰지 않고 거저받은 우리 목숨줄인데 정작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타박하고 살 때도 있지요. 그 거저받은 목숨이니만큼 아무런 자랑도 교만도 없이 인생길 소풍 떠나듯 하루하루 즐거이 살다가 우리도 단풍에서 낙엽으로 아무 미련 없이 떨어져 내려 그 거름이 되는 나무들처럼 욕심 없는 마음을 담고 싶어지는 오늘입니다.

동물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1573님이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렸어요. 가을은 시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가을 앞에서는 다들 잠시 시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던 하늘색도 왠지 달라 보이죠. 나뭇잎 하나에도 이맘때는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물듭니다. 우리 참전가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아 가을이구나 싶으신가요? 오늘 10월 1일 확실히 10월은 가을이구나. 달력 보고 그런 생각 들기도 하겠죠. 아니면 아침 공기 냄새? 아니면 문득 올려다본 하늘? 단풍처럼 물들고 싶고 오곡백과처럼 연굴고 싶고 그리고 낙엽처럼 미련 없이 자리를 내어주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배우죠. 겸허하고 허로운 마음을 담고 싶어지는 그런 가을입니다. 5153님, 10월 하루하루가 더욱 빛나고 행복한 날 되세요. 동물원 좋아하는 노래 들려드렸다고 하셨어요. 10월 하루하루가 더욱 빛나고 행복한 날 되기를 정말 바라는 오늘 첫날입니다. 경산 해피맘님,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쁜 요즘 가끔 하늘을 보라 했던 수녀님 생각이 가끔 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맞이합니다. 저는 생태숲 육아 해설가 공부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정말 끊임없이 뭔가를 또 탐구하고 배워가는 그 여정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을만큼 아름답습니다. 가을 하늘 오늘도 또 바라보면 좋겠죠. 흐린 날은 또 흐린 날대로 좋은 것 같아요. 동물원의 노래처럼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쓸 수 있듯이 그런 감성이 올라오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0756님, 이 시간이 참 행복해요. 수녀님께서 해주는 말씀들, 노래들, 직장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을 아침에 듣는 가을 노래 참 좋아요. 요즘 꽃이 너무 예뻐서 시댁 부추가 있는 담벼락 쪽에 상사화를 심어볼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부추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부추꽃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사화도 예쁘지만 부추꽃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또 직장에서 이 시간은 약간 워밍업 하는 시간이니까 라디오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574님, 오늘은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 환절기, 정말 이 인사 중요합니다. 이 환절기에 정말 정말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센스 만점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 미리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10월, 10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10월을 맞이하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의 마음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재치 넘치는 다섯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당첨자분들에게 물론 선물 드립니다. 2037님이 신청하신 정일영 기도

정희령의 기도였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는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발 센스 만점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10월. 10월입니다. 10월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아름답고 그윽한 10월의 찬미가가 절로 떠오르는데요. 이 10월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점 오자 토크 기다립니다.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이죠. 목요 오자토꾸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오늘 10월 1일 10월을 맞이하면서 10월 예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10월 단풍을 앞두고 10월 하면 어떤 다섯 글자가 떠오르시나요? 어느 멋진 날 10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다섯 글자 아닌가요? 물들고 싶어. 그러게요. 우리 마음도 고운 10월의 단풍처럼 알록달록 물들고 싶어지는데요. 10월에 대한 여러분의 기발한 10월 예찬 다섯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분에게 따뜻한 커피컵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100원 누르면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7788님은요.

10월 하면 설레는 10월. 설레는 10월. 아유, 두 말하면 잔소리죠. 10월은 그냥 설렙니다. 너무 좋아요. 7654님. 아, 10월 하면 다섯 글자. 말일쯤 수술. 말일쯤 수술. 작년 10월 말에 넘어져서 어깨에 철심 빼는 이번 달 말일 되면 1년 되는 날이라 드디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이리 길게 느낀 건 처음입니다. 아후, 한 달도 아니고 1년이잖아요. 당연히 길죠. 당연히 길죠. 아후, 이 철심을 또 이게 그 철심 빼는 일도 또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무사히 잘 수술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우스틱님, 10월 하면 빨간 날 많다. 빨간 날 많다. 네, 10월. 다음 주에는 빨간 날이 많아요.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 10월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데 11월은 보니까 빨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아우스틱님은 이 달력을 망치로 때리고 싶대요. 왜요? 빨개지도록. 아우, 좋은 생각입니다. 망치로 때리다가도 벽 조심하세요. 2037님은 10월 하면 다섯 글자 잊혀진 계절, 잊혀진 계절. 10월이 되면 어느덧 빠져버리게 되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의 노래 가사처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첫 소절. 옛 추억이 스물스물 나는 그런 10월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유, 또 10월에 이 노래 또 엄청 우리가 또 많이 듣게 됐네요. 오늘 첫날이니까 들어야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용의 잊혀진 계절, 김다혜 어린이의 호키포키까지 듣고 왔는데요. 10월 하면 생각나는 다섯 글자가 4300님은 가을 운동회. 요즘은 천군백군 나누어 게임하는데 점수는 없다 하지요. 라고 사연 주셨고요. 0604님은 막내 운동이 운동회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이렇게 또 운동이가 생각나신다고 또 보내주셔서 아 조금 전에 노래 들으셨죠. 호키포키 운동회에서 폭댄스 쳤던 그 시절 음악. 호키포키까지 들려드렸어요. 오늘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토코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 10월입니다. 10월 예찬으로 여러분이 흐뭇한 다섯 글자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베드로님 다섯 글자 하면 행, 사, 겸, 묵, 기. 와 이건 뭐 행사, 겸묵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참전거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 단어를 10월에 마음속에 새기겠대요. 행사, 겸묵기. 행은 행복하고, 사는 사랑하고, 겸은 겸손하고, 묵은 묵상하고, 기는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로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하셨어요. 야 멋진 말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네요. 행사, 겸묵기 좋습니다. 비아님은 10월 하면 가을 하늘 짱. 가을 하늘 짱.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뻐요. 하늘색은 어찌 이리 파란지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10월 하면 또 가을 하늘 짱이라는 비아님. 그리고 0552님은 10월 하면 축일입니다. 축일입니다. 누가? 바로바로 저와 아내. 세례받은 지 언 12년 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셨어요. 아우 축하드려요. 미름이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2662님은요. 생축입니다. 생축입니다. 수녀님 제 생일과 축일 룻살라는 모두 10월 31일인데요. 그날만 되면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흐르는데 오늘 잊혀진 계절을 들으니 꼭 제 생일 같아요. 너무 좋은 날인데요. 너무 좋은 날이에요. 잊혀진 계절. 미리 듣고 우리 그때 또 들을 수 있죠? 5903님. 10월 하면 추억 머물다. 추억 머물다. 옛 지난 어린 시절에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두 끼를 홀로 거닐었던 길을 떠올려보는 가을 추억. 10월 하면 또 코스모스, 코스모스 하면 또 추억이죠. 그래서 10월 하면 떠오르는 추억 머물다. 5903님이 보내주셨고요. 6512님 아들 결혼식, 아들 결혼식. 10년 전 10월에 아들 결혼식 날 저희 부부가 축가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엄마, 아버지가 축가를 불러주기를 원해서 한 달 내내 연습해서 불렀는데 10월에 그 멋진 결혼식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올해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면 10년 전 10월 또 이번 10월이죠. 그리고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아우 너무 특별한 정말 10월은 특별한 6512님의 아주 스페셜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부모님이 10월에 오는 멋진 날을 노래를 축가를 불러주다니 이것 좀 드문 일이죠. 와 너무 멋지십니다. 스콜라 민정님은 10월 하면 최고의 계절 최고의 계절. 날씨도 쾌적하고 맛있는 과일과 먹을 것도 많고 하늘이 더없이 아름답고 바람도 시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차분해지는 그런 계절이라 최고의 계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맞다 맞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스콜라 민정님 최고의 계절이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노래는요 장혜진의 너라는 계절은 들려드릴게요.

장혜진의 너라는 계절은. 오늘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은 10월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고 있는데요. 꽃피고 지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날에 기쁘고 감사하지만 10월의 하루하루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 자랑도 교만도 없이 인생길 소풍 가득 즐거이 걸어가다가 이 몸 또한 한입 낙엽 되면 그뿐인걸. 정연복 시인의 시 10월의 노래, 정말 정말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10월 하면 정말 많은 예찬을 하게 되지만 또 결국 가만히 사색에 들어가다 보면 가을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함께 물들었어요. 사랑하고 싶다는 말, 날아가고 싶다는 말,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계절 한껏 행복하게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10월 오늘 첫날, 이번 10월에는 모두 단풍처럼 곱게, 낙엽처럼 가볍게 그윽한 한 달 되면 좋겠습니다. 5154님은 생일 다가와, 시험 다가와, 그래도 좋아, 이런 다섯 글자 보내주셨어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 곡은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영화관에는 가끔 오래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명작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미 본 영화인데 누가 또 보겠냐 싶지만 그 영화 한 편에는 그 시절의 공기와 추억이 함께 담겨 있죠. 다시 보면 예전에 지나쳤던 장면이 새롭게 보이고요. 잊고 있던 마음도 조용히 떠오르는데요.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건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으로 오늘 하루 채우고 계신가요? 10월 1일 국군의 날 목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시작합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바이올린의 이착 펄만, 첼로의 요요마, 오자 세이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바이올린의 이착 파울만, 첼로의 요요마, 또 오자 세이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오늘 글 올려주셨네요. 세라 55, 유쾌한 클래식 자길법니 가족님, 하늘도 공기도 가을다운 아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멕시코 갔더니 매일 이렇더라고요. 근데 매일 이런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꼭 비가 한 번씩 이렇게 쫙 오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정말 맑은 시엘리토 린도가 딱 펼쳐졌어요. 오늘도 소꿉놀이 2일차 함께합니다. 국군의 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군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라오십 올려주셨고요.

0: 딸이나 명동백차님 오늘은 목소리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힐링하겠습니다. 산책하고 들어왔네요. 가을 하늘이 참 예쁘네요. 첫 곡도 이렇게 까따리나 올려주셨고요. 마리안나 젊은 날에는 비디오 모으기 취미 시절도 벤허부터 와 쿠어바디스 뭐 다양하게 야 재밌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국군의 날이면 중고교 6년 동안 여의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좀 힘드셨겠는데요. 여의도 갈 때는 군용 트럭 타고 정말요? 돌아올 때는 한강대교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지니클라라 오늘도 부지런히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바이올린 배우는데요. 엘리사벳 요즘 유머레스크 연주해요. 아, 잘됐다. 이거는 이 작품만 들으면서 공부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님 6주년 당첨 결과는 언제일까요? 유경랑 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많이 많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자길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미들랩 제공입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조지 펜턴의 The Lady in the Van, 영화 Van 안의 여인 가운데서 Miss Shepherd's Waltz. 약간 그 쇼스타코비치 왈츠 느낌도 쫙 나면서 이렇게 또 변주가 있었습니다. 조지 펜턴이 지휘한 The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신 짧은 왈츠곡이었습니다. 마늘 4kg 까며 껍질 까며 마늘이 왜 건강식품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세라 오시보. 물에 담근 지 단 1, 20분 만에 싹이 뾰족히 나오네요. 대단한 생명력이네요.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국군의 날 가을 하늘도 예쁘고 바쁜 날이지만 저는요 저희 가족 중 폰 컬러링 바로 유머레스크. 오, 야 오늘 첫 곡이 아주 너무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유머 유머 하면서 웃던 첫 곡 역시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피아노와 또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작품 A단조 노이츠번호 821 1악장 알레그로 플루트의 에마넬 바위 그리고 피아노의 에릭 르사지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도이치포너 821 1악장 알레그로 플루트의 에마누엘 바위 그리고 피아노의 에릭 르사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두 명이 또 그 레봉 퐁세의 멤버이기도 하죠. 자, 오, 현악기로만 듣던 아르페지오네를 플루트로 완전 색다르네요. 파란 하늘과 잘 어울려요. 수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엘리사벳 클래식 마니아인데 처음 듣네요. 앞으로 매일 들을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첼로 버전만 들어봤는데 플룻 버전도 색다르고 좋네요.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5120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유클 10월 첫날을 유클로 시작하니 더 가을 향기 물씬 느껴집니다.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들으니 요새 방영 중인 드라마가 떠오르네요. 신청곡 있습니다. 바흐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바흐 작품 번호 BWB인데 BMW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이 가끔 계세요. BMW 106이라고 부르셨는데 BWB입니다. 유클 가족 모두 음악으로 가득 찬 10월 누리세요. 네, 신청곡 접수하겠습니다. 0430 안녕하세요. 장인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10월의 첫날 목요일을 시작했습니다. 6주년 기념 콘서트 응모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당첨이 안 된 건가요? 기다려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경근 스테파노 드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문자 발송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또 설레시면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또 당첨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2026 서울국제음악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8시 세레나데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 또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 심포 오케스트라 빛과 그림자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이 두 공연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8시 공연은 브람스의 세레나데 1번과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0번 그란 파르티타 이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예,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이 함께하고요.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전당 콘서트홀 오케스트라 빛과 그림자 서진이 지휘하고 메초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이언 버스트리치 트럼펫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호른의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바이올린의 엘리나 베헬레 그리고 비올라의 이한나, 피아노의 박종혜, 이경선이 악장을 맡은 심포 오케스트라가 레스피기의 석양과 또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브리튼의 테너와 호른, 현을 위한 세레나데, 샤스타코비치의 피아노와 트럼펫,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또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이 두 공연 모두 10분께 드리는데요. 5분께 추첨식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샵 1053을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세르세 이 오페라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부르는 주제곡입니다. 헨델 작품 번호 40 엄브라 마이프 초록빛 나무 그늘 아래 자 카운터 테너 안드레 쇼리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고요 세르세고 로저 노링턴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디 에이지 오브 엔라이튼먼트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셀세, 이 오페라 가운데서 헨델 작품 번호 40의 옴브라 마이프, 초록빛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안드레 숄, 그리고 로저 더링턴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디 에이지 오브 인라이튼먼트,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문자 올 때까지 두근두근 수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안 버스트리지의 브리튼인가 봅니다. 글쌈, 그렇습니다. 그 이안 버스트리지의 브리튼이고요. 또 김정미 씨의 레스피기 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자 안 오면 떨어진 거네요. 유경락 씨 올려주셨는데 그렇겠네요. 그리고 정현 마리아, 유클림들 안녕하세요. 이제 집안으로 들어와 함께 듣습니다. 쌀쌀해도 얼마나 쾌청하던지 집안으로 들어오기가 아쉬웠던 아침이에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술가의 항구 함께 만나실 텐데요. 그 전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예술가의 항구 만나실 차례입니다.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입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면모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음악가들을 알아보는 눈인데요. 그는 무대 위의 완벽주의자로도 유명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를 발견하면 과감하게 기회를 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멘토로도 이름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피아니스트 랑랑이죠. 1999년 미국 라비니아 페스티벌에서 피아니스트 앙드레 와츠가 건강 문제로 갑자기 공연을 취소합니다. 당시 음악감독이던 에센바흐는 대중이 거의 몰랐던 17살 중국 소년 랑랑을 선택하는데요.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연주자에게 큰 무대를 맡긴다는 건 지휘자에게도 모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센바흐는 랑랑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 믿음은 무대 위에서 증명됩니다. 랑랑은 이날 연주로 관객과 평단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이 무대를 계기로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강렬하게 새기는데요. 그는 무대 위에서는 음악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든 완벽주의

의자였고 무대 밖에서는 젊은 재능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기꺼이 손을 내민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는 오늘까지도 연주자와 지휘자 그리고 멘토라는 이름이 함께 떠오르는 음악가로 남아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4핸즈 소나타 D장조 작품 6 2악장 론도 모데라토 피아니스트 랑랑과 피아니스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4핸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지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 가운데 하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시절입니다. 그가 2001년 차기 음악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을 때부터 분위기는 순탄치 않았죠. 당시 에센바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처음 지휘한 지 이미 4년 가까이 지난 상태였는데요. 오케스트라 경영진은 단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에센바흐를 차기 감독으로 선택합니다. 단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에센바흐는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불편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부임 이후에도 긴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센바흐는 작품을 대할 때 구조와 색채, 템포를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었고 때로는 기존의 흐름과 다른 해석을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원들 입장에서는 그의 지위가 예측하기 어렵고 순간순간 변덕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요. 결국 음악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는 리허설과 무대 위에서 충돌로 이어졌고요. 단원들과의 불화 그리고 안팎의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에센바흐는 계약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는 5년 만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결별을 앞둔 시기에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강렬한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멀어졌지만 카네기홀 투어와 임기 마지막 해에 선보인 말러 교향곡 연주는 평단과 관객에게 큰 찬사를 받았죠. 단원들과의 관계는 끝내 매끄럽지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 만들어낸 집중력만큼은 강렬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한국에 와서 예술연당에서 공연했던 그 모습이 아주 선하게 남아있네요. 자,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6번 A단조 트라직 비극적 2악장 스케르초 부흐티. 자, 묵직하게 함께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6번 A단조 트라직 비극적 2악장 스케르초 부흐티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이야기 여러분께 예술가의 한 구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랑랑과의 인연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제 맘대로 일정표에는 10월 5일 4시 프루즈 아트홀 적어놨는데 유경랑씨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현 마리아 요즘 방송되는 포핸즈 드라마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지휘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음악 철학이 담겨있네요. 드라마 전개의 흐름도 긴장감이 있지만 음악적인 대사들을 공감하며 유심히 듣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엘리사벳도 저도 요즘 드라마 포핸즈 재밌게 보고 있는 1인입니다. 또 발레 공연을 보는 상상이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어느 하루 인사드려요. 귀동요한 또 올려주셨습니다. 1967 쓰시는 분 출석하옵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다음 주에 제주로 여행 갑니다. 기대됩니다. 아주 청명한 멋진 여행 되시기 바래요. 4587 반차 쓰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여행 계획 세우며 여유로운 열차 타고 출근하니 기분 참 좋네요. 6주년 음악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신청했는데 당첨 문자 오는지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이 바로 D-Day니까요. 여러분 많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D-Day입니다. 아주 재밌네요. 자, 좋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8번 D-flat 장조 작품 27의 2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연주 들으시면서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Herman Hofelte, as time goes by, 보컬의 프랑크 시나트라, 악셀 스토다리를 위한 his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이 멜로우한 목소리는 분명 시나트라? 이렇게 영미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영미 씨가 시나트라와 조뱅이 함께한 앨범도 틀어주세요. 낙엽지는 가을에는 보사노바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시나트라하고 조뱅이 같이 한 앨범도 있습니까? 야 이거 전 몰랐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포핸즈하니 심박 듀오 생각나는데요. 유클 초대되어서 가깝게 보았던 또 그 인연으로 만났던 연주자들 영상은 아주 잘 기억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어젯밤 가지예프의 슈만도 앙코르곡으로 들려준 쇼팡도 너무 좋았었습니다. 이러시면서 글잠 이 음악 음향학적 공간감과 잔향을 완벽하게 전달하며 라이브만의 매력을 선사했답니다. 이렇게 예술연당에서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인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우리 삼신 홀딩스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켈번호 543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귄터 반트가 지휘한 귀르츠니 오케스터 쾰른, 쾰른의 귀르츠니히 오케스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전 어제 전용훈 피아니스트 리사이트를 다녀왔어요. 정현 마리아 바흐 파르티타 중 한 곡 리스트 에스텔장의 분수,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피아노 편곡 버전을 듣고 왔어요. 대단한 레퍼토리였네요. 빠르기와 파워면에서 피아노는 남성의 악기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얼마나 파워풀한 연주를 들었는지 마음까지 후련했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또 여성의 연주, 또 여성의 연주대로 또 그 아주 멋진 이 특성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남성의 악기도 여성의 악기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리고 저는 포 핸즈 하면 최근에 개봉한 영화 레지던트 이블 생각나요. 팔이 네 개가 된 괴물이 막 굴러다녀요. 영미 씨 올려주셨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같아요. 아점으로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중인데 유크에서 받은 화이트 발사믹 식초 뿌려 먹으니 맛이 더 좋아졌어요. 당연하지요. 자, 여러분도 토요일 신청하고 어서 받으세요. 찐 맛있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즐겁게 또 유크의 선물을 즐겨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주세페 베르디의 아이다 가운데 스글로리알 에지토, 이집트의 영광을 그랜드마치 개선행진곡 발레 비에니의 게리에로 빈디체 오라 승리의 병사들이여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아이다 오페라 가운데서 글로리알 에짓도 이집트의 영광을 그랜드마치 개선 행진곡 발레 그리고 비에니오 게구에리에로 빈디체 오라 승리의 병사들이여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저는 무용수하면 예전에 백야 영화에서 본 미하일 바리슈니코프가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우리 때는 엄청난 인기 스타였는데 요즘은 활동하지 않겠죠? 라고 청취자 김주아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미하일 바리슈니코프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미하일 바리슈니코프는 20세기 발레계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무용수입니다. 발음은 바리슈니코프 이렇게 됩니다. 구소련 키로프 발레단에서 춤추던 그를 두고 사람들은 새로운 니진스키가 나타났다고 말했죠. 1948년 라트비아 리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발레 교육을 받으며 일찍이 천재성을 드러냈는데요.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서 발레학교를 졸업하고 키로프 발레단에 입단합니다. 극장 앞에는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늘 길게 줄을 섰고 고전 발레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으면서 그 명성은 서방 세계에까지 퍼져나가죠. 그러다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974년 6월 29일 캐나다에서 순회 공연 중이던 바리슈니코프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KGB의 추적을 피해 서방으로 망명한 그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처럼 긴박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미국에 정착한 그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에서 활동하며 다시 한번 관객들을 사로잡죠. 이후에는 예술감독으로도 여러 작품을 선보였고 연극과 영화, 사진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은 역시 영화 백야입니다. 바리슈니코프의 실제 삶을 알고 이 영화를 보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잠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영화는 조국을 떠나 망명한 무용수가 불의의 사고로 다시 소련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하지만 소련에서 망명한 세계적인 발레리노라는 설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극적인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장면은 역시 첫 부분에 등장하는 춤입니다. 영화는 망명 무용수 니콜라이가 롤랑 뿌띠의 발레 젊은이와 죽음을 공연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쥬앙꼭도가 대본을 쓰고 롤랑 뿌띠가 안무한 이 작품에는 그 유명한 의자춤이 등장하죠. 의자 위에 올라선 뒤 등받이를 한 발로 누르며 뒤로 서서히 쓰러뜨리듯 내려오는 장면은 당시 영화를 본 많은 젊은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한 스포츠 용품 광고에서도 이 장면을 활용할 만큼 대중적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무엇보다 발레의 젊은이와 죽음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실존적인 작품으로 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음악의 힘이 컸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음악으로는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시단조가 쓰이죠. 당시 젊은 롤랑 뿌띠는 미국 재즈 음악을 쓰고 싶어 했지만 쥬앙꼭도가 끝까지 바흐의 음악을 주장했는데요. 결국 공연 직전 바흐로 음악이 바뀌면서 이 작품은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담은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20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인데요. 바리시니코프는 다음 세대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무대를 찾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춤과 연기, 사진과 예술 지원 활동까지 바리시니코프의 예술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때는 또 와이드 오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발레가 아닌 또 새로운 현대적인 춤을 바리시니코프가 개척하기도 했고요. 또 이 굉장히 재미있는 섹스 앤드 시티 같은 영화에 또 이 사라의 남자친구로 또 등장하기도 했을 정도로 연기도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그의 대표적인 영화 백야 화이트 나이트 가운데서 음악 듣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보컬의 라이오넬 리치, 그리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후가 시단조, 바흐 작품 번호 582 일악장 파사칼리아, 레오폴드 스토콥스키의 편곡으로, 또 마티아스 바메르트가 지휘한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자, 연주인데요. 오르간 곡을 영화에서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크 오펜바흐의 첼로 듀오 2번 2장조 작품 54 가운데서 3악장 폴로네즈 듣겠습니다. 첼로의 옌스 페터 마인츠,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도 저 출연했죠. 그리고 첼로의 볼프강 에마누엘 슈미트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람 하차투리안의 마스카라트, 이 마을 마스카라트 부수음악, 연극 부수음악이죠. 감염무도회 모음곡 가운데서 왈츠 감상하시고요.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런던 시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세단조 바흐 작품번호 582 1악장 파사칼리아 들으셨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콥스키가 편곡한 버전이었는데요. 마티아스 바메르트가 지휘한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베기아에서 너무나 유명한 곡이었죠. 라이오넬 리치가 부른 Say You Say Me. 보컬의 라이오넬 리치 작곡 또 노래 함께 해줬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 미하일 바리쉬니코프가 백야만 찍은 게 아니라요. 영화 중에 또 더 발레 지젤이라는 작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거의 뭐 돈조반니처럼 여성들을 젊은 여성 발레리나들을 유혹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그 여성 발레리나한테 내가 그 러시아의 자작나무가 있던 그 공간에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막 여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바리쉬니코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역경을 딛고 그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왔다 뭐 이러니까 막 어머나 이러면서 그런 그 그러면서 그 지젤의 스토리와 똑같이 이어지는 그 영화도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보시면 또 백야 못지않은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님 방송에서 저 6주년 되었다고 하는데 방첨 문자가 안 오네요. 방금 문자로 문의를 드렸는데도 답도 없고 그냥 가면 되나요? 이렇게 수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오후에 보내실 거죠? 네, 오후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현악으로 들으니 아까 바사칼리아 정현 마리아 현악기의 저음부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의 페달 연주가 떠오르기도 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세라 55 잠시 손을 멈추고 또 하늘을 보니 멋진 구름 예술이 펼쳐지네요. 백의 아주 익숙한 제목이지만 오늘 명동 백장님의 소개로 또 한 작품과 한 분의 예술가를 각인시켜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백야에 나온 그 여주인공이 이자벨라 로셀린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자벨라 로셀린이도 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샤크 오펜바흐의 첼로 듀오 2번 2장조 작품 54 가운데 3악장 폴로네스 우리 작년 겨울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찾았던 아주 멋진 첼리스트 옌스 페터마인츠의 첼로와 더 볼프강 에마네 슈미트의 첼로로 2중주로 듣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첼리스트여서 이런 곡을 썼던 자크 오펜바흐의 첼로 듀오 2번 2장조 작품 54 3악장 폴로네스 들으셨습니다. 첼로의 옌스 페터 마인츠 또 첼로의 볼프강 에마누엘 슈미트의 연주를 들으신 흥겨운 폴로네스였습니다. 유럽 고음악의 무법자들이 온다 아트하우스 17 한국 첫 내한 공연이 이제 펼쳐집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10월 10일 고향 아람누리 그리고 10월 11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리는 두 개의 공연을 저희가 3명씩 2장씩 3명에 2장씩 해서 각각 6장씩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이전에 쓰여진 이 음악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 와, 정말 얼리 뮤직 중에 얼리 뮤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음악 축제인 네덜란드 위트레이트 고음악 축제에서 아트하우스 세븐틴이 소개되면서 대단히 큰 인기를 또 끌기도 했습니다. 이 막이 오르면 마치 연극 무대와도 같이 스토리라인에 맞게 주어진 무대 의상과 소품을 들고 클래식 음악가들이 등장하는데요. 음악은 물론 무대 미술과 영상, 움직임, 연기, 스토리텔링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펼쳐지는 그들의 공연은 일종의 음악극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류트와 테오르보, 이 기타의 원조가 되는 바로크 시대 악기가 등장하고 거트현, 동물의 창자, 보통 양창자로 만들어진 현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고음악 연주를 들으면서도 관객들은 마치 유럽 연극 무대의 한가운데 놓인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아트하우스 17.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며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아트하우스 17. 일부는 Sounds of Eggenberg, 그 에겐베르크 성 주제로 해서 음악과 건축, 천문학, 예술이 하나의 세계관 아래 결합된 궁정문화의 면모를 콘서트로 들려주고요. 2부에서는 Remember Me 음악극 형식의 공연이 또 펼쳐질 예정인데 역시 여러분께 세 분께 두 장씩 해서 여섯 장씩 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샵 1053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겠습니다. 3190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이름부터 벌써 즐거운 느낌입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웃고 감동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6주년 정말 축하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 아람 하차투리안의 연극 부수음악 마스카라드 발 마스카라드 가면 무도회의 모음곡 중 왈츠 듣겠습니다.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측 간 긴 협상 끝에 11개월 만에 이뤄진 공식 발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국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와 핵심 장비 46종류 70여 대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등 안보 현안을 지적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국군의 날을 맞았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4.76%로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66%로 전월보다 0.18%포인트가 올라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한미 양측 간 긴 협상 끝에 11개월 만에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는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건설될 8개의 거대한 원전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국가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의 수출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로 발표한 데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각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 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계룡대 활주로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 대체 불가 국군을 주제로 한 오늘 기념식에는 국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와 핵심 장비 46종류 70여 대가 등장했습니다. 탄두 중량 8톤에 달하는 현무5와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등 국산 첨단 무기 등이 등장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시연도 진행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군진 무인기, 대드론 요격 무인기 등 첨단 장비들도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북한군 귀순자 유도작전 당시 최초 청음 청취로 완전 작전에 기여한 육군 안태성 상병이 모범 장병으로 선정됐고 육사 지휘관 생도인 양준서 생도가 모범 생도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등 안보 현안을 지적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국군의 날을 맞았다고 정부 여당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엄혹한 안보 참사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를 운운하고 대북 굴종적 가짜 평화 망상에 사로잡혀 안보 경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미온적 대응과 대북 저자세 노선이 결국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선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이재명 정권 하에선 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돼버렸다며 이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며 부상 장병을 위문하면서도 정작 가해자인 북한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리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선 진상 규명 후 그에 따라 응분의 필요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군이 이번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추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의 입장은 이에 대해 미온적이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군대로 현장을 조사하는 중이고 합당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비판과 관련해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추천된 4명 중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도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반윤 행적은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정착을 위해 전국 경찰지휘관 650여 명이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하루 전인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첨단기술 전시회 CES 2027 참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지역기업 22곳이 참여하는 30개 부스 규모의 공동관을 마련해 지역의 첨단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참가기업은 대구 테크노파크 소관 참가기업 10곳과 혁신상 지원기업 12개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참가기업에 해외 바이어 연결과 투자 상담, 수출 계약을 위한 후속 관리까지 지원해 CES를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7일까지 2026 K-과학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1명 안팎이며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2차전지, 의료, 생명공학 석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는 모집 대상을 은퇴 과학자뿐만 아니라 현직 과학자까지 확대했으며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안동 K-과학자 마을에 입주해 활동합니다. 한편 K-과학자는 국내 석학들이 경북에 정주하며 기업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국책사업 유치 등을 지원하는 두뇌 유치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잠사 곤충사업장이 어제 전통 실크의 첨단 나노소재인 그래핀을 접목한 기능성 섬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얽힌 나노물질로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고 전기와 열 전도성, 유연성도 뛰어나 차세대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3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데 누에 사육 단계부터 그래핀을 적용해 강도와 열 전도성 등을 높인 고기능성 실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2월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전통 잠사 산업을 첨단 소재 산업으로 확장하고 양잠 농가의 새로운 판로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어제 반도체 전문기업 LB세미콘과 투자 협약을 맺고 구미에 전력반도체 후공정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력반도체 후공정은 만들어진 반도체를 실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검사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 확산과 함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구미 산단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 아리랑을 시작으로 대구 상주 영천 아리랑과 가야금 병창을 비롯해 대구시립학창단과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무대도 마련됩니다. 대구 향토 역사관이 개관 29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8일까지 기념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은 최근 발굴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달성토성의 축조기법을 살펴보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기념주간 동안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또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대구의 역사를 살펴보는 상설 전시와 중국 다문화 꾸러미도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오는 11월까지 걷기 좋은 달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걷기 실천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하루 7,500보, 한 달 15만 보를 목표로 하는 걷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또 9개 구군에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연계한 캠페인도 펼칩니다. 대구시는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를 일상적인 건강 습관으로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신체 활동을 늘릴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0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23.1도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남산성당 서찬석 제르마노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43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요즘 남다른 독서 사랑을 보여주는 연예인들, 뭐 장원영, 문가영, 이채민 이런 연예인들 사이에서 특히 철학책을 읽는 모습이 화제라고 하죠. 요즘 쇼펜하우어, 뭐 니체 이런 철학자들의 이름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요. 또 각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꾸준히 철학자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이런 철학을 찾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런 수천 년 전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최유리의 살아간다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빵집 문을 활짝 연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래전 철학자들이 품었던 그런 질문과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은 AI에만 또 의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0: 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철학이 바로 그러한 힘을 길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질문에 다시금 읽고 또 당연하다라고 믿었던 그런 생각을 의심하고 내가 살아갈 방식을 새롭게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너무 쉽게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답만 슈슈슉 얻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직접 던졌던 그 질문 그리고 그에 따른 사유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나 스스로의 그런 답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함께하면 좋은 시간이 바로 우리 신신우신 아닐까요? 제가 특히 목요일을 좋아하는 이유, 이 라디오 책방 함께 열리는데요. 다양한 책을 함께 또 펼쳐보고 우리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오늘 또 어떤 책과 함께하게 될지 많은 기대하면서 오늘도 라디오 빵집 오픈 시간 찾아와 주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채칠리안님 오셨는데요.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이 이쁜 오후입니다. 목주기도 성월 10월 첫날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저도 깊어가는 가을 철학책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셨네요. 우리 채첼리아님 어서 오시고요. 어느덧 순교자 성월이 지나고 이 묵주기도 성월 10월이 찾아왔네요. 어제 살짝 비가 내려서 그런지 날씨도 좀 시원해진 것 같고 뭔가 가을가을한 그런 10월의 첫날 또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실비아님도 오셨는데요. 10월의 첫날을 여는 이 시간 또 신신우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실비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10월 하면 우리가 아 정말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구나, 우리의 어떤 그런 가을의 느낌과 풍경 안에서 더욱더 기쁨과 사랑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10월에 문을 함께 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느낌들 함께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무릎 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신부님 한 달 전쯤부터 자기 전에 20분 알람 해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이 한 줄 정도만 읽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도 너무 좋아요. 시나 산문을 읽으면 좀 철학적이어져 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렇게 자기 전에 책 읽는 습관을 갖다 내가 정해놓고 책 읽는 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이제 다시금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제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어제도 이제 잠시 해화동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또 시집 전문 서점에 가서 시집만 두 권 이렇게 사오긴 했는데요. 네,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읽을 책들이 좀 많아요. 우리 정지우 작가님도 신간이 이렇게 나왔고요. 또 여러 이렇게 신간들 좀 쌓아놓고 읽기 참 좋은 시즌인데요. 저는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책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에다가 꼭 책을 넣고 다니는데 이 책을 살 때만큼은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아직 읽진 않고 사기만 했지만 벌써부터 그런 지적 능력이 조금 향상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저는 약간 이 다람쥐가 곳간에 도토리 채워놓는 마음으로 늘 책을 사곤 합니다. 저도 책을 사기보다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조금 속도는 느린 것 같네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2부에서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10월은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저처럼 사놓고 책장에만 꽂혀놓는 그런 책들을 좀 꺼내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일상에 딱 어울리는 맞춤 선곡도 즉시 배송해드릴게요. 9053님께서 AI한테만 답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흙 찔리네요. 이 AI한테 답을 달라고 시키고 저는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정말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정말 이렇게 AI한테 딱 시켜서 정답만 딱 알고 내가 그 가운데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쉽고 빠르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쏙쏙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요즘 학생들을 바라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 이렇게 보다 보면 숙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숙제해서 가야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신문이 AI가 다 정답 알려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거기에

중간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 학습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답을 알려주니까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학원 숙제 안 했을 때 막 엄청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막 버스 안에서 문제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걱정은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스스로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AI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나요? AI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좋지만 그런 AI가 아 너무 인공적이다. 너무 이제 이런 자기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 역시도 새로운 방향성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노래가 조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임영웅과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5348님께서요. 오늘이 제 축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소아대리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5348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컨그레츄레이션 컨그레츄레이션 당신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따따라따따따따. 네, 축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늘 소아대리사 이렇게 축일 맞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아대리사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저도 이제 10시에 미사하고 이렇게 방송하러 와가지고요. 오늘 이제 대리사 축일 맞으신 분들 함께 기억하고 또 미사 봉헌했는데요. 정말 소아 대리사 작은 꽃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성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준비한 노래 모든 소아 대리사 축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이 정말 작은 꽃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느낌으로 이창섭의 꽃이 되어줄게 함께 전해드릴게요.

이창섭의 꽃이 되어줄게, 로이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라는 노래 듣다 보니까 문득 어제 만남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제 제 동기 신부님 이렇게 함께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동기 신부님께서 늘상 이 신신 후신을 이 사무실에 이렇게 틀어놓고 업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 신부님 지금 특수 사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방송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수 있을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또 기쁘게 살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있는 그대로 산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지키고 산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또 이렇게 그 순간에 지키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산다는 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는 게참 얼마나 큰 힘과 노력이 드는가. 그리고 별 의미 없이 그냥 슉 지나가는 것 같은 하루지만 그 하루가 또 나를 살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또 오늘 하루가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이렇게 듣고 있을 제 동기 신부님 오늘도 열심히 근무 잘 하시고요. 우리 신부님의 근무는 6시까지지만 저는 2시면 끝나니까 저 먼저 본당 가서 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0101님께서 용디 신부님 이번 주말 계획은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린이 미사하고 청년들과 함께 또 시간 갔는데요. 아, 특별한 계획이 하나 있네요. 제가 이제 10월 5일이 저희가 이제 연휴처럼 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 4일날 청년들과 함께 곱창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소곱창 먹기로 했어요, 저희. 그래서 청년들과 빨리 청년미사 끝나고 곱창 먹으러 갈 생각에 약간 지금 들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 아주 큰 계획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사실은 제가 곱창 먹기 전에 머리부터 좀 잘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미용실에 다니면 그 미용실 선생님이 그만두시더라고요. 제가 공덕동에 와서 벌써 선생님을 두 명째 가르치워가지고 세 번째 선생님을 찾아야 돼서 아직 머리를 못 자르고 있습니다. 네. 사영애님께서 찬미예수님, 이창민 신부님 책 오늘 배송 온다라는 문자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또 우리 이창민 신부님 새로 이렇게 그 책을 내셨죠. 그 책이 아마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나? 약간 이런 책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가톨릭 셀럽이라고 할수 있는 이창민 신부님, 저희 또 섭외 1순위이기도 한데요. 조만간 우리 라디오 빵집에 좀한 자리 만들어 보려고 우리 신신우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민 신부님 또 이렇게 오셔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기쁨 또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마련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 기도 함께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부 또 라디오 책방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2부 라디오 책방 늘 일상과 신앙을 반주하는 박은지 소아대례사 시인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10월을 맞이해서 정말 내 책장, 이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 책장은 거의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숙면서우라고 할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들에 잠 깨워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책장에 내가 사놓고 이렇게 마련해놓고 읽지 않았던 책, 잠자고 있는 책들 오늘 한번 좀 깨워보려고 합니다. 과연 박은지 시인은 오늘 어떤 책을 가지고 왔을지, 또 박은지 시인의 책장에서 잠자고 있던 시집은 어떤 시집일지 이따가 만나볼 테니까요. 우리 또책 읽기 함께 기대해 주시고 2부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으로 우리 이효리와 이상순이 함께 부른 오늘부터 행복한 나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5: 폴!
6: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가장 좋은

0: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3: 신부님.
4: 네.
3: 밥은 드셨어요?
4: 아직이요.
3: 그럼 같이 드실래요?
4: 그러시죠.
3: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4: 저도 미안했어요.
2: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1: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진장 용디가 오늘 직접 고른 빵집 BGM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여러분 가을이 오면 하고 싶은 것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가을이 오면 일단 새우를 구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 올해는 꼭 단풍 놀이를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 가을 책도 좀 읽고 시도 좀 읽고 시도 좀 쓰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나요? 이 가을이 오면 가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우리의 또 마음들을 채워보고자 오늘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 선곡을 했고요. 오늘 이 노래 선곡이 또 우연찮게 박은지 시인의 추천곡과도 또 겹쳐가지고 제가 먼저 홀라당 뺏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우리 다가올 2부의 라디오 책방도 기대해보자 라는 느낌까지 담아봤는데요. 오늘의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 지금 제 옆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은지 시인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시인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1: 어서 오세요.

0: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풍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일상과 신앙을 반주하는 박은지 소아데르사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추기를 맞이한 박은지 소아데르사입니다.
0: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추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어떻게 일부러 딱 맞춰서 오늘 잡으신 건가요? 신신 출연을?
1: 어제 우연찮게 그러게 되었고요. 또 라디오 끝나면 성시간 반주를 해야 돼요.
0: 아, 그렇네요.
1: 성령 두 배 축복.
0: 네. 오늘 성시간 가셔서도 또 축하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소아데르사 추기를 맞이하셨는데 추기를 맞이하는 기분 어떠신가요?
1: 생일하고는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생일은 마냥 기쁜 느낌이라면 추기는 조금 더 약간 신앙심이 이렇게 좀 자라는 기분?
0: 네. 네.
1: 신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0: 네, 우리 피디님께서 소아데르사 성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1: 그 네. 잘은 모르고 어렸을 때 이름이 너무 예뻐. 세례명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소아데르사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0: 네, 우리 소아데르사 성녀가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 그런 성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세계 선교 사제들 또 많은 뭐 죄인들의 회개와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또 그에 관련된 저서를 많이 이렇게 쓰셨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또 나중에 성인 품에 오르게 되셨다. 그래서 성녀도 책을 열심히 쓰셨으니까 소아데르사인 우리 시인도 시집을 빨리 쓰셔야 된다라는 네, 연결점으로 좀 이렇게 맞춰볼 수 있네요.
1: 갑자기 네.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책은 많이 안 쓰셔가지고 네. 적은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네. 소아데르사는 쓰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됐어요. 벌써 10월 1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10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세요?
1: 10월의 마지막 밤에.
0: 아, 어느 10월의 멋진 날에.
1: 약간. 아, 맞아요. 그 노래랑 네. 그 10월의 마지막 밤에 아, 그 노래도 있어가지고.
0: 지금은
1: 맞아요, 맞아요. 그 성가대에서 꼭 항상 불렀었거든요.
0: 아, 맞아요.
1: 10월 네. 되면 바로 로사리오 성을 생각나고.
0: 내가 반주해야 되는 노래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또 생각이 나는군요. 저는 10월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대하구이 먹고 싶다.
1: 전 이미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저만 빼놓고 먼저 드셨군요. 10월에 정말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우리가 뭐 묵상하고 기도할 것도 많이 있지만 10월 우리가 이제 10월 아니고 10월이라고 했잖아요. 시와 관련된 달이지 않나 또.
1: 그렇죠. 이제 다음 주일걸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아, 발표돼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많은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0: 과연 올해도 과연 한국에서?
1: 아, 한국은 김혜순 시인이 조금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긴 한데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기쁜 수상일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저는 다와다 요코나 아니면 엔카슨 시인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
0: 네, 과연 노벨 문학상 누가 될지 너무나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 10월 하면 사실 또 축제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책 관련된 행사들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좀 이렇게 참가하시거나 또 나눌 만한 행사들 뭐가 있을까요?
1: 지난번에 이제 제가 달리기 관련 책을 내가지고 그거 행사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작게 출간 기념으로 하는 북토크들이 있어요.
0: 네.
1: 또 책을 그냥 읽는 거랑 작가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아니면 낭독하는 걸 들으면 완전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어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다녀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0: 요새 또 이제 국가 기관들에서도 많이 이렇게 또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런 뭐 북콘서트나 이런 또 문화 박람회 같은 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10월에는 약간 좀 그렇게 문학적인 그런 계절로서 보내봐도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박은지 씨는 10월 하면 생각나는 어떤 시집들. 여름 하면 여름 상설 공연이 있는 것처럼. 가을 하면 어떤 시집이 좀 있을까?
1: 가을 하면 아니 시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네.
1: 저는 근데 박준 시집 첫 시집 박준. 색깔부터 갈색이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0: 그러네요.
1: 약간 가을의 정취를 네. 느끼면서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네. 추천.
0: 시집 제목이 뭐죠?
1: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0: 아, 그렇죠.
1: 안 틀리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0: 박준 시인 또 시집들 또 에세이집들 산문집도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을이면 또 박준 시인이 어울리는 또 그런 계절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이렇게 목요일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책방지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책 속으로 맛있게 북며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0월의 주제 저를 약간 뜨끔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했어요.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인데요. 자, 사놓고 책장에만 있는 책들 있으신가요?
1: 정말 많고 사놓은지도 모르고 또 산 책도 많아요.
0: 저도요. 두 권 있는 책도 많아요. 주로 어떤 책들이 좀 꽂혀져 있나요?
1: 근데 종류별로 진짜 많고 일단 시집은 진짜 많고요. 약간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책도 많이 있고 이제 이론서적들 네. 네.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뭐 이제 수업 때 써야 맞아요, 되는 그런 맞아요. 책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약간 이제 몇 권을 좀 꼽아와 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좀 내 이렇게 손때를 탔던 아 내가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볼까라고 싶었던 책 있었나요?
1: 근데 제가 시집은 사놓고 그래도 한번 다 쓱쓱 읽어봐가지고 네. 아예 잠재우고 있는 책은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 도서전 때 제가 가지 출판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서 책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야생의 존재라고. 근데 책이 700쪽이에요. 제가 500쪽까지는 읽어봤는데 700쪽은 못 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읽을 네. 수 있대요. 아직까지 비닐도 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책을 추천할까 하다가 네. 시집을 들고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 네, 700쪽이었으면 네, 다 못 읽었을 것 같아요. 오늘 과연 박은지 시인이 들고 온 책, 내 네, 책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소중한 책. 하지만 그제 깨웠을 때 더 큰 감동을 주는 책 어떤 책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박은지 시인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것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 시방 무료 방송 토크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박은지 시인이 품고 온 사놓고 책장에만 꽂혀있는 책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추기일이시잖아요. 헌정곡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호주사의 꽃 모든 소아들의 사들을 위해서 함께 전해드릴게요.

0: 네, 오늘 소아들의사 축기를 맞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인어주사의 꽃이라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김영민님께서 박은지 시인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우리 아직 읽지 않은 책들 한번 깨워보자,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10월의 주제를 잡아봤는데, 자, 어떤 시집 골라주셨나요?
1: 임승유 시인의 생명력 전개를 가져왔습니다.
0: 오, 생명력 전개. 어떤 책이죠? 어떤 시인인가요? 먼저 시인 소개부터 해주세요.
1: 아, 임승유 시인은 2011년 문학가사회로 등단을 하셔가지고 네. 이번이 네 번째 시집이에요. 그래서 막 김중성 문학상이랑 현대문학상 받고 되게 시를 재밌게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갖고 네. 왔습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책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0: 그래서
1: 깨워서 막 전개를 시켜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갖고 왔어요.
0: 이 생명력 전개를 안 읽으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시집 제목처럼 정말 잠들어 있는 책들에 생명력을 팍팍팍 넣어가지고 한번 깨워보자, 약간 네. 이런 의미셨군요. 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생명력 전개. 약간 어떤 느낌이죠?
1: 어떤 느낌이 드세요?
0: 약간 그 봄을 막 깨우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 솔직히 말해서 그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에 AT필드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장 전개! 약간 이렇게 로봇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또 들고.
1: 네. 그런 느낌으로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이 시집이 되게 네. 일상적 순간을 그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막 다른 인물들이 들어와요. 다른 존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관계가 이렇게 전개도를 만드는 것처럼 네. 막 생명이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명 그 뭐지 아까 뭐였죠?
0: AT필드.
1: 네. 그처럼 거미줄 막 이런 느낌으로 읽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아, 벌써부터 제목부터가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자, 어떤 시부터 좀 나눠 볼까요?
1: 제목이 만두입니다.
0: 만두. 제 만두를 또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박은지 시인의 목소리로 생명력 전개 중에서 만두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두. 일요일까지 일을 끝내야 해서 만두를 못해 먹고 있다. 냉동실에 만두가 바닥난 지는 한참 됐다. 꺼내 먹어야 할 만두가 안 남아 있으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마감도 하면서 만두 만들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두에 대한 시를 쓰기로 했다. 만두를 미리 끌어와 시를 쓰고 시에 언급된 만큼 만두를 만드는 것이다. 일요일이 오면 아무 생각 없이 만두에 매달리기 위해. 지금은 만두만 생각하자. 만두란 무엇인가? 나는 만두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만두는 만두 만드는 일요일에 도착할 수 있는가? 그럴 때의 만두란 언젠가 먹어본 적 있으며, 오래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날 모퉁이 만두 가게에서 혼자 먹던 만두인데, 오, 여기서의 만두란 그런 서정적 만두여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일요일 아침이 시작될 때 하루 종일 만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두는 늘어나서 온 겨울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한 만두입니다.

0: 박은지 시인이 품고 온 오늘의 책 임승유 시집 생명력 전개 가운데서 만두라는 시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아, 이게 왜 듣고 있는데 피식피식 웃음이 나죠?
1: 아, 이게 너무 재밌죠. 네. 이거 읽는 재미가 있는 시여가지고 만두를 만든다 막 계속 이 발음이 반복되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0: 네. 아니 저는 이 만두라는 시를 딱 처음에 딱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와, 마감하기 진짜 싫었나 보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만두에 대한 마음이 절로 가 있는데 당장 닥쳐온 이 마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가는데 이 마감이라는 걸 어떻게든 해치워야 되니까
1: 맞아, 맞아.
0: 좋아하는 그 대상을 내 마감에다가 가져왔다라는 이 발상이 너무나도 재밌고 약간 그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 이무진의 교수님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교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노래다라는 뭐 네, 그 노래가 네, 있는데 네. 약간 이 만두시도 그런 느낌이었지 않나?
1: 아, 시집에 이런 재밌는 시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0: 네.
1: 되게 상황은 평범해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마감이 있는데 마감을 하게 해야 되는데 만두 먹고 싶어서 아예 그럴 거면 만두로 시를 쓰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만두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이 만두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만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자꾸 생겨요.
0: 네. 오,
1: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시의 재료로 만두를 끌고 왔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얘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식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만두랑 그런 서정적 만두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만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만두를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0: 여기서 그의 만두란 그런 서정적 만두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더 웃긴 것 같아. 약간 스스로
1: 약간
0: 그런 만두에서는 안 돼.
1: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얘를 이용하지 말자.
0: 네, 네.
1: 뭐 이런 느낌.
0: 근데 이 시인이 만두를 좋아하나 봐요.
1: 그런 것 같죠.
0: 만두를 이렇게 빚어서 만들 정도면 네. 저는 이 냉동실에 만두가 바닥난 지는 한참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약간 조급한 마음. 내가 이게 조급한 게 만두가 없어서 급한 건지 아니면 마감이 닥쳐서 급한 건지 어쨌든 나의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만두를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것도 너무 재밌고 박은지 씨는 좀 어떠신 스타일이세요? 내가 그렇게 냉장고도 좀 가득 쌓아놔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인가요?
1: 아니요. 저는 냉장고가 텅텅 비어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엄마가 도둑이 들어도 음식을 채워놓고 갈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저는 배고픔으로 시를 쓰는
0: 네,
1: 느낌이긴 한데
0: 네.
1: 재밌죠. 만두 만드는 생각으로 막 마감을 하는 게.
0: 저는 이제 뭐든 좀 쟁여놔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서 뭐 탄산수를 산다. 한두 병씩 안 사고 박스로 사거든요. 청년들이 와서 이제 막 목마르다 그럴 때 하나씩 꺼내주고 내가 뭐 과일을 산다라고 하면 이제 과일도 막 쟁여놓고 뭔가 이렇게 가득 넘쳐야 마음이 편안한데 아마 이 시인도 이 만두가 냉장고에 가득 찼으면 뭔가 그런 편안함이 있었을 텐데 만두도 떨어지고 마감도 다가오고 약간 이 만두가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으로서의 만두였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쫓아오는 약간 삶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 통장의 잔고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헤쳐나가야 될 일 그런 것들이 다 비어있는 만두라고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역시 독자 어떤 독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시가 달라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 읽으시는 분들도 자기

0: 나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다 침샘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1: 그래서 다 그 만두 드시면서 내가 먹는 만두는 대체 무엇인가? 네, 만두란 무엇인가?
0: 만두란 무엇인가? 이 만두는 서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네.
1: 그런 게 중요한 만두라는데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니 어쩜 시를 이렇게 재밌게 쓸 수가 있죠?
1: 그죠. 너무 네. 재밌어요. 제가 오랜만에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꼭 독자 이거 뭐 청취자분들과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박은지 시인이 생각하는 만두 약간 어떤 만두가 떠오르나요?
1: 저는 저희 동네 시장에 되게 얇고 그러니까 속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겉에 이렇게 피만 이렇게 있고 그 막 기름에 지져주는 그 만두가 갑자기 생각나요.
0: 아 이렇게 그 기름에다가 네네네네. 이렇게 부어 먹는 네네. 그 만두.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요새 그 가게에서 파는 만두는 진짜 검증된 만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성 냉동 만두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게 나와가지고 맞아. 그 만두보다 더 맛있지 않으면 가게 만두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길거리에 있는 그 만두 가게 사실 뭐 지나가다 보면 가격도 싸고 그냥 뭐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냥 흔한 우리의 간식인 만두지만 그 만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만두가 만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만두 오늘 함께 쪄드시면서 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1: 지져서
0: 뭐, 네, 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만두 이렇게 드시면서 이 만두는 나에게 무슨 만두인가 만두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함께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이쯤에서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노래 좀 딱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이용해의 잊혀진 계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정말 딱 10월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네요. 네. 만두 생각하면서 잊혀진 계절 들으니까 뭔가 따끈따끈 밤에
1: 맞아,
0: 먹는
1: 맞아,
0: 그런 만두가
1: 맞아.
0: 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채첼리아님께서 오, 잊혀진 계절 흐르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별사랑해님께서 만두란 만두. 언젠가 이번 중에 휴일이면 만두를 만든다라는 간호사가 생각이 나네요. 주먹만한 만두가 따끈따끈 참 맛있었는데, 그분이 방송을 들으면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만두 어떻게 박은지 씨 집에서는 만들어 드시나요? 아니면 사 드시나요?
1: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귀찮으신지 사 먹습니다.
0: 네, 저희 집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진짜 훌륭하시거든요.
1: 오.
0: 근데 만두는 사실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늘 냉동 만두를 이렇게.
1: 어머니 듣고 계신
0: 네,
1: 거
0: 아,
1: 아니에요?
0: 어머니 듣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만두 별로 잘안 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는 사 먹고 대신 다른 걸 많이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 박은지 시인과 함께 오늘 생명력 전개라는 시집 안에서 먼저 이제 만두라는 시 함께 만나봤고요. 다음 시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좀 어떤 시를 만나볼까요?
1: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
0: 와, 이것도 심상치 않은 제목입니다.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 산문시라고 할수 있죠, 이런 시는?
1: 네네.
0: 산문시인데요. 우리 박은지 시인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 뒷문을 열고 나간 것까지는 기억해 문득 정신 차려보니 소철나무 앞에 있더라고. 내가 아는 소철이었어. 키운 지는 몇 년 됐고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는 소철이 아니라 푸른 이끼로 뒤덮인 돌멩이라는 걸 알게 됐지. 생명력으로 가득한 데다가 부드럽고 축축해서 손바닥으로 쓸어도 보고 고개 숙여 냄새를 맡기도 했어.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점점 견딜 수가 없었어. 뭘 더 해야 이 푸른 건 옆에 있게 될까? 한 번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고 이런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거의 울먹이는 심정이 됐을 때 멀리서부터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야. 새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옮겨 다니느라 온통 시끄러웠어.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 손을 잡고 서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었더라고. 지금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주변의 다른 생물이 그러하듯 저기 해가 비치는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지. 두 사람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신통한 건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끼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내가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겠어.

0: 오늘의 추천 시집 생명력 전개 가운데 임승유 시인의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를 이 박은지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으로 듣고 왔는데요. 와, 이 시는 약간 그림 같은
1: 오, 네, 맞아요.
0: 한 장면이 샥
1: 맞아요.
0: 이렇게 맞아요. 그려지는 듯한 네, 수채화 그림 같은 또 시네요. 어떤 시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들려드렸을 때 되게 상황은 다 이해가 되는데 다 읽고 나면 뭔가 더 깊은 얘기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죠. 근데 처음 보면 뒷문을 열고 나간 것까지는 기억해 문득 정신 차려보니 소철나무 앞에 앉아있더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문득 정신 차려보니 소철나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기억을 잃고 문득 정신을 차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불안정한 존재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내가 아는 소철이야.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시간 지난 후에 보니까 소철이 아니라 푸른 이끼로 뒤덮인 돌멩이다 라고 했는데 약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세계의 흔들림 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몰두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력 저도 지금 너무 강의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말하면서도 너무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교수님 박 교수님 네.
1: 그러니까 생명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막 희망차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 화자를 조금 약간 더 침잠시키는 생명력인데 여기서 딱 이 말이 너무 여기서 뭐 하세요? 되게 특별한 말도 아니고 그 말에 매우 일상적인 언어에서 그걸 확 깨뜨리는
0: 그렇죠.
1: 그래서 누군가 등장했을 때 내 세계가 확 바뀌고 생명력이 다르게 전개되는 그래서 뒷부분에는 또 더 분명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아닌 존재가 내 옆에 있을 때 생겨나는 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신문이?
0: 저는 일단 약간 장면을 좀 그려보면서 느꼈는데 처음에 화자가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좀 이렇게 내가 뭐가 이제 약간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신 할머니려나? 아니면 내가 그냥 집에서 쉬었음 하고 있는 청년이려나?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언제 마당에 나왔지? 약간 뒷문을 통해 언제 나왔지? 했는데 문득 내 눈앞에 늘 봐왔던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아니 소철이구나 라고 이제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끼네. 근데 그 이끼를 내가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장면의 이 순간에만 계속 이렇게 잊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그런 장면으로 샥 다가왔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이제 누군가를 찾아온 거죠. 근데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만 기억하고 있구나.
1: 맞아.
0: 그게
1: 맞아,
0: 바로
1: 맞아.
0: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라는 인상착의만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1: 그렇게 정말 인상착의만 기억나는 사람인데도 이 화자로 움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읽어주시는데. 네.
0: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생명력이 가득한 데다가 부드럽고 축축해서 손바닥으로 쓸어도 보고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기도 했어. 그런데 그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점점 더 견딜 수가 없었어. 뭘 견딜 수가 없을까? 이런 감정도 막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뭘 견딜 수 없었을까요?
0: 지금 이 상태로 있는 나를 견딜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과거에는 분명 소철이었는데 지금 찾아보니 그냥 있긴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의 견딜 수 없음인 것 같아요.
1: 역시 좀 시를 너무 잘 읽어주세요.
0: 좀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네.
1: 근데 그거를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여기서 뭐 하세요라는 말로 끊어낸 것도 전 재밌었어요.
0: 네. 근데 이렇게 산문시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뭐라고 하죠? 한 문단 안에서 쭉 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산문시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1: 아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시인의 마음입니다.
0: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1: 내가 그쵸.
0: 내가 연과 행을 나누고 싶으면 나눈 거고
1: 네네. 근데 뭐 이걸 쭉 끊지 않고 독자들이 쭉 이 이야기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0: 네.
1: 뭐 쉴틈을 주지 않고 이거 그냥 쭉쭉쭉쭉 날 따라와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산문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만두는 만두 만드는 뭐 이런 걸로 막 뭐 자음이나 모음이 반복되면서 리듬이 발생하는데 이 시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산문시에서는 어떻게 리듬을 발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0: 리듬이 없는 게 리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굳이 막 리듬을 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 만약에 제가 이 시를 썼다면 저는 여기서 뭐 하세요에서 한번 샥 한 줄만 빼봐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0: 근데 맞아요. 저도 저라면 여기서 끊었을 것 같긴 네, 한데 네, 네. 그냥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삶의 장면에 다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하나의 통 한 문단으로 쓰지 않을까.
1: 낭독을 하기에는 산문시랑 연과 행이 나눠진 시 중에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0: 연과 행이 나눠진 시가 훨씬 편하죠. 여기서 끊어 읽어라, 여기서 쉬어라 이거 되어 있는데 네. 이건 그건 아니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해석하는 바대로 끊어 읽었습니다.
1: 결국에 이 시인이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 뭘까요?
0: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그게 너무 일상의 말이잖아요. 네. 뭐 어머 여 어머 뭐 잘 지내셨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뭐 하세요. 뭐 요런 주변에 내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걸 또 되게 과장해서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도 신통한 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침잠할 수 있는 거를 구원해 준 건데 뭐 구원했다, 나를 뭐 건져줬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신통하다라는 단어로 넘어간 것도,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내 주변의 존재들을 잘 살펴봐라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1: 우리 3823님께서 우리 소아데레사 시인은 화가인가요?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마술을 보여주시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임승희 시인이 시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거기 얹어갔습니다. 네.
1: 이 시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뭐 평범한 언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뭔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내가 시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잘 그리려면 어떤 방법을 좀 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네요.
0: 관찰을 일단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이 시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이걸 말하는 인물을 세워둘 거잖아요. 네. 그 인물을 많이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 인물이 어떤 걸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 쓰게 하지 말고 이 인물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면 이 장면을 조금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렵긴 네. 하지만.
1: 예, 오늘 이렇게 임승윤 시인의 생명력 전개라는 시집을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 이 시집에 뭐 저희가 모든 시를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의 시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생명력 전개를 나중에 또 읽어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의 시들이 좀 있나요?
0: 지금 읽은 스타일의 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말 일상적 사물, 막 늙은 오이 속파내기.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늙은 오이 속을 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고 굉장히 일상적이어서 읽으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막 여성 시읽기 세미나 뒤풀이 자리에 찾아온 늙은 여자.
1: 네? 다 천천히?
0: 여성 시읽기 세미나 뒤풀이 자리에 찾아온 늙은 여자.
1: 아, 그게 시 제목이에요?
0: 네. 아~ 그래서 이 늙은 여자 막 얘기가 나와요. 이 뒤풀이 자리 이야기가 나오고 네. 마지막 여는 보여줘, 보여줘. 한 사람이 추기 시작해 다 같이 일어나 추는 춤처럼 막 이러거든요. 굉장히 일상의 순간들에서 네. 비일상적인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되게 시 읽는 재미가 있는 시집이어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몇 명이 등장하느냐, 어떤 존재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짜 전개 방향이 막 바뀌거든요. 네. 그런 것도 확인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 이게 약간 임승유 시인의 약간 시 쓰는 스타일인가요?
0: 네네네. 네.
1: 이 또 시인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과 특색들이 다 다른데 오늘 이 임승유 시인의 시집을 좀 이렇게 함께 읽어보면서 아, 이런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뭔가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새로운 시집을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임승유 시인이 이게 몇 번째 시집이죠?
0: 네 번째 시집이에요.
1: 그러면 전에도 이미 세 권의 시집이 나와 있고 또 네 번째 시집인데 전에 있던 시집들도 약간 그런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나요?
0: 네.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고 근데 좀 약간 다루는 주제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또 독자분들이
1: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오늘 박은지 소아데레사 시인과 함께 임승유 시인의 시집 생명력 전개 가운데에서 시 두 편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신부님 오늘 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또 이런 느낌의 시들도 있네요. 뭔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쏙쏙 와닿아요 라는 그 느낌의 매력에 빠져들으셨다면 임승유 시

0: 시인의 또 다른 시집들까지도 잘 찾아보시고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0월의 주제를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책장에만 꽂혀있던 책들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책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좀 내 책장에 숨어있던 책들 좀 찾아보니까 책들한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1: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서점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니? 너희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선택해서 내 품에 한 번 안긴 거 너희에게도 행복이 아니겠니?
0: 아, 저도 그 이유를 앞으로 잘 갖다 쓰겠습니다. 너희가 서점에 있는 것보다야 우리 집 책상에 있는 게 어쨌든 내가 너와 만났으니까 내가 또 그만큼 이렇게 또 책값을
1: 맞아요,
0: 내고
1: 맞아요. 내 방에 어떤 한 공간을 또 네. 걔가 차지할 수 있고
0: 제 이제 사절관에 온 청년들이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신부님 이 책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서점에 있는 것보다야 사제관에 있는 게 더 낫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올 이제 10월을 함께 보내시게 될 텐데 앞으로 10월의 어떤 일정과 또 활동들 또 계획들 좀 궁금하네요. 10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1: 10월에는 중간고사 기간이 있어요.
0: 어머나 어머나.
1: 근데 또 중간고사 기간은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네. 저에게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때 열심히 이제 또 읽고 쓰고 하는 네.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0: 박은지 시인의 다음 시집은 언제쯤 나오는지?
1: 연말까지 이제 원고를 넘기라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반드시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네. 내년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새 책은.
0: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에 또 신신호 시인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가 1년을 함께 한 거거든요.
1: 벌써.
0: 1년이라는 시간 또 책으로 함께한 1년 시집을 나눴던 1년 했으니까 벌써 12번의 책을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1: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시를 사람들이 요새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잘 읽지 않거든요. 너무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집들, 시인들을 소개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 시를 사랑하시는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0: 네, 시를 사랑하는 만큼 빨리 나의 이야기도 시로 써야 되는데 네, 오늘부터 열심히
1: 신춘문예가 얼마 10월... 남지 않아가지고
0: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
1: 아, 열심히 쓰셔야
0: 돼요. 네, 두 달 남았습니다. 네, 우리 또 시를 사랑하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저도 이 1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개편 후에 또 만날 수 있겠죠?
1: 저를 내치지만 않으신다면
0: 제가... 박은지 시인이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않으신다면 네, 좋습니다. 11월에 또 새로운 주제로 우리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박은지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성지순례하는 남자, 우리의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떠납니다. 내일도 많이들 우리 빵지순례 놀러 오시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가을 10월의 날씨 잘 즐기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0: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겨우 달력 한 장을 뒤로 넘겼을 뿐인데 왠지 새로운 길이 펼쳐진 듯한 기대와 설렘,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길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러 나서는 현관까지의 몇 걸음, 매일 출근하면서 지나던 골목길, 그리고 동네 마트로 가는 길이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짧은 길이 신기하게도 우리를 또 다른 삶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죠. 걷다 보면 돌아가는 작은 길에서 새로운 계절을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반갑게 인사도 건네고 또 평소 보지 못했던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하는 기쁨도 있는데요. 오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길에서 내 삶의 행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저는 한 번에 큰 결심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좀 더 정성스럽게 했을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처럼 아주 작은 일들을 사랑으로 해내는 것, 평범한 하루를 사랑으로 꽉꽉 채우는 것, 그렇게 작고 소박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요. 흔히 성녀 데레사의 영성을 작은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작은 길, 참 다정하고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죠. 성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특별하고 큰 사람이 돼야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 될 것 같은데 데레사 성녀가 보여준 길은 작고 소박한 길이었잖아요.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하나, 눈치 끈 감고 참아낼 수 있는 작은 인내 하나,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건넬 수 있는 작은 친절 하나. 데레사 성녀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하느님께 향하는 길은 크고 거창하고 특별한 길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작고 평범한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을 보다 큰 사랑으로 시작해보는 10월의 첫날, 소박한 오늘의 퀴즈도 함께해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을 예수님이 가꾸시는 정원의 작은 꽃으로 여겼다고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작은 존재가 되어야만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땡땡 데레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또 다른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소화 데레사, 2번 소금 데레사, 3번 소파 데레사.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너튜브 라이브는 켜져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고 여러분 편하게 다시 듣기 하시라고 스트리밍 진행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5단 만들어주신 분 뽑아서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93.1 주파수 찰칵, 또 CPBC빵 어플 화면 찰칵, 지금 시각이 보이게 찍어서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또 다른 이름,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김꽃, 작은 꽃 듣고 올게요.

김꽃 작은 꽃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소화대례사였습니다. 옛날에 그 유행어 나 소화다 됐어요 할 때의 그 소화 아니고

작은 꽃이라는 뜻이죠. 작은 꽃 한 송이가 세상을 온통 향기롭게 감싸듯 데레사 성녀도 작은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에 따라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성인이죠. 아유, 빵톡에 대곤안드레아님 소아데레사, 엘리사베님 소아데레사예요. 이선의 마르타님 소아데레사 1번, 윤세호님도 1번 맞춰주셨고, 문자메시지로도 1829님 1번, 4023님 1번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이 이렇게 쫙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4023님은 1번 맞춰주시면서 평방 들으면서 퀴즈 맞히게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런 거 보면 기쁨이 생겨요. 하지만 더 기쁜 시간 아시죠? 5단 문자에도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아, 이런 것도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자, 단팥빵 한 세트 걸려있는 5단 문자 뽑아보겠습니다. 0931님, 점심을 너무 든든하게 먹었더니 소화 불량이네요. 그럴 수 있죠. 무슨 맛있는 걸 드셨나요? 아유,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좀 더부룩한 맛에 우리가 먹기도 하잖아요. 늘 어떻게 건강한 식단만 먹겠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3365님, 아이돌계의 성인돌, 소녀시대였어요. 아이돌계에서는 정말 소아들에서만큼이나 아주 이제 대선배이고 인기 있는, 아직도 인기가 많은 그룹이죠. 소녀시대. 2451님, 오늘 하루도 고생했으니 퇴근 후에 소맥 한 잔. 아니, 너무 소아들에서 성녀랑 이렇게 동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왕 드시는 거 맛있게 뭐 고기랑 같이 드시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1578님, 정답 모르겠고 일단 분위기라도 띄워봅니다. 소리 질러! 이런 아무 말도 괜찮아요. 저는 다 환영합니다. 열린 행복 찻집이에요. 그래도 오답 많이 보내주셔서 어떤 분께 드려야 할지. 아, 오늘 단팥빵 한 세트, 소리 질러라고 아무 말 보내주신 우리 1578님께 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께는 더 너그러운 거 여러분 아시죠? 정답 선물은 이선의 마르타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근데 이렇게 문자 참여하는 게 솔직히 귀찮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내주신 문자도 저는 작은 사랑의 실천인 것 같아요. 오늘 소아데레사 성인처럼 오늘 행복가족들이 실천한 작지만 향기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알려주세요. 그동안 성바오로 딸 시도회에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띄워드릴게요.

태양만큼은 못돼도 작은 등불처럼 실천한 오늘 나의 작은 사랑 무엇인가요? 5724님,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나오면서 알바생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이것도 작은 사랑 맞죠? 그럼요, 맞죠. 이렇게 좀 낯선 사람인데도 개의치 않고 나에게 어떤 따뜻한 인사를 전해줄 때 그 감동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다른 게 필요가 없다. 인사라도 밝게 하고 그냥 짧은 한마디 덧붙이는 이거 정말 용기 내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따라서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5724님. 7810님, 버스에서 자리가 났는데 저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분이 계셔서 그냥 슬쩍 안아고 양보했어요. 티를 안 내고 해서 더 뿌듯했습니다. 이게 더 한 단계 고차원적인 레벨이죠. 뭔가 양보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대단하고 좋은 선택이지만 티나지 않게 앉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슬쩍 일어나는 척, 진짜 찐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7810님 멋지십니다. 오, 0199님,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뒤에서 뛰어오는 분이 보여서 열림 버튼을 꾹 누르고 기다려드렸어요. 별거 아니지만 오늘의 작은 사랑 실천이에요. 큰 사랑 실천 아니에요? 이 사람 심리가,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빨리 가고 싶어서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게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림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줬다. 큰 사랑이죠, 큰 사랑. 대인배. 0199님도 멋지십니다. 대건한대리아님, 어제 제주 축구팀 감독님이랑 식사한다고 하시더니 그분 사인을 애타게 부탁했던 형에게 사인 받아서 전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또 좋은 일 해주셨네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 플러스 나름 그 사인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던데요. 괜히 좀 무안하고 내가 너무 폐를 끼치나 싶고 그걸 다 무릅쓰고 받아주신 거잖아요. 대건한드려님도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마지막으로 2451님, 남편이 아침에 늦잠 자길래 깨우려다가 5분만 더 자게 뒀어요. 5분짜리 사랑입니다. 아, 이것도 큰 사랑이긴 하죠. 예, 물론 뭐 잔소리 빨리 일어나 하는 그 말로 아침이 밝으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자, 내가 깨워줄게. 이 한마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랑 실천 맞죠? 하나만 더 할게요. 엘리사베님, 오늘 미용실 갔는데 원장님이 팔목 아파하시길래 드라이는 제가 집에 가서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어머어머, 보통 이렇게 돈 내고 무언가를 하는 거면 우리가 뭔가 그 가성비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든 뽑아먹으려 하는데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미용실이었네요. 엘리사베님의 사랑도 멋집니다. 그 밖에도 뭐 각산동 보안관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 캡처해서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지금 생방송 듣고 있다는 거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그리고 차담 선물은요, 참여해주신 우리 7810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찾지.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차담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의 다다익선,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는 목소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족 1년 만인 지난달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 첫 번째 합창 연주회를 가진 팀이 있습니다. 바로 꼬메스 콰이어인데요. 어떤 매력의 찬양팀인지 조성화 막달레나 단장님, 김현훈 베드로 지휘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꼬메스 콰이어.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꼬메스 콰이어 단장 조성화 막달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꼬메스 콰이어 지휘자 김현훈 베드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지휘자님 목소리가 지휘자 맞으시죠?
1: 네, 지휘자입니다. 네.
0: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꼬메스 콰이어 주보에 9월 19일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 첫 번째 합창 연주회를 한다 하는 거 보고 제가 궁금했어요. 꼬메스 콰이어가 일단 무슨 뜻인가요?
2: 네, 꼬메스 콰이어는 그 라틴어로 꼬메스가 함께 여행하거나 길을 가는 사람,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동료, 동반자라는 뜻인데요. 네. 친구보다는 우정이나 신뢰가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꼬메스인데 영어로 읽을 때 사람들이 자꾸 컴스라고 하죠.
0: 아, 그렇겠네요.
2: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저희 이름이 꼬메스 콰이어입니다. 네,
0: 꼬메스 콰이어. 네. 함께 걷지만 좀 더 깊은 관계. 그런 뜻이군요. 저는 또 그 드라마 열혈사제에 그 김남길 씨의 조력자들을 꼬메스라고 하잖아요.
2: 맞아요.
0: 약간 네. 그런 쪽으로 상상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이름 잘 지으셨네요.
1: 네.
0: 그러면 우리 꼬메스 콰이어에는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함께 하시는 걸까요?
2: 지금 총 26분인데요. 여성 단원이 18명, 남성 단원 6명, 지휘자쌤, 반주자쌤 이렇게 26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다 음악 전공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2: 전공자는 지금 지휘자쌤, 반주자쌤, 그리고 우리 소프라노의 한 분, 나머지들은 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0: 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 신자신 거고요?
2: 네네.
0: 아, 그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다고 봐도 되겠네요.
2: 네, 노래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0: 진심으로, 맞아요. 네네. 근데 지난 연주회 팸플릿을 보니까 꼬메스 콰이어의 합창 연주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이 연주라는 게 뭐 음악계에서는 보통 노래도 연주한다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그런 의미로서의 연주일까요? 아니면 실제 악기도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1: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원래라면은 저희가 그냥 노래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단원분들 중에서 뭐 악기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해서 악기까지 같이 좀 시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0: 네,
1: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좀 합창 연주회 이렇게 좀 붙이게 됐습니다.
0: 아, 진짜 멀티로 연주를 하시는 거군요.
1: 네, 저희끼리에서 연주도 하고 작사도 작곡도 저희 팀 내부에서 다 이렇게 가능할 정도로 정말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팀입니다.
0: 자급자족이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이 곡은 노래를 부르던 분이 다음 곡은 갑자기 연주하러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1: 마침 이번 연주회 때는 그렇게는 못했는데 원래라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연주를 담당하려고 했던 분이 연주를 앞두고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좀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 마침 그러던 차에 관덕정 신부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신부님이 플루트 이중주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0: 아, 맞아. 플루트 잘하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행복가족이시거든요.
2: 네.
0: 신부님과 단원분들 중에 플루트 하시는 분이 같이 이중주를 하신 거예요?
2: 네, 저희 지휘자 선생님께서.
0: 플루트...

0: 또는 합창단에 같이 있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게 됐어요. 아하. 그러다가 같이 밥을 한번 먹자 해서 작년 7월 달에 모여서 밥을 먹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뭉쳐보자 했어요. 오. 그런데 뭉쳐보자 했는데 지휘자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1: 그쵸.
0: 예. 네. 그래서 진짜 그 우리 베드로 지휘자님한테 바로 연락이 됐으면 좋은데
1: 네.
0: 예, 몇 분을 거쳤어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을 거쳤는데 도저히 안 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우리 지휘자 선생님 지금 대구 분도 아니신데
1: 네네.
0: 연락이 됐어요.
1: 어허.
0: 예. 그런데 너무 기꺼이 정말 동네 합창단인데 이런 분이 기꺼이 저희를 지휘해 주시겠다고 해서
1: 네.
0: 예, 8명에다가 우리 지휘자 쌤까지 9명이 같이 시작하게 됐죠.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그게 첫 시작이었군요. 와, 근데 뭐 엄청난 분을 모셨네요. 이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0: 알고 보니.
1: 네. 아니, 그럼 지휘자 쌤은 우리 저희 방송 전에 얘기 나누기로는 울산이 고향이시라고
2: 네, 네.
1: 들었는데
2: 네.
1: 어떻게 또 대구까지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2: 제가 물론 이 합창단 때문에 굳이 뭐 대구까지 온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 뭐 대곡 성당도 다니고 있었고 또 뭐 가톨릭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하면서
1: 네.
2: 대구랑 뭔가 이렇게 조금씩 연을 두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차피 대구에서 와서 또 뭐 지내고 일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합창단도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1: 이게 다 하느님의 이끄심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1: 이렇게 또 대구 평방까지 오신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아니, 그럼 우리 단장님은 지휘자 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0: 저는 그 수성동 연습실 주인이신 이보나 선생님께서
1: 네.
0: 연결을 시켜주셨죠.
1: 아, 또 이렇게.
0: 네네네.
1: 오, 참 신기해요. 연결되는
0: 네.
1: 거 보면.
0: 이게 바로 이끄심인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
0: 네.
1: 근데 단장님 목소리도 또 굉장히 고우시거든요.
0: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1: 역시 그 누가 음악팀 아닐까 봐. 맡으신 파트가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소프라노입니다.
1: 아, 역시.
0: 네.
1: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맞죠? 다음번에 아예 노래 코너에 또 모시는 그 핑계로
2: 좋습니다.
1: 네, 이번에 또 우리 꼬메스콰이어의 또 노래를 음원으로 나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좋습니다.
1: 네,
0: 네.
1: 우리 직접 꼬메스 합창단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그 노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0: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전혀 앞에서 뭐 이렇게 전공자가 아니다 하셨지만 아 정말 음악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1: 네, 맞습니다.
0: 게 전해집니다. 오, 앞으로 행사하면 우리 꼬미스콰이어 제일 먼저 모셔야겠어요.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네스 행복찻집 목요차담회 오늘 노래를 통해 주님께 찬미 찬양을 드리는 꼬미스콰이어의 조성화 막달레나 단장님, 김현훈 베드로 지휘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템플릿을 보다가 우리 지휘자님의 반전 매력을 발견했어요. 네.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신 공대생 출신이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0: 아니, 어떻게 공대생이 지휘자가 되신 거예요?
2: 제가 처음에 그 화공과를 갈 때는 화학이 좋아서 가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여전히 화학은 좋습니다. 화학도 좋고 화학도 좋고 수학도 좋아하는데 음악은 사랑합니다.
0: 우와, 네. 찐이네. 이게 찐이네요.
2: 네, 네. 그래서 네, 뭐 중간 뭐 모든 얘기를 다 뭐 시간 관계상 다 할 순 없지만
0: 네.
2: 네. 음악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0: 네.
2: 저 이제 이렇게 그 지휘자가 된 과정 중에 제일 큰 게 저는 이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0: 군대? 네.
2: 그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모두 다 가야 그쵸? 되지 않습니까?
0: 네.
2: 가야 되는데 제가 그 해양경찰을 갔습니다.
0: 네?
2: 해양경찰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 불법어선 단속하는 그런 뭐 경비정 타다가 나중에는 제가 악대로 발령을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뭐 플루트도 불고 또 네. 연주곡들 뭐 작곡 편곡도 하고 하면서 막연하게 그때 생각하면서 아, 나 나중에 내가 뭐 음악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내 손으로 꼭 뭐 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돼보고 싶다. 그때는 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뭐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고 뭐 그러고 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음악 쪽으로 기울어서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사랑을 찾아가신 거네요.
2: 아, 예, 맞습니다.
0: 네. 근데 우리 단장님께서 처음에 소개해 주시기를 지휘자 쓰면 전공자다 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아예 음악 공부를 새로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2: 네, 새로 한 거 맞습니다. 화학공학과는 완전히 졸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대구 가톨릭대학교 그 당시에는 종교음악과가 있을 때 네, 종교음악과 다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졸업하고 나서 오스트리아의 이제 지휘과로 제대로 된 지휘과로 그렇게 해서 네 졸업하고 왔습니다.
0: 아, 유학까지 다녀오셨군요. 네, 네. 네. 아니 요즘 그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 선생님도 네. 그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2: 네.
0: 요즘 지휘자들이 약간 공대를 졸업하는 게 대세인가요?
2: 아무래도 좀 공대남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0: 아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음대를 나오지 않으면 아 좀 이렇게 불신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2: 네, 네.
0: 근데 요즘에는 워낙 부캐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모습을 더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 예.
0: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막달레나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지휘자 쌤의 매력
1: 너무 많은데요.
0: 네.
1: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단원들이 우리 지휘자 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첫 번째는 외모죠.
0: 아 외모네.
1: 네,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아유. 지휘자 맞나?
0: 네. 저 처음에 그냥 같이 오신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보고 너무 훈남이시네요. 이랬어요 제가.
0: 연습 네. 환경이 아주 좋겠는데.
1: 아 네네. 뭐 우리 여성 단원들 거의 결석하지 않습니다.
0: 아 100% 출석의 비결이
1: 네, 맞습니다,
0: 바로
1: 맞습니다. 네,
0: 첫 번째 외모
1: 지휘자를 너무 잘 데리고 왔죠.
0: 네.
1: 네.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0: 그러네요.
1: 네, 직접 보러 오셔야 됩니다.
0: 아, 네.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1: 네. 거기다 인성도 좋으시거든요.
0: 두 번째는 인성.
1: 네, 인성도 너무 좋으시거든요.
0: 네, 근데 1위가 외모라는 게 1위가 인성이고.
1: 네, 맞습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조금 이제 뭐 부족한 점이 많아도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자쌤 말씀에 상처받는 단원이 없어요.
0: 아.
1: 네, 저만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0: 이거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에이. 절대 눈으로도 상처 주지 않습니다.
0: 우와, 네. 눈빛 맞아.
1: 네네네. 네.
0: 또 있어요?
1: 네. 아주 많은데. 그중에 또 작곡을 잘 하시거든요.
0: 아, 네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관덕정에서 창단 연주회를 할 때 마지막 두 곡을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제 작곡을 해주셨어요.
0: 우와.
1: 당신의 십자가하고 한국 순교자 현양가를 지휘자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셨는데 저희 곡 중에서 관중들의 환호를 가장 많이 받은 두 곡이에요.
0: 와, 네. 작곡한 곡이 보통은 안 익숙하니까 그다지 반응이 좋진 않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1: 그런데도. 근데 너무 대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곡도 잘하시고 그리고 깨알 같은 또 아재 개그.
0: 와, 네. 아재 개그. 개그미까지 있어요? 아재미까지?
1: 네. 그것까지 있으면 완벽한 거죠.
0: 그러네요.
1: 네네.
0: 아, 그럼 질문을 바꿔야겠어요.
1: 네.
0: 약간 그 단점 결점은 없어요?
2: 아,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아,
1: 단점이란 없어요.
0: 아. 없는 게 단점이다.
1: 없는 걸로. 없는 걸로.
0: 아, 보면서 과요 진짜. 참 이렇게 뭐 단점도 없으시고 다재다능해 보이신데 또 나의 진로를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2: 네.
0: 그 과정에서 어떤 이끄심을 좀 느끼셨나요?
2: 뭐 이끄심이라 하면 되게 좀 뭐 거창한 것 같고요. 제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톨릭 대학교의 종교음악과가 물론 지금은 없는데 그때 네. 있을 때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물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따라서 성당 가고 뭐 그렇게 뭐 억지로 뭐 반강제로도 가긴 했겠지만
0: 네.
2: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뭐 철이 들고 뭐 생각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0: 네.
2: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0: 그러니까 실행생활도 그냥 너무 막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가고 있다. 시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수동적으로 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1: 네.
0: 아,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뭔가 내가 제대로 알고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반 음대도 아니고 종교음악과를 택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1: 하긴요. 그냥 음대도 아니고 종교음악과니까. 네, 네. 물론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냥 습관처럼
0: 네.
1: 다니고.
0: 네, 네.
1: 하지만 그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훅 하는 기회를 또 잡지 않으셨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1: 그리고 앞에서 무엇보다 우리 단장님께서 눈빛으로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렇게 지휘를 하시면서 합창단을 이끌어갈 때의 어떤 나만의 철학도 있으실까요?
0: 제가 그 유학 가가지고 지휘 수업 시간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선생님이 늘 좋은 쪽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뭐 틀렸다, 뭐 어떻게 안 좋다 이거 강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아, 방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1: 더 좋겠다.
0: 네. 그래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1: 네.
0: 항상 사람이 긍정적이어야지 서로가 상호작용이 좋다. 그 말씀을 늘 이제 새기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 또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예. 우리 단장님 표정이 옆에서
2: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실천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2: 예, 맞습니다. 예.
1: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성내지 말라
0: 예.
1: 항상 늘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0: 네.
1: 정말 이렇게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합창단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이 모습이 1년밖에 안 됐대요, 여러분. 그 1년 전 첫 걸음을 뗐던 그 고메스 콰이어가 이제 이렇게 창단 공연을 하고 이런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함께 하기까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2: 저희가 작년 8월 31일 날 디자 쌤하고 같이 첫 노래를 불렀어요.
1: 8월
2: 네,
1: 31일.
2: 네네.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그냥 식사한 게 7월 달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8명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첫 모임을 하게 됐고
1: 네.
2: 그러면서 한 번만 여기에 참관을 해보자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1: 네,
2: 한번 참관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오시는 거예요.
1: 네.
2: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여기도 있지만 이끄심이라는 게 하느님의 이끄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걸 정말 크게 느낀 게 바로 고메스 콰이어인 것 같아요.
1: 네. 네.
2: 다들 이끌어 주셔서 한번 들어온 사람 나가지 않아요.
1: 네.
2: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8명이 시작해서 24명이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사실 8월 달에도 새로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 연주회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연주회 끝나고 10월 달부터 새로 신입 단원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1: 네.
2: 그분들이 지금도 밖에 줄을 서 있습니다.
0: 네,
1: 대단하다.
2: 그래서 아마 이게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았으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생각하면 1년 동안에 너무 눈부신 발전을 한 거죠.
1: 그러니까.
2: 이렇게 창단 연주회를 할지도 생각도 못했는데
1: 네.
2: 저희가 연습실을 관덕정으로 옮기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네, 연습실을 허락해 주신 우리 임종필 프란체스코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유, 신부님도 네. 멋지시고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 들어와서 어떤 상처받지 않고 또 나가려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모습은 그냥 10년, 뭐 100년 된 합창단에도 잘 없는 모습이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2: 네. 지금은 마음을 딱 모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멋진 모습이지
2: 네.
1: 않을까. 제가 처음에 그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 연주하신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좀 검색을 했는데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2: 하나도 없을걸요?
0: 신생이다 보니까.
1: 네. 네. 그래서 네네. 오늘 방송 때 그냥 어떤 팀인지 소개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셨는데
2: 네.
1: 오늘 완전 어떤 하느님의 이끄심부터 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지 그 모습까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멋진 팀이고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예수성심신여회 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오고 우리 10월에 교구 신청사 축복식 때 축하 공연도 하시고 뭐 쫙
0: 네.
1: 계획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일정 좀 알려주세요.
0: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번 관덕정 공연 때 예수성님 신여회 수녀원에서 전례 담당 수녀님이 또 마침 오셔가지고 그 수녀님 보시고는 정말 너무 좋다고 참 감동적이었다고 그렇게 고맙게

0: 말씀해 주시면서 아 이거를 나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수녀님들 다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추석 지나고 바로 다음 28일 월요일
1: 네,
0: 그날 예수성심 신여회에 가서 또 추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우와.
0: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10월 10일 신청사 축복식 때 또 저희가 가서 축복식 노래 부르고 성가 부르고 또 끝나고 축가 공연하고 일단 지금 당장 와 있는 일은 그렇게 돼 있고요.
1: 네.
0: 또 그리고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2월에 칠곡 가톨릭 병원에서 견진 성사를 한다고 하셔서 그때도 저희가 가기로 이렇게 약속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1: 와, 이제 뭐 스케줄이 쭉쭉쭉 쌓일 일만 남았네요. 아우, 이 첫 발을 또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유, 뭐 아무 걱정도 없지만 솔직히 우리 끝으로 꿈에서 콰이어가 이런 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각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처럼 마음을 모아서 노래로 찬양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꼬메스 콰이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진짜 모르긴 몰라도 지금처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휘자 쌤.
0: 네, 저는 저희가 그 이름값 하는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0: 네, 저희 꼬메스. 이름이 네 꼬메스 동행자고 같이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좀 모이다 보면은 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싫은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좀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감싸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1: 아유, 저도 그러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저희 행복찻집에 금요일에 노래해드리리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정말 음악 피정 코너예요.
0: 네.
1: 거기도 합창단 모두가 나오실 수는 없겠지만 네. 또 그때 또 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0: 아유, 좋습니다.
2: 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와 주실 거죠?
0: 그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1: 이렇게 지금 전국에 다 동의하신 게 나갔어요. 아유, 오늘 이런 멋진 팀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이 동행자 같은 모습으로 쭉 승승장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는 꼬메 스콰이어가 부르는 애덕의 모후고요. 토크 중간에 들으신 곡은 한국 순교자 현향가인데요. 우리 베드로 지휘자님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 들으시고 3158님, 뭐야? 진짜 잘하시네요. 곡도 정말 좋아요. 찬사를 받으셨을 만합니다. 교구청 축복식 때 가서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쵸.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때문에 어떤 합창단인지 궁금해지고 또 엄청난 실력에 또 한 번 도대체 어떤 합창단인가 궁금해지죠. 10월 10일 교구청 축복식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21님 죄송해요. 비전공자들이시라길래 대충 들었는데 노래 나오자마자 띠용 했습니다. 놀라서 운전하다가 얼른 문자 보내요. 아, 운전하다가 보내실 정도로 놀라셨군요. 근데 저도 진짜 놀라긴 했어요. 이게 정말 음악을 오로지 사랑하는, 즐기는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빵톡의 지니님 단원이신 것 같아요. 꼬메스 단원으로서 지난 연주회 마치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부심 가지실만 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선의 마르타님, 단장님 목소리 너무 고와요 하시고는 이 얘기 듣고 우리 지니님 얼굴도 아름다우세요

짝짝꿍이 잘 맞으시네요. 우리 삼남의 아빠님도 멋지십니다 해주셨고, 9736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는 화법이 인상적이네요. 1년 된 합창단이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쵸. 역시 가장 좋은 리더는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는 리더인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우리 꼬메스 합창단 콰이어겠죠? 오늘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참여해 주신 빵톡의 지니님 그리고 4521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0월 1일 꼬메스 콰이어와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이 마음에 들어왔다. 데레사 성녀는 수도회 입회 전인 13살에 이기심과 자기 연민의 감옥에서 벗어난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의 10월도 나를 잊고자 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꽉꽉 채운 한 시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남산성당 서찬석 제르마노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 최선원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로 시작했어요. 이 곡이 들어봤는데 다르다 하실 수 있죠. 1994년에 발표된 최선원 씨의 곡이 원곡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 곡이 95년에 리메이크한 버전이네요. 9006님이 딱 알고 계세요. 전설의 원곡 가수님 버전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제 인생곡 나를 지켜줘의 최선원님. 추워지려 하기 전에 지방층을 채워야 됩니다. 잘 드세요. 맞네. 역시 현명하셔. 아주 그냥 지방이가 없으면은 더 추워요. 지방을 한층 이렇게 좀 채워놔야 좀 덜 춥죠. 네, 근데 저기 10월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만 끝나면은 제가 지방을 좀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관리 좀 해주셔야 돼요. 네. 0349님은 저도 스마트폰의 돋보기 기능을 자주 이용하게 된 슬픈 50대입니다. 자주 하늘 보고 자주 눈 운동해야겠어요. 아유 뭘 슬퍼요. 저는 스마트폰에 돋보기 기능이 있다는 것을 0349님 덕분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휴대전화에. 너무 좋은 기능이잖아요. 돋보기 기능 아주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2698님. 전 눈이 바깥 보기는 좋은데 바깥에 보는 건 좋은데 책 읽고 쓸 때 안경 쓰죠. 톡으로 많은 글을 보낼 때 눈이 쉽게 피로한 건 나이 탓일까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 기계칠까요? 하셨는데 근데 저도 톡으로 자주 이렇게 긴 글을 보내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타가 많이 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 예, 눈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톡으로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전화해요. 야, 톡으로 못하겠어. 손가락도 아프고 눈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우리 PD님은 음성 메시지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음성으로 톡을 쓴다. 그래서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 이 뭐지? 한참 봐야 돼.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렇게 음성으로 보내더라. 근데 또 편하긴 편해요. 그렇죠? 근데 한번 검토는 하셔야 돼. 음성으로만 바로 보내면은 이게 에? 막 무슨 뜻이야? 막 이럴 때가 있어. 검토하고 보내셔라 추천드립니다. 1698년 하나 더 보내셨네요. 노래도 좋고 빛나님 음성도 좋고 자연스럽게 이 방송 사랑해요 라고. I love you too. 네. 자, 광고 듣고 노래 듣고 목요일 2부 팝송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팝 콘서트 시작해 볼게요. 이 시간은 한국 비드랩 제공이고요. 머무르의 꿈꾸는 어른이 되었나요? 듣고 돌아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팝콘서트 시작합니다. 노래를 듣다가 떠오르는 팝송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팝송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청춘 누룽누룽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자, 듣고 싶은 팝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 열어놨습니다. 먼저 두 곡 들려드려요.

팝콘서트 팝콘 너무 좋은 이 가을을 닮은 곡으로 시작했어요. 사샤 알렉슬론의 올더 그리고 트로이 쉬반의 엔젤 베이비였습니다. 자,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목요일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만 듣긴 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팝콘 퀴즈 드려요. 오늘은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곡들 쫙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스팅의 Fields of Gold 준비했거든요. 여기서 팝콘 퀴즈 나갑니다. 이 노래에서 의미하는 Fields of Gold는 무엇을 뜻할까요? 1번 시간은 금이요. 2번 황금빛 들판. 자, 힌트 드리면 제가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스팅의 Fields of Gold 이 곡은 Fields of Gold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시간은 금이다. 2번 황금빛 들판.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그리고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팝송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스팅의 Fields of Gold 이어서 앨런 팔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두 곡 듣고 옵니다.

알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스팅의 Fields of Gold였죠. 자, 어떤 뜻인가요? 여쭤봤어요. Fields of Gold. 바로 2번 황금빛 들판이죠. 스팅이 이 앨범을 작업할 때 영국 윌트셔 지방에 머물렀대요. 네, 집 너머로 보이는 그 황금빛 들판을 보고 영감을 떠올려서 이 곡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0075님이 Fields of Gold, 시간 금 아니죠. 2번 황금빛 들판입니다. 네. 곧 이거가 곡식들 생각나는 풍성한 가을입니다 하셨고, 2037님 2번 황금빛 들판, 이 계절에 무르익어가는 벼들과 함께 우리도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아름답고 예쁘게. 그 우리 그 노사연 씨의 바램, 예,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마음에 사무치기 시작하면 나이를 먹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봤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빛나님 웃음이 100만불짜리예요. 누구도 따라 웃을 수 없어요. 사랑해요. 2번이지요. 이렇게 굉장히 아첨과 아부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네, 저처럼 방정맞게 웃는 DJ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행복이 맘님, 2번이요. 아직 금빛 들판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하시면서 일부에 우리 행복이 행운이 사진 올려주셨는데, 진짜 빨리 컸어요. 세상에 행운이가 이렇게 많이 컸네요. 벌써 걸어 다니다니. 세상에. 행복이도 이제 형아가 됐네요. 우리가 이제 행복이 어릴 때부터 랜선으로 같이 키운 랜선 이모들이잖아요. 예, 안부 전해주세요. 8766님도 황금빛 들판, 벼가 황금색으로 익어가는 계절이요. 2698님 2번 황금 들판 외출합니다. 자, 이 중에서 나노폴리 비누 받으실 분은 바로 0075님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빰빰빠밤. 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9006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두 곡 다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이 곡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서 간신히 찾았어요. 포레스트 놀란의 시나트라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이 노래하고, 그리고 1339님이 올더 들으니까 이 곡이 생각나요.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 곡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 부른 곡이죠. When I Get Old.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하셨어요. 함께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팝송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잘 듣고 계신가요?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어요. 8766님이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신청합니다. 어쿠스틱 기타 중심의 담백한 편곡이 특징이고요. 따뜻하고 차분해서 가을 저녁이나 카페에서 책 읽을 때 듣기 좋아요. 지금 들어도 좋죠. 네, 이 곡하고요. 7001님이 신청하신 곡. 어쩌다 들었는데 이 노래 뭐야? 하고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꼭 2시에 내서 듣고 싶은 팝송인데요. H.E.R. Her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본명은 개비 윌슨인데 H.E.R. 이렇게 예명으로 부르는 게 Having Everything Rebuild래요. 네. Featuring Daniel Caesar의 함께 부른 Best Part. 네, 이 곡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저도 이 노래 듣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딱 통했네요. 이렇게 두 곡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팝송 신청곡도 받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CPBC 빵, 빵톡 열어놨어요. 청춘 누룽지 선물로 드릴게요.

노래 좋은데요. Best Part 그 전에 Justin Bieber의 Off My Face였고요. H.E.R. Her의 Best Part였어요. 우수진 율리아님이 선곡이 날씨와 딱이네요. 설립니다. 2064님이 선곡이 너무 좋아요. 그쵸. 오늘 선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미라님이 신청하신 곡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저는 조지 마이클의 곡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들려드려요.

9006님이 헐도 그렇고 오늘 선곡 유난히 좋아요 하셨어요. 4827님 마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 신청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5315님도 신청곡 보내셨고 상현베드로님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편안한 재즈와 팝이 어우러져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할 때 추천합니다. 돈 노와이 너무 좋죠. 네. 오늘 다 못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토요일에 모아놨다가 또 들려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크리스토퍼 노래 신청하신 1339님께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내일은 개그맨 이문재 씨와 함께 문제의 문제로 돌아올게요. 오늘 끝곡 우격 다짐님이 신청하신 곡 토미 페이지의 I will be everythi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가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10월의 첫날 오솔길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묵주 기도 성월의 첫날이면서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 우리가 사랑하는 소아 대례사 성녀 축일입니다. 소아 대례사는 자신을 아주 작은 꽃에 비구했죠. 작은 꽃송이처럼 그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다해 걸었던 작은 길.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렇죠. 매일 대단한 일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키지 않는 일에 조금 더 참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성녀는 바로 그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작은 사랑 하나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10월의 첫날 오솔길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네, 오늘 첫 곡으로 대건 밴드가 부른 주님 작은 꽃송이들 듣고 왔습니다. 아유, 여러분, 왠지 10월은요, 기도가 저절로 될 것만 같은 계절 아닙니까? 묵주기도를 생각하면 어머니께 의탁하는 마음이 커지고 성녀 소아데레사처럼 오늘부터 큰일을 좀 해야지가 아니라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나요?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작은 사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벌써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37님께서 10월의 첫날이네요. 이제 석 달 남은 2026년의 계획을 멋지게 설계해서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가야겠어요. 그리고 10월의 첫날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하셨어요. 2037님은 이 10월 첫날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봅니다. 네. 2026년 세 달 남았다고 하지만 많이 남은 거죠. 네, 하루하루를 따지고 보면 주님께로 더 바짝 잘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진다 생각하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예, 2037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남은 세 달 은총 속에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8월의 장미님, 10월의 첫날 반갑습니다. 수녀님, 20년 지기 친구의 딸 세례명이 소아데리사예요. 두 살인데 아주 예뻐요. 한봄? 예, 한봄 소아데리사. 아, 이름이 한봄이군요. 이름이 정말 이쁘네요. 로사 이모가 숙일 축하해 하셨네요. 와, 오늘 두 살짜리 어우, 친구 딸이니까 더 애틋하겠어요. 20년 지기 친구니까요. 와, 저도 축하 가득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그 닉 뭐라 그러나요? 이모티콘도 너무 재미나요. 하트가 눈에 뿅뿅 나온 걸 붙이셨는데요. 두 살이면 정말 정말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예, 소아데리사 성녀 이름을 이제 주보 성녀로 했으니 그 아기는 소아데리사 닮아서 정말 온유하고 또 주님 사랑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069 하나님, 제 주변에도 소아데리사 성녀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계셔서 그 따뜻한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 저도 따뜻해진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현진 소아데리사님의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계시군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시죠? 현진 소아데레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혜선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네, 나혜선의 사랑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사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우님. 네, 날씨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오늘부터 조금 기온이 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성당을 가려고 딱 방에서 나오는데 복도 기온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바 하나 얇은 걸 입고 갔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수녀님께서도 입었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제 또 쌀쌀해질 날만도 남았습니다.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봄이 오고 다시 또 여름이 오고 또 계절은 이렇게 돌고 돌고 순환되는 게 참 고맙지 않습니까? 한 계절만 있으면 참 심심하고 뭐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아, 그냥 대한민국 만세 하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5348님, 네, 수녀님 오늘이 제 축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어머, 소아들이 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성녀를 또 품고 네, 한 생애를 또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이 성녀께서도 천국에서 은총을 또 딱 쏟아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녀죠. 아주 작은 꽃송이처럼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을 사랑을 품고 열심히 정말 헌신다해서 희생하면서 정말 바친, 근데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참 그 생애가 짧지만 정말 주님 너무 많이 사랑한 굵게 살다 가신 성녀. 우리나라의 수호성녀이기도 합니다. 예, 선교 전교 성인이라고도 하죠.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10월달 한달 묵주기도 성월 청취하면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제 10월달 되면 또 묵주를 조금 밀쳐놨던 묵주를 찾아가지고 아 이번 달만이라도 좀 열심히 바쳐야지 하고 기도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어제군요. 막 손에 그 한 단짜리 조금 굵은 묵주 있잖아요. 그걸 손에 딱 들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리시는 걸 봤는데요. 와,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거룩해지기도 했지만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도 스스럼 없이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서 가시는 남자분, 되게 남성분들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성분들은, 여자 신자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자주 못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다니시는 걸 보고 그 증 뒤에다 대고 제가 형제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네. 예, 소아데레사 축일 예, 축하드립니다고 하셨네요. 예, 오늘 데레사 축일이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축일 맞이하셨어요. 저희 수녀님들도 몇 분이나 계셨는데요. 예, 아무튼 오늘 축일이신 분들 참 기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배님께서 계룡시 계신 박순옥 소아데레사 수녀님 영명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라고요. 네. 아, 박순옥 소아데레사 수녀님. 네. 네. 일생을 주님을 향해서 또 봉헌하셨으니 또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정성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신자들도 돌보면서 잘 사시기를 저도 마음 모아서 기도해 드릴게요. 개혜정님, 오늘 축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혜정씨, 우리 혜정이 뭐 이렇게 불러도 되나? 이제 씨라고 해도 될 만한 나이인데. 네, 자매님 이래야 되겠죠? 혜정 자매님, 네. 오늘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바랍니다. 예, 축일 모두에게 축하드려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예, 오늘은 이 안드레아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나니아스와 이 안드레아의 결혼 20주년입니다. 고3, 고1 두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형제님. 네, 아니스 자매님과 결혼 20주년 20회를 보내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는 또 두 자녀 함께 걸어오신 길 정말 기쁨도 수고도 때로는 또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은총의 단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앞으로의 날들도 분명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어봅니다. 더욱 사랑 깊은 성가정이 되시라고 마음 모아서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 안드레아 형제님과 안 아니스 자매가 부부로 함께 살아온 20회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힘겨운 순간에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3, 고1 두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에 더욱 따뜻한 돌봄과 사랑, 지혜를 내려주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힘든 날에는 서로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과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 신청곡이 있습니다. 네, 함께 들을까요? 예, 20주년 축하드리면서 네, 이 김정식 송봉섭 노래입니다. 물망초 함께 들어요.

네, 이어서 김시연과 이향걸이 부른 야곱의 축복 듣고 왔습니다. 예, 원배님, 예, 폭죽 터트리는 그림과 함께 20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참 20회라는 게 아유, 생각해 보면 뭐 짧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세월이에요. 예, 몇 년 되지도 않고 뭐 하자마자 뭐 1년 만에 뭐 금방 헤어지는 젊은이들도 많고 참 그런 세상인데, 예, 손꼭 잡고 주님 안에서 걸어온 길 정말 고맙기도 하고요. 예, 축하 정말 받으실 만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2100이라고 읽었습니다. 2100님. 네. 아네스님과 안드레아 형제님 두 분 결혼 20주년 축하드립니다. 형제님이 자상하신가 봐요. 이리 사연도 청하신 거 보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성가정 꾸려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네, 자상하시죠. 대개는 남성분들이 뚝뚝하기도 하고 마음은 있어도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그러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음성기도 청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마 잘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막 이렇게 쌓여 옵니다. 크리스티나님, 안드레 형제님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부러우시면 뭐 된 거죠. 또 나는 뭐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이런 마음 가지실 거잖아요. 또 지금도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크리스티나님 건강하시고요. 예, 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의 첫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찾아올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에게는 따뜻하게 손 내밀어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젊은이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 청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소서.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청년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와 꿈, 기쁨과 눈물

재물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소서. 서울을 찾는 모든 젊은이들이 좋은 추억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묵주기도 성월에 바치는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이 성모님을 통해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박세환의 묵주 듣고 왔습니다. 와, 묵주 기도 성월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노래하는 걸 들으니까 괜히 또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말 아름답네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에 있는 거, 뭐 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문자가 온 걸 또 봐야 되겠네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드레아 형제님 결혼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침부터 차고 치고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는 와중에 듣습니다. 아, 몸이 얼마나 피곤하던지, 예, 오솔길 시간 생각 못하고 잤는데 4시에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이런, 더 주무셔도 좋았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예, 뭐 오늘은 결석해도 괜찮을 뻔했는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또 저절로 눈이 그렇게 또 4시에 딱 떠졌군요. 아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떠라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정성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고생하면서도 정말 주님 손붙잡고 늘 거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무엘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 저절로 기도되네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하루하루 붙이도록 스티커를 줬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좋으네요. 2027 예, 세계 청년대회, 예, 서울 세계 청년대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일 묵주기도 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희 수녀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오니까요. 정말 무사히 또 와서 기쁜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되겠죠. 만에 하나라도 뭐 사고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잘 돌봐서 예, 행사도 잘 치르고 기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정말 다들 바라죠. 네. 얼바오로 바라기님, 네, 오늘 저희 딸 이한슬 소아데레사 축일 겸 생일입니다. 어머, 그래요? 와, 10월 1일이 소아데레사 이한슬이 축일이군요. 14개월 된 손녀 정이다미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네, 딸 집에서 저녁에 모든 식구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합니다. 와, 따님 이한슬 소아데레사, 예, 손녀죠, 손녀 정이다미가 예, 14개월 됐네요. 오늘 저녁에 정말 축하 겸 다 모이고 생일 겸 뭐 영명 축일 겸, 와, 이 다복한 성가정의 모습이 막 눈에 확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쁘고요. 네, 축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오니시아님,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은퇴 사제이신 해리 케네디 신부님, 예, 몇 주 전에 서품 60주년 축하 미사와 기념 행사를 할 때 교황님으로부터 수여받으신 여러 개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계시던 신부님은 내가 이거 받으려고 많이 투자했지. 아, 정말 재밌네요. 하고 웃으시면서 농담하셨답니다. 예, 평생을 투자하신 거죠. 네, 생을 다 바쳐서. 예, 그러니 훈장 뭐 아깝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슴에 주렁주렁 다루셨다니까 괜히 정말 웃음이 나고 재밌네요. 레오 교황님께서 수여하신 프로 에클레시아 앳 폰티피치, 예, 폰티피체라는 훈장이라고 하네요. 네. 와, 교황님의 특별한 축복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런데 신부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이구, 저는 정말 기쁜 일만 있는 줄 알고 자꾸 웃었는데 돌아가시다니요. 낙상사고 며칠 만에 갑자기요. 아유, 어쩌나. 하느님이 다 익은 이제 별을 추수하셨네요. 그만큼 훌륭하게 사셨기 때문에요. 네,
유쾌하시고 양들을 정말 사랑하시던 우리 신부님 하느님께로 달려가시기 전에 이제껏 정말 감사했다고 기념 행사를 해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신부님의 사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해리 케네디 신부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티나님께서 부산교구 젊은이의 축제 10월 4일에 있어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화살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고 오솔길 가족님들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묵주기도는 천국의 사다리.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묵주가 혹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아닐까? 묵주알 하나를 잡고 성모송을 바치고 또 하나를 넘기고 한 단을 다 바치고 나면 천국에 한 발짝쯤 올라가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의 사다리는 위로만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묵주알 한알 한알 넘기다 보면 내 걱정에서 내려오고 내 욕심에서 한 계단 내려오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주님 쪽으로 내려놓게 하는 사다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큰 결심 대신 작은 꽃, 작은 사랑 하나만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꽃 하나씩 심다 보면 우리의 10월도 어느새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 있겠죠? 성모님과 함께 시작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을 만들어가요. 끝곡으로 예진호가 부르는 이 길 위에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 이상범 예로니모,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2 제자를 당신이 찾아가실 고을로 미리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선포자가 의지해야 할 것이 세상의 수단이나 물질적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보살핌뿐임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 선포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는 바로 이 복음적 가난과 온전한 맡김의 삶을 살아낸 성녀입니다. 가르멜 수녀원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짧은 생을 살았던 성녀는 외적으로 대단한 선교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녀는 자신의 작음과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내맡기는 작은 길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희생이나 눈부신 업적 대신 일상의 가장 작은 일들을 하느님에 대한 큰 사랑으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 하신 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 선포는 화려한 언변이나 세속적인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느님 앞에 작게 낮추고 그분의 사랑을 일상 안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녀 대례사처럼 우리의 작음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성껏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참된 일꾼이 되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사람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가요? 대략 18도에서 24도입니다. 15도에서 18도에는 선선하고 걷기가 좋고요. 18도에서 22도는 쾌적해서 활동하기가 좋고 22도에서 25도는 따끈따끈 기분 좋게 움직이기 좋아요. 근데 25도에서 28도 정도가 되면 그늘에선 괜찮지만 햇볕이나 습도에 따라 덥죠. 30도 이상에서는 그냥 덥죠. 오늘 대구의 날씨는요. 최저기온 15도씨, 최고기온 24도씨. 아침엔 선선해서 걷기 좋고 오전 오후로는요 쾌적해서 활동하기 좋고요. 낮에는 따끈따끈 기분 좋게 움직이기 좋았을 거예요.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지만 딱 좋죠? 10월을 딱 좋게 걷기 좋고 활동하기 좋고 또 움직이기 좋고 창문 열어 환기하기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커피 한 잔 들고 벤치에 앉아 있기도 좋고요. 하늘 올려다보기도 좋습니다. 베리 굿 할 수 있는 딱 좋은 10월로 시작해봐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존박 굿데이 듣고 왔습니다. 날씨는 지금이 딱 이 온도가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화났을 때는 말씀으로 마음을 식히고요. 지쳤을 때는 은총으로 다시 마음의 온도를 높여가며 딱 좋은 마음의 온도를 10월에도 유지해 봅시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구와 관련된 소식을 퀴즈로 풀어봅니다. 대뜸 퀴즈 오늘도 준비되어 있고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 공유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찍 찾아온 독감 소식도 있고, 이 환절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관한 꿀팁들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꿀팁 있으시면 미리미리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큼한 설레라표 에세이,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이따 꿀팁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선물도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CPBC 빵통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빵톡 살펴보니까 엘리사벳님이 살디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야옹 양양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어요. 효디 하시면서 효디 하시면서 익숙치 않은 닉네임으로 불러주셨는데요. 뭐 효디라고 불러주셔도 좋지만 설디라고 또 인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옹 양양이님. 한 시간 동안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라디오를 지금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CPBC 빵을 통해 듣고 계시다면 역시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인증샷은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월 15일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인증샷 10월 15일까지 받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추첨 통해서 커피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박기영이 부르는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대뜸 퀴즈. 배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퀴즈로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은요, 대구 서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서구는요, 범죄 취약 지역 147곳에 센서형 발광다이오드 LED 건물 이것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건물 이것판은요, 보행자를 감지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켜져서 야간에도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혹시나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무섭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하면 주변에 이 건물 이것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건물 이것판, 과연 무슨 판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건물 번호판, 번호판. 2번 아사리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과연 주변의 건물 이것판을 확인해서 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것, 이 LED 건물 이것판, 정답은 무엇일까요? 번호판일까요? 아사리판일까요? 힌트송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진우션이 부르는 전화번호 듣고 오겠습니다. Yes. Yeah.

시누션 전화 번호 듣고 왔습니다. 건물을 보면 주소를 표현하는 건물 이것 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야간에 불이 들어오면요. 그것 자체로도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소를 알려주는 기능도 하고요. 사람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니까 불이 켜지면 가로등 역할도 해주겠죠. 대구 서구 범죄 취약 지역에 설치된 건물 이것판, 과연 무슨 판일까요? 1번 번호판, 2번 아사리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연 무슨 판일까요? 이 주소를 알려주는 이것판입니다. 이거가 불이 탁 켜지면은 어두운 길에 뭔가 안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 확인하기 좋을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길게 적지 않아도 이것으로만 표현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쉬운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건물 번호판, 2번 아사리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올게요.

윤하 비밀번호 486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은요. 건물 번호판이었습니다. 대구 서구가요. 범죄 취약 지역 147곳에 센서형 발광 다이오드,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다는 소식인데요. 보행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져서요. 현재 서 있는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설치해뒀지만 실제로 이 번호판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일은 없도록 범죄율이 제로가 되면 좋겠죠. 안전한 보호장치가 하나 더 생겼다는 마음에 든든해집니다. 오늘 정답인 번호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답 좀 살펴볼까요? 스프링 왈츠님께서 빵톡으로 번호판 비밀번호 486 때문에 번호판 불러봅니다 라고 정답이었습니다. 번호판. 그리고 우리 2742님 정답 번호판입니다 하시면서 힌트송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힌트송 괜찮았나요? 9485님 찬미예수님 하시면서 1번 번호판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6122님이 저는요 운전을 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설레라와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힘이 되고 힐링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정답도 번호판 하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뭐 이렇게 졸리거나 아니면은 지루하다 운전할 때 그럴 때는 설레라와 함께 하시면 힘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감사해요. 4004번님 1번 번호판이지에 하시면서 어제 정답이었던 한우 저는 잘 먹었습니다. 설리님 어제 한우 안 드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한우 드신다고 하시더니 딱 저녁으로 드셨네요. 저는 어제 찜닭을 먹었습니다. 찜닭 맛있었어요. 그리고 3590님 정답 1번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4023님도 1166님도 모두 1번 번호판 보내주셨고 3529님도 1번이에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군대가 있는 손자 생각이 나서 이등병이 보낸 편지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신청곡까지 요거 저희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2742님께서 퇴근하면서 항상 이 시간에 즐겨듣고 있답니다 하고 문자를 또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여러분들 설레라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정답인 번호판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기프티콘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정답 맞춰서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저희는 3529님의 신청곡 이등병의 편지 듣고 올 건데요. 우리 손자분이 군대에서 군생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길 마음을 담아서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김광석이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 듣고 올게요.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인데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꿀팁 있나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꿀팁과 노하우 대방출하고 가세요.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감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꿀팁 준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콜록콜록콜록 감기에 독감에 콧물에 그리고 코로나19까지 막 쓰리콤보로 호흡기 질환이 우리 주변으로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 특히 이 감기를 좀 미리미리 예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꿀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이 감기 안 걸리는 꿀팁? 감기 이겨내는 꿀팁, 감기 올랑말랑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좋더라 하는 꿀팁들 있으시면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또 꿀팁을 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1: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목이 좀 칼칼하거나 몸이 으슬으슬하면 비타민C부터 찾으시는데요. 사실 비타민C를 감기 초기에 먹는다고 해서 감기를 딱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뭔가 비타민C 같은 거를 많이 먹어두지 않나요? 그게 딱 막아주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감기 예방이나 초기 증상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 꿀팁 조합이 있다면 여쭤봤습니다.
1: 비타민C와 아연을 같이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특히 아연은 감기 초기에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C나 아연이 이미 들어있는데 또 각각의 영양제를 추가하면 나도 모르게 중복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챙기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적정량으로 드시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0: 그렇다면 휴일이거나 밤이라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 감기약도 많이 먹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으슬으슬하게 시작할 때, 컨디션이 나빠지려고 할 때, 그때 감기 예방 차원에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 미리 먹기도 하는데요.
1: 이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종합감기약은 감기를 예방하는 약은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라기보다는 열이나 콧물, 기침,

0: 침, 몸살 같은 이미 나타난 증상을 덜 힘들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아직 증상도 없는데 혹시 감기가 올까봐 미리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성분까지 먹게 될 수 있으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에 맞춰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다면 종합감기약이 편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목만 아픈데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콧물이나 기침에 들어가는 성분까지 굳이 같이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불편한 증상이 뭔지 약사에게 말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열은 없고 목만 아파요. 콧물이 제일 심해요.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렇게요. 그러면 필요한 성분 위주로 고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같이 드시고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성분이 겹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약은 약사에게, 복용하기 전에 약사와 상담하시고요. 꼭 약이 아니더라도 감기 예방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나만의 꿀팁들 있지 않나요? 아, 요렇게 으슬으슬할 때 나는 이렇게 했더니 감기에 안 걸렸다. 아니면 감기 올 것 같은 이런 일교차가 심해지면 나는 이것부터 챙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여러분들의 꿀팁 좀 나누어 주시고요. 꿀팁 받아보는 동안 하현우가 부르는 돌덩이 듣고 오겠습니다.

현우 돌덩이 듣고 왔습니다. 꿀팁, 여러분들의 이런 감기 예방이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나만의 꿀팁들 좀 여쭤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나 감기? 나 안 걸려. 이거 제가 그냥 꿀팁이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뭐랄까 감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뭔가 약간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코가 좀 이렇게 흐른다? 몸이 으슬으슬한 것 같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이 감기 바이러스한테 말을 거는 거죠. 감기? 너 나한테 못 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강하게 방금 이 돌덩이 노래처럼 나는 나 다시 일어나 이런 느낌으로 나는 안 걸려 이렇게 하면은 안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백발백중은 아니고 이게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의 이런 하찮은 꿀팁 말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꿀팁 좀 살펴볼까 봐요. 3529님, 저는 지금쯤이면 항상 따뜻한 상화땡을 준비해서 따뜻하게 먹고 있어요. 감기 잘 안 걸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몸을 뜨끈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1291님, 식사 제때 잘하면 최고죠. 맛난 거 먹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잠이래요. 전문가들이 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건강관리, 감기에 걸리지 않는 꿀팁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3590님께서는요. 목이 아프고 몸살기가 있을 때 저는 꿀물에 생도라지를 넣어 먹습니다. 요 조합도 많이들 드시죠. 목이 살짝 이렇게 그 흔히들 칼칼하다고 하잖아요. 고럴 때 꿀물에다가 생도라지를 그냥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꿀물을 만들면서 도라지 청 같은 거를 넣으시는 거예요? 생도라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물을 넣으시나 봐요. 이게 그러면 뭔가 훨씬 더 그 도라지의 성분 덕분에 목이 덜 아플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1166님께서는 예방주사 맞기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독감 예방주사가 또 저번 주부터 2주 전인가요? 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직 못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미리미리 건강관리 차원에서 맞으시는 것도 좋죠. 저 아직 못 맞았어요. 저도 맞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스프링 왈츠님께서는 잘 먹어야죠 라고 맞아요. 잘 먹어야죠. 그것도 진짜 정답이에요. 잘 먹어야죠가 오늘 꿀팁 두 개 온 거 보니까 일단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야 가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효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약국 마트가 생겼던데 약국 가보면 다양한 약들이 많아서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최근에 가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약만 잔뜩 있는 그런 약국이 있고 뭐 처방전을 들고 가는 그런 약국들 있잖아요. 그런 약국이 있고 요즘에는 그 막 일본이나 프랑스 이런데 유럽 여행하면 있던 그런 쇼핑할 수 있는 약국들 있죠. 그런 데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 보면 관광 상품처럼 약국에서 만드는 화장품들도 판매하고 비타민, 영양제, 뭐 두피 건강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판매하고 거기에 약사분이 또 계셔서 상담을 직접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천천히 둘러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 구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아마 지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약국 마트 이렇게 검색하면 되나? 그러면은 주변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 왈츠님 덕분에 또 꿀팁 하나 전해드리네요. 제가 준비한 꿀팁도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꿀팁 중에 꿀팁. 외출하고 들어오면요. 손부터 씻습니다. 이거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들 아시죠? 이 손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을 집에 들어오면 혹은 뭐 먹기 전에 이럴 때는 꼭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꼼꼼히 씻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눈, 코, 입을 만지는 습관을 줄여야 됩니다. 눈이랑 코랑 입이 이 호흡기잖아요.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더러운

손으로 이런 곳을 자주 만지거나 눈을 비비거나 하면은 감기에 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꿀팁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쌍화땡도 있고 뭐 배도라지, 꿀물 이런 것들 먹는데 외국에서는 뭐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미국에서는요, 치킨 누들 수프를 먹는다고 합니다. 닭고기에다가 국물에다가 면을 넣은 따뜻한 수프인데요. 수분과 영양을 함께 섭취할 수가 있고요. 따뜻한 국물이 코막힘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오카유라는 걸 먹는데요. 이 오카유가 쌀을 물에 오래 끓인 일본식 죽이래요.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서 입맛 없을 때 먹기 좋다고 하네요. 또 중국에서는 콘지라는 죽을 먹습니다. 쌀을 아주 부드럽게 끓인 죽에다가 생강이나 파, 닭고기 등을 곁들이는 건데 아플 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이용돼 왔다고 하네요. 필리핀에서는 아로스 칼도라는 걸 먹는데요. 이거는 닭고기나 쌀이나 생강을 넣어서 끓이는 필리핀식 죽이래요. 우리나라의 닭죽이랑 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골든 밀크를 먹는데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넣어 마시는 음료고요. 강황의 색 때문에 골든 밀크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전통적인 가정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에서는 계피랑 꿀을 넣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데요. 뜨거운 물에 계피와 꿀을 넣어 마시는 방식이 전통적인 감기 대처법으로 소개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각각 나라별로 다 다른 것 같지만 따뜻하면서도 뭐 목넘김이 부드러운 이런 것들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영양을 듬뿍 넣은 뭐 치킨이라던가 그리고 강황, 생강 이런 것들 첨가해서 먹기 좋은 그런 형태로 건강관리를 하는가 봅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쌀쌀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꿀팁 잘 활용하셔서 면역력 높이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꿀팁 한 스푼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개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군 신화를 떠올려 보면 곰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21일을 견디죠. 호랑이는요, 못 견디고 도망을 갑니다. 곰은 인내하고 버텨서 인간 여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현대미술을 하는 이수경 작가가요, 단군 신화 속에 담긴 곰의 이야기가 여성에게 인내와 순종의 미덕을 강조하기도 한다면서 동굴에 뛰쳐나간 호랑이에 주목해서 범여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자유를 찾아 떠난 범이랄까요? 호랑이 가죽을 쓴 소녀들이 매력적으로 또 도발적으로 강인하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우리에겐 곰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곰처럼 꾹꾹 참을 때도 있고 결혼과 동시에는 어흥하고 범이 되기도 하고 또 귀여운 토끼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영특한 여우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곰이 될 것이냐 호랑이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모습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가장 나답게 10월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아이유 23 듣고 왔습니다. 뭐 곰이면 어떻고 여우면 어떻고 범이면 어떻고 토끼면 어떻겠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빛나는 그런 10월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나를 좀 먼저 챙겨야 돼요. 나를 좀 챙겨야 그 마음의 에너지로 인간적인 에너지들을 또 뽐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10월 만들어 보고요.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파울!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1: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내일 개청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중수청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개청 작업이 차질을 빚어 수사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사기와 횡령 배임은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경찰이 수사를 맡고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맡습니다. 기존 검찰 사건은 공수청으로 이관됩니다. 문제는 중수청과 경찰 시스템을 연동하는 KICS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 기록을 다 인쇄해서 트럭으로 중수청에 실어 날라야 하는 90년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수청 본청 건물은 임차 건물이라 유치장이 없어서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빌렸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 유치장이 꽉 차 있으면 필요한 인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건 인사 문제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1급 수사관 명단을 발표하며 6개 지방 중수청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중수청 차장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 서울 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4자로 임명됩니다. 광주 중수청장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안은 청와대가 아직 국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경파 정치인들이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석열 검사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조목조목

0: 반박했습니다. 김지용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엔 대검 형사부장을 맡으며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운순 모해 위증 사건을 인계받아 재기 수사 명령, 즉 수사를 제대로 다시 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후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친윤 감별사 자격을 누가 이들 강경파들한테 줬을까요? 단 한 명의 검사도 중수청 고위직에는 임명하면 안 되는 걸까요? 검찰개혁 원리주의자 강경파가 그리는 검찰개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던 이들이 대통령의 중수청장 인사권은 존중하지 않는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기용 수석의 말처럼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수청 출범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고 수사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10월 1일 목요일 CPBC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라이브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인사 발표가 많이 있네요. 일단 청와대 속보 인사가 있는데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고 또 빈자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대통령 비서실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으로 송영길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또 김병주 의원도 예,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또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재정경제부 1차관 뭐 권대영 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있고 뭐 국토교통부 2차관도 있고 뭐 예, 여러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사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우선 예, 하준경 수석이 경제학자 출신인데 예. 뭐 주류 경제학자 출신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경제성장 수석을 하다가 이제 실장으로 승진된 거잖아요. 그 안정성을 이제 중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인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성장뿐만이 아니고 복지나 일자리 이런 쪽에 좀 주문을 했다라는 거,
0: 예.
1: 교육 뭐 이런 주거 문제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뭔가 조금 이제 분배 위주로 지금 조금 전이시키려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물론 성장도 중시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다른 참신하고 파격적 인사라기보다는 경제수석이 지금 이 정책실장으로 승진된 거니까
0: 예.
1: 같은 라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책실장은 ETF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경제정책이나 이런 문제 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0: 예.
1: 그 부분을 이제 수석이 경제성장수석이 채웠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럼 책임진 인사는 뭐였냐. 김영곤 실장이 물러난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관료 출신이고 학자 출신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0년 대선 때부터 참모에 있던 사람이고
0: 예.
1: 무난하게 발탁했다고 보이고 근데 지금 의원 두 분을 이제 중진을 특보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저는 의원들 현역 의원들 자꾸 특보로 임명하면 좀 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을 장관을 임명하는 거야 뭐 우리나라 헌법 체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이것도 문제 전혀 없어요. 국회의원이 특보되는 거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그러니까요. 되기 전에 정무특보를.
1: 정무특보하다 국회의장으로 왔단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특보가 뭔가 다음 자리로 가기 위한 이 중진 의원들이 무슨 뭐지 이 전진기지처럼 돼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의원은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0: 예.
1: 국민을 대표하는 물론 여당이라 하더라도 여당이 같은 여권이긴 합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의 참모가 된다는 특보도 특별 보좌관이니까 참모거든요. 그런 점은 조금 좀 여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좀 이 내각제적 요소가 많아가지고 네.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입각을 네.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특보도 사실 정확하게 뭘 하는지 잘 몰라요.
1: 몰라요 이게 맞아요.
0: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타이틀만 특보 있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건 지켜봐야 네. 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야당에서는 아 경제 실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구나 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더라고요.
2: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전면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역시 청와대 그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서실장 인선이죠.
0: 네. 오늘은 빠졌어요, 근데.
2: 그러니까 비서실장 인선부터 하고 비서실장도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비서실장부터 임명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수석급들 인선하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런 형태였으면 뭐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인선의 폭도 훨씬 그렇게 되면 광범위해지겠죠.
0: 예.
2: 예. 그래서 뭐 일단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워낙 이제 또 이 국정 관련해서 뭐 좀 논란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 쇄신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들고요.
0: 예.
2: 그 의원 두 분 그 특보로 기용한 부분은 대통령이 많이 외로우시구나.
0: 아, 예.
2: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0: 외로우면 특보로 임명하는 건가요?
2: 말동무가 필요하신 거 아닌가.
0: 아, 예.
2: 아니 뭐 물론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죠.
0: 송영길 의원은 최근에 대통령하고 식사도 하고 방송을 중단해가지고 약간 논란도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예, 말은 말씀 많이 나누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 예. 예. 그래서 뭐 좀 지근거리에 자기가 좀 편하게 좀 대화할 만한 특히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만한 그런 그 분들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최근에 뭐 안보 이슈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우리 저 최 교수님이 주셨듯이 너무 의원들 이렇게 자꾸 특보 과다하게 임명하는 거는 그렇게 싹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0: 그렇군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 그러니까 뭐 성과를 내면은 또 모르는데 잘 성과를 우리가 못 봐가지고 네, 특보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2: 한 자리 주는 느낌 그게 네.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
0: 아무래도 근데 이제 외교 통이고 또 이제 저기 송영길 의원이 뭐 예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노리고 있다 이런 뭐 썰까지 돌아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그. 저기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가 안 난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오늘 뭐 찌라시가 좀 돌았는데 뭐 이거 뭐 비중 있게 소개하는 건 아닌데 유임설이 있더라고요. 강훈식 유임설 뭐 이렇게
1: 저도 들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대단히 좀 이렇게 우스워지죠. 모양이 우스워져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예. 대통령이 귀국 후에 이제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졸업을 하고 싶지만 내가 졸업을 시키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쎄 일단 이 지지율이 요즘은 조금 지지율 하락세는 멈췄습니다만 조금 반등도 하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반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다시 강 실장을 유임시킨다 그러면 말이죠. 쇄신 내각 지난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2기 내각에서. 근데 예. 또다시 인사를 유임한다 그러면 인사에 자신이 없는 걸로 비춰져요. 아, 이제 불이 좁구나. 뭔가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새롭게 이제 라인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라인업을 짜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없네. 에이 그냥 우리 편한 강 실장 써.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 강 실장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어요. 다 유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0: 마음인데 본인의 뜻입니다만 저는 그거는 정무적 판단을 볼 때 썩 그렇게 상책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1: 네. 알겠습니다.
0: 모르겠어요. 그 유인설이 진짜냐 두고 봐야 되겠죠.
1: 네, 뭐 그 말씀 그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이제 비서실장부터 교체를 그렇죠. 하고 뭐 이런 네. 경우가 많은데 뭐가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이냐 아직 적절한 인사를 못 찾은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SNS가 요즘 화제와 논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김어준 씨가 이제 그 에코챔버에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네. 덫에가 걸린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다. 이제 에코챔버 안양실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언론을 거치지 않고 루즈벨트식 노변 정담, 그러니까 국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대통령의 이런 SNS 활동과 최근에 이런 입장까지.
2: 기본적으로 저는 좀 반대.
1: 반대하세요.
2: 그러니까 이미 SNS를 통해서 소통을 계속해 왔잖아요.
1: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고 있죠.
2: 그런데 그거를 더 늘리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조급한 마음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좀 성과도 내고 싶고 또 이 지지율도 빨리 좀 끌어올리고 싶고 그런 이제 그 욕구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1: 네.
2: 그럴수록 좀 돌아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선 저는 좀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번아웃이 좀 온 상태 같아요.
1: 번아웃이요?
2: 예. 오늘 뭐 국군의 날 그 행사 현장에서 보니까 예. 기운이 쫙 빠지신 그런 모습이던데.
1: 아니 이틀 전에는 국무회의 4시간 동안 밥도 안 드시면서.
2: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안 된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1: 예, 예.
2: 그 지난번 또 최근에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표정도 어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그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이 많이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1: 예.
2: 뭐 실제로 자신감이 조금 이제 뭐 줄어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죠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보건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하고 좀 관련이 깊은데 좀 만기칠남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디테일한 것까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그런 그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성남시장 또 뭐 경기도지사로서 도정 운영할 때까지만 해도 뭐 역량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예.
2: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국정 전반을 이제 그 통할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 개인기로만 돌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팀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 플러스에서 이제 내각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의욕이 과해서 혼자 굉장히 좀 질주를 해왔다.
1: 예.
2: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보건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번아웃이 좀 온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시 내리고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벅찬 그런 실정인데
1: 예.
2: 소통까지 직접 하겠다? 네, 그럼 더 벅차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요즘 제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라면 대통령한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좀 시간 좀 갖고 생각도 좀 더 하시고 휴식도 좀 더 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는 오히려 그걸 권고하고 싶다 이 말씀이고
1: 알겠습니다.
2: 그리고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직접 소통 나서면 뭐 이제 메시지가 왜곡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좀 줄겠죠.
1: 예.
2: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많이 발신하면 언론 커버리지도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론을 좀 더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횟수가 많아지고 분량이 많아지다 보면 실수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서서 이러면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렇고 또 그 정부 고위직들도 그렇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1: 예.
2: 그러니까 자기네가 괜히 뭐 이렇게 섣불리 해명하고 했다가 대통령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중간에서 굉장히 좀 뻘쭘해지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런 거 가장 관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SNS는 얼마 전까지 하신 그 정도가 전 뭐 최대치다.
1: 아, 최대치다.
2: 오히려 그렇게
1: 그거보다 좀 줄여야 된다. 물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에 X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기자회견, 토론회, 루즈벨트식 노변정담, 유튜브 생방송 등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그래서 언론하고의 접촉면도 더 늘리겠다 뭐 여기에서 SNS까지 같이 늘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SNS에 좀 더 이제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실수 뭐 이런 우려들 얘기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문조털레유 뭐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뭐 이제 혐오 이렇게 서로에 상처 주는 단어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하는 게 맞냐 막 이렇게 또 뭐 그 좀 비판도 받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봐도 소통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분이 없었죠.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1: 나는 이걸 어떻게 나가는지 진짜 말해. 너무 궁금하더라고.
0: 아니, 원래 유명하죠. 예. 많이 알려져 있죠. 밤에 직접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토론회 루즈벨트 노변 정당 이런 건 다 좋은데 너무 잦잖아요. 모든 게 정도껏 해야 돼요. 예. 대통령이 언제 이거 다 합니까? 이렇게 되면 비평가가 될 수 있어요. 평론가 비슷하게 돼가지고 예.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직접 대답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답답해하는구나. 지지율 떨어지는 게 아주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라는 거로 느낀다고 좀 봐요. 예.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이 부동산 문제도 자꾸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게 아니다. 나의 방향이 이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관료들을 시키고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직접 나와서 말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가지고 많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이런 수단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과거처럼 제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글쎄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접촉면이 넓어지면 비판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대통령이 모든 거에 관여하게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소통하고 이런 거는 대단히 전 인상적으로 봐서 좋게 봐요. 그리고 전 디테일한 것도 얘기하라 이런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너무 디테일한 걸 하면 만기칠담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처음엔 거기에 좀 반대한 입장이었어요. 만기칠람 예.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한 대통령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등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좀 방식을 바꿔봐야죠. 이거 소통 더 늘리겠다 한 것보다 이게 소통을 좀 줄여볼까? 그리고 조금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네가 장관들 하는 일에 간섭 안 하겠다. 뭐 이런 취재 얘기가 있었어요.
1: 만기칠람 비판이 많으니까 많이 맡기겠다.
0: 뭐 이렇게 제가 아니, 책임장관, 뭐 꼭 책임장관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책임장관 같은 거 좀 시도해 보나 보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계속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장관들이 아무래도 움츠리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적당히 그런 걸 메꾸는 정도로 대통령이 지도 설명할 부분에서 그때 적시에 네. 타임이 딱딱 들어가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거 모든 아주 그냥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없지 않다.
1: 알겠습니다.
0: 네, 그 말씀드립니다.
1: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 대통령이 SNS에 올린 성과 문건 이제 보이스피싱이 한 40% 정도 줄었다 이거를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대외비라고 경찰 금융위 국정원명의 1일 종합 상황 보고 그런데 여기에 대외비라고 있는데 이거를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대외비를 유출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게 또 그 밑에 선관위 특검 투표용지 재검표 이런 문구가 또 밑에 있었어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주진우 의원 말 들어보고 의견 듣겠습니다.
3: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습니까?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보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문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그리고 문건 원본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십시오.
1: 예, 주진우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발언이고요. 뭐 어쨌든 사고가 맞는 거죠, 이거는. 대비 아, 그렇죠. 문구가 있는데 그걸 공개한 거는.
2: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대비 이렇게 도장이 찍힌 문건은 아무리 사소한 문건이라도 기본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1: 예.
2: 뭐 이제 그런 건데 뭐 아마 이게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본인도 아차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본인이 직접 SNS 글을 올리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미처 못 보는 것들이 이렇게 딱 포착이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수첩 보다가 또는 뭐 이렇게 휴대폰 보다가 살짝 봤는데 잠깐 사이에 찍혀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1: 국회 본회의장에서.
2: 예, 이제 그런 예. 일이 이제 과거에 또 최근에도 있었지만 뭐 그런 시기에 이제 그 실수들이 자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SNS 올리는 거는 가능하면 사전에 그래도 팩트 체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0: 그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언급했는데 내일 중수청 개청이고 오늘 뭐 이제 지방 중수청장 임명도 하고 뭐 그렇죠. 내정이죠 내일이니까. 내가 그랬는데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거세요. 지금 친윤 검사다. 근데 대통령이 SNS 이것도 또 올렸네요.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 검사 출신을 다 빼면 중수청을 망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사 잘하는 사람을 지금 중수청의 청장에 앉혀야지 무슨 얘기냐. 그리고 친윤 신용검사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성기용 청와대 홍보수석도 했고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아, 저는 지금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왜 이렇게 청문 제출안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0: 오늘 오후에 했습니까? 금명간 하겠다고 아, 얘기를
1: 아직
0: 했습니까?
1: 안 했죠.
0: 아직 안 했어요.
1: 아직도 이게 지연되고 있는 건데.
0: 사실 내일.
1: 내일 중수청 출범, 출범인데 예, 예. 일단 이제 뭐 그냥 개무 말차나 마찬가지예요. 수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코어 지지층을 뭐 대단히 의식한다고 봐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이제 공세로 나오고 김호준 씨도 그러니까 의식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고 봐요. 이분이 뭐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영 내에서 뭔가 이게 친윤사단이다 윤석열 사단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0: 예.
1: 추미애 법무장관 할 때 그때가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거기도 징계하려고 할 때 반대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친윤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때 무슨 이제 뭐 대검 형사부장 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아 그렇게 따지면 그 지금 다 출세한 사람도 속된 말로 출세한 사람도 다 요직 다 고쳤죠. 그 전전 보수 진보 다 고친 민주화의 보수 진보 정권이 교체해 왔는데 저는 이게 김지용 청년 임명할 거라고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김승원 후보자처럼 뭐가 뭐 이것저것 나온 게 아니고 완전 이건 오로지 수사상의 문제 이런 거잖아요. 수사의 성향 문제.
0: 예.
1: 이거를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건 빨리 임명.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는 X인지 SNS에 올려서 강하게 대통령의 의사를 표시하라 이런 거는.
0: 이거는
1: 밀고 나가라 이런 거.
0: 좋은 X인가요?
1: 이런 거 잘하네. 그 X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적절하게. 예. 변하고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무 때나 짓고 던지면 안 되지. 아. 변하고 던졌다가 짓고 던져서 이래야지 스트라이크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이걸 계속 짓고 던지면 그냥 아무 때 그 홈런 맞는 거죠.
0: 그대로 맞죠.
1: 네. 네. 또 맨날 변하고 잘못하니 그냥 스트라이크 되는 거 아웃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럴 땐 이거 X를 이용해서 한번 포병이 포 한번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의원들 이럴 때 의원들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또 거기 왜 또 친명 의원들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옆에서 지원사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원사격 할 것도 이럴 때는 안 하고 말이죠.
0: 예.
1: 이런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바로 임명해버리고 청문회 제출해서 동의 받고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임명 아니 청문회 열어가지고 이게 맞다고. 그 코어 지층 이거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럴 때는 밀리게 돼요. 그럼 그야말로 인사권자 밀리는 폭이 되죠. 이런 거는 예. 이건 무슨 뭐 국회 임명도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명답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0: 뭔가 네. 워낙 이 또 지지율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더 소위 뭐 코어 지지층이든 뭐 전통적 지지층이든 이들이 더 빠지게 될까봐 지금 약간
1: 그러니까
0: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1: 너무 전무적 판단하시는 예.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전 지나치게 전무적 판단보다는 무슨 길이 옳은가로 가고 그 다음에 약간의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이제 전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은 맞다고 봐요.
0: 알겠습니다.
1: 김지용 이분 저 전혀 이 사람 몰라요. 대학 어디 다니는지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0: 예.
1: 별로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알겠습니다.
1: 마음이 뒀다면.
0: 네. 예. 그 김민석 대표도 오늘 그 민주당 TV에 나와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일단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전혀 아닌 걸 계속하거나
3: 예.
2: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그걸 프레임화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3: 예.
2: 인사에 대한 결정과 별도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3: 예.
2: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한 댓글을 보면 보기가 민망한 경우까지 있잖아요.
0: 예, 오늘 유튜브 민티 07 민주당 TV에서 김민석 대표가 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X의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옹호를 하고 또 일부 지지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과하게 공격하고 있다. 근데 이게 좀 정치적 맥락으로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하고 좀 전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김민석 대표까지.
4: 아니 그동안 많이 당황했잖아요.
0: 당했다고요?
4: 네.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그들 때문에.
0: 예.
4: 당내 강경파 때문에. 이른바 순혈주의 노선 걷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은 코어 지지층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코어층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또 결국 떠난 거는 중도층이 많이 떠나

0: 시작해서 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옷깃 안 쓰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옷깃만 스쳐도 뭐 친윤이라고 이러면서 막 배제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예, 과도해도 너무 과하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당신 누구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냐 가지고 여권 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한때 굉장히 진실 게임 양상이 있었어요. 누가 뭐 조국 민정수석이 한 거 아니냐, 뭐 누가 한 거 아니냐, 뭐 양정철 전 민정부원장이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
2: 그 그때 상황 논리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거니까 예. 그걸 차관 그때의 잣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 편협해 보여요. 협량해 보이고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제가 저는 이정표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게 4월 31일 조작기소 특검을 발의했잖아요. 저는 그게 전 꼬이는 거에 전 출발이라고 봐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 때 그 조항 삭제를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코어 지층 때문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아주 상징적인 게 지금 이 김지용 후보자 이 문제거든요. 이건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소신이 있다면 밀고 나가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지금 다른 것들은 부동산 문제, 세제 문제, 여러 가지 조작에서 특검 이런 괜히 지금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보안소권 완전 폐지. 이거 중도 층별로 안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안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갔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중도층이 이번에 보니까 결국 중도층이에요. 코어층이 아니라니까요. 참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예. 코어층이 떠난다. 코어층이 이게 집도키가 떠나면 안 된다.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결국은 중도층 싸움입니다. 결국은. 선거라는 게 모든 중도층이에요. 지난번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붙을 때도 보세요. 결국 김문수도 표 많이 얻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중간에 누가 표를 가지고 안에서 선거가 판가름이 납니다. 굳이 이렇게 코어층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서 왜 이렇게 강경파들을 의식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조작기소특검법 얘기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도부에서는 국감 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도 뭐 얘기를 했듯이 이제 공소취소 권한은 거기에서 지금 빼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정답이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공소취소 부분은 권한 부분은 빼버리고 가는 게 맞고 저는 사실은 조작기소 특검법도 꼭 필요한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하게 된 그 배경 자체를 보면 예.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조작기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검사들 중에 글쎄요. 지금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거 사건 다 들춰 가지고 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처벌을 이제 가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별로 실효성도 없다. 지금 검찰이 저렇게까지 다 와해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예. 또 그렇게 처벌했다가도 좀 지나면 결국 이게 정치적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된 이제 특검법이다 보니 또 언젠간 또 다 또 특별 사면 해줄 거 아니에요 또. 예. 그런 식의 이제 그 좀 그 국민을 속이는 일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법무부 산하에 지금 최근에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그 6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논란이 됐던 수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2: 다 들어있죠.
1: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8건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하는 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를 하는데 또 조작기소 특검법을 또 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뭐 논란이 있더라고요.
2: 저는 그래서 이거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아까 제가 4월 30일 날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항상 여론조사에서 1위가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세제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가 위로 부상했던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스로의 그 공소 취소 문제 사월 리스크 잊어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잊지를 않고 계속 머릿속에 있겠죠. 자신의 사법 문제니까.
1: 예.
2: 그 임기가 끝나면 언젠가 재판이 재개되겠지라는 게 짓누르면 말이죠.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나의 문제고. 그냥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서 기게 돼요. 속된 말로. 민주당의 어떤 충성파들이
1: 예.
2: 그게 결국은

0: 이재명 대통령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지율이 떨어져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집니까? 중도층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의 무기는 결국은 지지율입니다. 정치인의 무기. 그게 동력이에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 설령 이렇게 해놓고 공수처 됐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보수로 정권이 바뀝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든 부활 못 시키겠어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헌법도 고치는데 못 고치는 게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법은 사법리스크를 진정으로 해소하는 길은요. 지지율을 마지막에 쭉 안정적으로 유지해가지고 딱 끝난 다음에 야 우리 이재명 최고였어. 무슨 사법리스크야.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재판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게 반영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조작 기소가 정말 확실하면 뭘 겁이 나요. 그래서 법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기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게 아까 미래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말이죠. 과감하게 미래위원회 해체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있는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가 김성원이었잖아요. 그거 해체하고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있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 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에게. 해체합시다. 그렇게 하면 중도층이 저절로 돌아오죠. 그리고 조작의 특검 이것도 말이죠. 할렘 해요. 하는데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는데 윤석열 정권 때 뭔가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치면 전 있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데 정말 특검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추천하는 절차를 따로 마련하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1: 알겠습니다.
0: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걸 자꾸만 해도 이게 그야말로 코어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코어. 핵심을 못 건드리고 자꾸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저 같으면 그걸 강력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 같아요.
1: 예.
0: 그렇게 얘기하면 또안 되는 건지.
2: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걸좀 들으면서 전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맞추고 지지율이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는 게더 힘든 것인가? 그냥 공소취소를 하는 게더 힘든, 어느 게더 힘든가? 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0: 아,
2: 역대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렇게
0: 그렇죠.
2: 높게
0: 아니,
2: 한 사람이
0: 좋은
2: 문재인
0: 문제.
2: 대통령만 40% 정도
0: 그렇죠.
2: 찍었죠.
0: 아주 좋은 문제식인데 공소취소가 쉽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런 식으로 법률 만능주의로 하지 말고 정치로 풀어라 이거야, 정치로. 그럼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2: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한 10주? 한두달반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올랐거든요.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한 거고요.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게 2주 단위로 하는데 긍정평가가 국정운영 평가가 38.5%로 2주 전보다 2.6% 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은 1.6% 포인트 빠진 57.8이고요. 예, 뭐 중도층에서도 좀 오르고 50대에서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 이제 바닥치고 이제 상종가 치는 겁니까, 이제?
3: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2: 매수해야 되나요, 이제?
3: 두고 봐야죠. 그것도 이제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게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하나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뭐 많이 이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뭐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대국민 사과하고 이제 좀 나름 열심히 해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지금 반등으로 확 돌아선 건 아니란 말이에요.
2: 예.
3: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추가 동력이 필요한 거죠. 지지율을 이제 반등시키려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SNS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긴 한데 그게 정답은 아니다.
2: 아, 알겠습니다.
3: 말씀을 드리고
2: 상당한 경계를 하시네요, SNS에.
3: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역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꾸 지금 보면 그 급한 마음에 찔끔찔끔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2: 예.
3: 인사를. 오늘도 뭐 지금 발표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정책실장 당분간 좀 비워놔도 돼요. 어차피 지금 뭐 공석인 상태고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2: 뭐
3: 그럼
2: 경제성장 수석이 사실 대행처럼 할 수도 있는
3: 그렇죠.
2: 거죠.
3: 그래서 일단 뭐 정기국회 끝내놓고 내년 초 정도에 완전히 청와대 인선하고 그 내각 인선을 전면 개편을 그때 전면 인적 쇄신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컸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2: 알겠습니다. 그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가 더 있어서 좀 소개시켜. 차기 대선주자. 너무 이르긴 해요. 1년
3: 너무
2: 4개월
3: 멀리죠.
2: 됐는데. 근데 계속 나오니까 또안할 수가 없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위,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위를 기록을 했어요.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범야권이 다 있습니다. 한동훈 18.1, 김민석 15.2, 오세훈 10.5, 장동혁 10.2. 그래서 범야권이에요. 범야권이 다 상단에 포진해 있고 여권은 김민석 대표 빼고는 좀 한자릿수로 좀 다 있어. 이진수 구원도 8.1% 나왔네요. 예. 강훈식 7.9, 정청래 6.3, 조국 5.6, 추미애 3.2, 이준석 2.0. 예.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0: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한동훈, 김민석, 오세훈밖에 없어요.
2: 아, 그래요?
0: 제가 볼 때.
2: 장동혁 대표는
0: 왜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2: 오차범위 오세훈 시장하고 오차범위 낸데 왜 이렇게?
0: 뭐 전 뭐 이거 뭐 솔직히 이거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예. 이건 강경파들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응답도 높을 거고. 이준석 의원이 무슨 뭐 8.1%가 뭡니까? 이거 어디 조사죠 이게?
2: 이준석 뭐 예예 저기 에이스 리서치
0: 에이스 리서치 하드웨어 예. 리서치도 많아가지고 여기 뭐 추미애 지사도 3.2% 나오고 이준석 씨 별로 의미가 없고 한동훈 김민석 오세훈인데 한동훈 오세훈은 이건 무시 못합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이건 범 보수 야권이고 또 어쨌든 이번에 김민석 아니 뭐 김승원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에요.
2: 예.
0: 뭐 설령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객관적인 분석이 나오는 거라서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동훈 의원은 조금 거기서 밀리는 것 같아요. 중도 합리에서 좀 밀려서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강하게 나가는 걸로 이제 쳐받았다라든지 뭐 이빨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그 말이 거칠어서 자기 이미지하고 안 맞는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2: 네 아무래도 보수 유권자에게
0: 소구하려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자기 이른바 정체성의 정신 그렇게 끌고 가려 하는 것 같고.
2: 예.
0: 김민석 대표는 여당 대표니까 당연히 간판이니까 나오는 거라서 한동훈과 오세훈의 이 약진은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워낙 빠르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한동훈 한동훈 오세훈의 약진 이거는 절대로. 이 진보 진영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3: 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대권 주자들이 지금 더 활발해져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2: 예.
3: 그러니까 범여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 정치권을 보더라도 지금 그렇고 야권에 있는 차기 대권 주자들은 더 지금 열심히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기세를 올리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 지금 이제 후보 대권 주자군들이 약간 좀 선전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견인하고 있는 게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 내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졌다.
2: 예.
3: 한동훈이면 한번 해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2: 2030년에 정권 탈환을 한동훈이라면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
3: 그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실은 뭐 장동혁 뭐 대표님 뭐 이준숙 뭐 의원님 반사적으로 조금 좀 덩달아 같이 가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지금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2: 예.
3: 그 한동훈 의원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또 그 관련해서 지금 자꾸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범 그 여권이라는 거죠. 그건 좀 반성을 좀 상당히 좀 해야 될 거다. 예. 안 그러면 한동훈이 계속 기세를 올리고 전체 지금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나가는 것을 좀 막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에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구형 장면 듣고 오겠습니다.
1: 피고인은 계엄 해제 요구권에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 추경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예,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특검 팀에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이제 20년 구형 뭐 구형이 큰 의미가 없을 그렇죠. 수 있다라고도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굉장히 세게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다른 주범들 소위 말해서 내란의 주범들하고 비슷하게 일단 구형량이 그렇죠. 나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중형을 얻어맞던지 아니면은 무죄가 나오던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0: 도청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중형 이게 구형 20년 이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판결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결국 재판부가 판단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0: 체제 표결을 정말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는가.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이 좀 애매했잖아요.
1: 예.
0: 의총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다 나름의 변명일지 설명일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좀 애매해요. 의심이 가는 장면이 충분히 많다고요, 그때. 그런 걸로 봐서는 계엄의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재판부가. 그렇게 된다면 결코 20년이 가벼운 게 아니, 중형이 아니죠. 그 숫자는 엄청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정말 우왕좌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또 저는 글쎄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구시장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또.
1: 예.
0: 그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다 알려진 상태여서 지금 대구시장 선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때 12월 3일 날 그때 상황은 대단히 애매했어요. 합리적 의심을 받기 충분했거든요.
1: 예.
0: 그거를 이제 구형한 거라서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형량이 많다 적다라고 말하는 건좀 뭐하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은 재판부가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던 거냐, 계엄해제 표결 방해의 고의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1: 예, 이게 이제 국회 당사 이렇게 의원들이 모이는
0: 계속 왔다
1: 장소가
0: 갔다 했으니까요.
1: 총 이제 네번 이렇게 있었고, 그 국회 당사 처음에 있을 때는 이제 국회가 봉쇄됐기 때문에 당사로 오라라는 건데,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통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뀐 과정, 여기에 이제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혐의인데 물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 정황 증거만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종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이거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야당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 정황만 가지고 20년을 구형할 수가 있나요? 예.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1: 네.
2: 만약에 그런 구형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판관이 조용히 내 방으로 따라와 이래가지고 아마 훈시를 아마 굉장히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대충 감으로 뭐 20년 구형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아무리 그뭐 무능력한 검사를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
1: 예.
2: 제가 보건대는 제가 뭐이 지금 구형 그 취지문 뭐그 배경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어떤 증거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신감 있게 구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재판부도 이걸 무죄로 이렇게 확그 때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2: 그리고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증거의 영역이 아닌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저야만 평론가니까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정도 때릴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1: 예.
2: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장 큰 목표는 국회의 무력화예요. 그죠? 그럼 국회에서 누군가 그좀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저지할 만한 행동대장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였겠습니까? 그때 한동훈 그 당시 대표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1: 예.
2: 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그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믿을 건 원내대표밖에 없었겠죠. 예.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왜 소통을 안 했겠습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1: 예.
2: 그 관련한 뭔가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구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어제 발표를 했죠. 뭐 미국 시간이라서 좀뭐 그런데 어쨌든 원전 8기, 그리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거 확정 아니다. 또 공개적으로 또 반박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트럼프 특유의 약간 과장? 뻥튀기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최 교수님은 어떻게
0: 근데
1: 보세요?
0: 알래스카 그게 우리가 제일 꺼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LNG 그 공장이. 근데 그걸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그동안은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그거를 배로 실어 날랐는데 그거를 이제 그 빙토를 가로지르는 한 2,0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거를 한국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혜택을 볼 거다. 이게 미국의 논리인데 수익이 안날 거라는 우려가 많이
0: 처음에 지금 발표된 게뭐 텍사스 이제 가스 발전소 얘기 나오고
1: 예.
0: 쭉 나오는데 처음에 이게 알래스카 맨 나중에 있었는데 우리하고 얘기가 있을 때 미국하고 맨 앞에 넣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단정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다시
1: 예.
0: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기정사실화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빼, 그냥 속된 말로 빼박으로 그냥 540억 달러를 말이죠. 우리로서는 이걸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른바 상업적 합리성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세요.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여러 가지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과도 만나야 되고 지금 이것도 영 지금 국민들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많이 끌어왔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로서는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죠. 지난번 이 자리에서 아마 그 패키지로 할 거냐 각 정책별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1: 예, 예.
0: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불리한 쪽들을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이게 알래스카 이 송유관 문제는 저는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걸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트럼프한테 자꾸 이게 밀리고 말리기 자꾸 한두 끝도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걸 이제 김정관 장관이 확실히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대고 그리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원리금을 다 회수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을 이제 가져가는 이런 구조라서 이게 돈은 우리가 50, 내고
0: 50대 50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오늘 김정은 장관은.
1: 예,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예. 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래스카 이 파이프라인이 상업성은 있는 것이냐? 지금 영구 동토를 다 깨고 거기다가 2,000km를 깔아야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2: 글쎄요. 기후 온난화가 되면 영구 동토들이 녹겠죠.
1: 시베리아가 지금 녹고 있다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2: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손해라기보다는 이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장 수익성 면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약간 그 블러핑이 심한 편이잖아요.
1: 예.
2: 예, 약간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무적인 협상은 우리 그 김정은 장관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좀 더 손해 많이 본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웨스팅하우스 모델을 이제 먼저 더 많이 짓고 이제 우리 한국형 모델은 두 기밖에 안 짓고 뭐 이제 이건데 미국은 사실은 지금 거의 시공 능력이 상실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형 모델을 쓴다는 거는 결국 자기네가 설계한 도면을 쓰라는 얘기인 거지 실제로 시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쪽 기업들이 대부분 가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설계 관련해서도 어찌됐건 우리가 두 기를 우리 걸 가져가서 짓는다라고 하는 게 갖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나라 원전을 두 기를 짓게 되면 그 다른 나라에 훨씬 더 수출하기가 우리가 좋아지겠죠.
1: 그러겠네요.
2: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1: 알겠습니다.
2: 뭐 불리한 속에서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뭐 협상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또 언제 말을 바꿀지 몰라서 참 항상 조마조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 하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교수 이종원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10월 1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3: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4: 하느님 감사합니다.
1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오늘 공기는 어제와 완전 다르네요. 뭔가 서늘하면서 차가운 느낌까지 드는 공기인데 이 가을의 공기엔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심코 내린 차 한 잔을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한동안 소식 없던 누군가를 떠올리게도 하죠. 10월의 첫날, 오늘 스쳐간 가을바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얼굴을 데려다 줬을지 궁금해지는데요. 10월, 이 바람의 힘으로 얼굴에 미소만 가득한 한 달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오늘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분위기 있는 목소리네요. 신해철 선배님이 불러준 When October Goes 들려드렸습니다. 자, 10월의 첫날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와, 진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10월 아니랄까봐 정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기가 달라져요? 와, 아침에 쌀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일기예보 보니까요, 진짜 내일부터 또 기온까지 다 내려간다고 해요. 옷 든든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입고 나가셨다가 조금 더우면 좀 불편해도 벗으면 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든든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의 공기, 이 공기가 만들어내는 바람, 뭔가 조금

0: 있죠. 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가을만 되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뭔가 센치한 느낌이 된달까? 가을 탄다는 말이 이래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이 가을, 가을에만 탈수 있잖아요. 이 가을이 안겨주는 다양한 분위기 마음껏 신나게 타보자고요, 여러분. 광고 듣고 갈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나윤권의 바람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성함 꼭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그래야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 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먼저 수산나 공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정말 햇살은 있는데 바람이 쌀쌀했어요. 저는 추석 연휴 끝나고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엄니랑 홋카이도 다녀왔어요. 생전 처음 가본 일본인데 와 또 가려고요. 패키지였지만 너무 힐링하고 왔어요. 아유 진짜 처음 간 여행지인데 너무 좋으셨나 보네요. 네, 아마 어머니랑 같이 가서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막 좋아하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패키지, 그 일본에 가까운 곳은 패키지 여행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한번 다녀오셨으니까 다음에는 직접 그 계획을 짜셔가지고 맛집이랑 이런 것도 직접 다 코스 짜서 한번 두 분이 편안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머니 모시고 자주 다니세요. 401호님께서 쫑디는 일하고 나는 퇴근하고 네, 401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일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나서 피곤하게 퇴근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는 출근해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러고 약간 놀다 가는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이 시간에 함께 놀아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3435님께서 정디 오늘 10월 첫날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군포시 수리성당 부근에서요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오 잠시만요. 아이고야 하늘색이 그냥 하늘색이 아주 파란 게 네, 너무 예쁘네요. 진짜 이 가을에는 평소에 하지 못했다고 해도 무조건 틈틈이 하늘 올려다보는 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않습니다. 그냥 너무 예뻐서 하늘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까지 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허니첸스님께서 쫑디 오늘 경량 패딩조끼 입고 왔나요? 10월의 첫날 음작품 가족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허니첸스님 어서오세요. 아, 패딩조끼까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예. 그냥 모직 남방? 그것도 과한가요? 예. 이 정도는 이렇게 걸쳐줘야 돼요. 더울 때는 벗으면 되니까 감기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피치망고님께서 쫑디 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음자풍 시그널 음악이요. 쫑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원래 있는 곡인지 만든 곡인지. 그러다 어제 알았죠. EOS의 Sentimental Airline이란 곡인걸요. 이 노래를 왜 이제야 안 건지 너무 좋아서 어제 10번도 넘게 반복해 들었네요. 좋죠? 노래 좋죠. 네, EOS 새롭게 활동하면서 만든 곡들이 다 괜찮아요. 피치망고님 다른 곡들도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드는 곡 있으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레미님께서 정대님 출첵합니다. 전어 먹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가을잖아요. 가을엔 전어라는데 저는 사실 전어는 그렇게 막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전어 먹으러 가는 편은 아닌데 전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을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좀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워요. 뭔가 계절이 되면 그 계절에 먹을 수 있는 별미들 찾아다니시는 분들. 아, 참 좀 그런 소소한 행복은 누리면서 사는 게 좋은 건데. 네. 그걸 누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저는 좀 게으른가 봐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레미님 제목까지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가을 전화. 이지영님께서 기분 꿀꿀해하다. 오랜만에 홍서범님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신청합니다. 네, 지영님. 뭐 때문에 기분이 꿀꿀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꿀꿀한 거 풀으시라고 신청해주신 노래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지영님이 신청해주신 홍서범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듣죠.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았던 팝 리메이크 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곡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두 한국 드라마에 삽입된 뒤 국내에서 다시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두 곡 같은 드라마에 나란히 등장하면서 실제 음원 차트에서도 역주행을 기록했고요. 당시 언론에서도 함께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손예진과 정혜인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삽입곡입니다. 칼라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과 브루스 윌리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입니다. 먼저 칼라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원곡은 미국의 컨트리 가수 태미 와이넷이 1968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칼라브루니는 이 곡을 2017년 리메이크했는데요. 특유의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로 새롭게 해석했죠. 그리고 이 버전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삽입이 되면서 국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손예진과 정혜인이 빨간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걷는 장면에 흐르면서 두 사람의 설레는 감정을 더욱 인상적으로 전해줬죠.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브루스 윌리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입니다. 원곡은 미국의 그룹 The Drifters가 1960년에 발표했던 히트곡인데요. 브루스 윌리스는 완전히 곡을 해체해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소화했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드라마 속에서는 정혜인이 맡은 남자 주인공의 테마처럼 사용이 돼서 또 여심을 사로잡았죠. 마지막 춤은 나를 위해 남겨달라라는 내용의 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남자 주인공 준희의 마음과도 잘 어울렸는데요. 덕분에 이 곡 역시 드라마 방영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노래도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와 함께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기억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전 추억을 다시 꺼내주는 노래가 됐을 겁니다. 드라마를 통해 다시 사랑받았던 두 곡의 팝 리메이크 함께 들어볼까요? 칼라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브루스 윌리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음악 있는 찬의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드라마를 통해 다시 사랑받았던 팝 리메이크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녹스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너무 재밌게 봤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극중 정혜인 배우가 자전거 타고 오는 장면이 오버랩되고 크크크 너무 푹 빠져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여성분들이 많은 여성분들이 푹 빠져서 봤던 드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드라마가 안 땡기더라고요. 내가 봐서 뭐 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안 본 드라마인데 네, 우리 녹스님은 아주 재밌게 보셨나 보네요. 허니첸스님께서 저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는 누나라 제 남동생이랑 동갑인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썰 풀어요. 오늘 국군의 날 그 국군 아저씨가 아들이 될 줄 몰랐는데 많이 보고 싶어요. 이야 참 이런 경우는 허니첸스님이 능력자신가요? 아니면은 그 남편분이 능력자신 건가요? 보통은 허니첸스님이 능력자신 걸로 보통은 그런데 또 그 남동생 동갑인 남편분께서 얼마나 이 누나가 예뻐 보였으면 누나한테 들이대서 이렇게 결혼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또 그런 멋진 누나를 쟁취한 그 남편분이 참 멋진 운이 좋은 분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두 분 다 운 좋은 걸로 하죠. 그렇게 가야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군인 장병들은 오늘이 쉬는 날이죠. 아, 국군의 날. 오늘이 국군의 날 맞아요? 아, 국군의 날 진짜 너무 옛날에 챙겼던 기념일이라서 그런지 되게 생소하다. 오늘이 국군의 날이구나. 네, 우리 군 장병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됐길 바랍니다. 귀동요한님께서 아마 오늘은 교육훈련은 없고 활동복과 운동화 슬리퍼 신을 거예요. 초소근무는 있고요. 라고 그럼요. 모든 군인들이 쉬진 않죠. 네, 다른 전우들 쉴 동안 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또 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편안하게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거죠. 이일사님께서 저희는 5일날 강화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말 나온 김에 전어 먹고 와야겠어요. 저녁 시간에 입맛을 다셔놨네요. 성지순례도 가고 맛있는 전어도 먹고 아유 너무 좋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진경님께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중디 1월에도 잘 부탁드려요. 10월 되자마자 저희 집 세대주 짜증이께서 아프셔서 병원 같이 갔다 왔어요. 피검사랑 소변검사하고 왔는데 별일 없기를요. 몸도 불편한 사람인데 아프기까지 하니 괜히 맴 아파요. 아이고 진짜 걱정되시겠네요. 예.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루시아님께서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과 제 생일이 있는 10월의 첫날이네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자격증 따려고 신청했는데 드디어 10월 7일에 야간반 개강한 데서 기쁩니다. 그만큼 음자풍을 못 듣게 되는 건 아쉽지만 저의 새로운 도전 응원해 주세요. 아유 화이팅입니다. 루시아님 잘 해내실 겁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또 듣고 가죠. 폴 블랑코의 노래 그런 일은

0: 음자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899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초보 육아 맘입니다. 요즘 아이가 슬슬 상상력이 커지고 그 상상력과 함께 황당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들이
1: 엄마 여기 바다야 상어 있어 조심해
0: 라고 하는데 그럴 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제가 육아책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여기는 그냥 거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1: 어머 상어가 왔어
0: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 병원 놀이도 자꾸 하는데 저더러 누워서 빨리 주사 맞으라고 자기가 놔준다고 하네요. 이럴 때 주사 때문에 진짜 무서운 척을 해줘야 한다는데 제가 연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아이 때문에 새로운 나의 모습을 꺼내고 있습니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8993님의 신청곡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네, 들려드렸습니다. 초보 육아맘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4살 아이면 어휴 그동안 4년의 시간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이젠 초보맘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왜 그 8993님께서 제가 연기력이 좋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혀 그 이런 그 8993님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지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8993님 4살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의 모습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놀아주는 어른. 그런 어른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어른과 노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8993님, 아이와 놀 때만큼은 잠시 잊었던, 너무 오래돼서 잊었던 그 8993님 어릴 때의 모습 한번 꺼내서 잊었던 동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아이와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어릴 때 공식적인 의사, 간호사 놀이. 그러니까요. 이게 공식적인 놀이라니까. 이거 놀이는 안 하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냥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주사 놓는 그 느낌 내면서 주사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이건 안 한 애들을 못 봤어. 8993님 무조건 했다니까. 루시아님께서 애들이랑 놀아줄 때는 리액션 잘해줘야 돼요. 리액션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리액션 잘해줘서 인기 많은데. 피치망고님께서 옛날 생각나네요. 잘 되지도 않는 음성 변조로 동화 구현한다고 애 많이 먹었죠. 그런 거 보면 중대는 찰떡같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네, 저 이쪽에 조금 재능 있죠.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방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풍경 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8993님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플라워의 기억해 사랑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는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0: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하루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걸 채우며 지내는데요. 비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미술관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연희동 주택가 골목 안쪽에 조용한 미술관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단색화의 거장 고 박서보 화백의 이름을 건 박서보 미술관인데요. 화백이 생전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던 작업실 바로 옆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박서보 화백은 한지 위에 수없이 선을 긋고 밀어내는 묘법 연작으로 극찬을 받으신 분인데요. 한 번, 두 번, 백 번, 천 번 같은 동작을 수십 년 동안 되풀이했던 화백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마음속 잡념을 하나씩 덜어내듯 선을 그어나간 거죠. 그리고 이 미술관 3층에는 큐브라는 전시실이 있는데요. 높이 8m에 반투명 유리를 지나온 자연광이 은은하게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커다랗고 흰 묘법 작품 3점이 나란히 걸려있는데요. 박서보 화백이 미술관이 생기면 걸겠다며 생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작품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손을 놓지 못하느라 끝내 서명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비워야 채워지고 채우다 보면 맑아진다는 것. 거장 화백이 남겨준 그 메시지를 떠올려보며 연희동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특히 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의 표정이 시시각각 달라진다니까 창 너머 다가오는 햇살과 함께 이 가을에 천천히 머물러 보면 좋겠네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칼라 보노프가 불러준 Water is Wide 였습니다. 우리나라 단색화의 거장 고 박서보 화백의 미술관이 올해 문을 열었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멋진 곳이라고 다들 극찬을 하더라고요. 개관전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해온 흐엉 도딘 작가와 함께하는 2인전 비움 그 충만인데요. 박서보 화백께서 선을 그으며 덜어냈다면 흐엉 도딘은 광물로 된 물감을 수십 겹 쌓아 올린 작가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그림 앞에 서면 왠지 그 고요함 같은 게 함께 느껴진다고 하니까요. 거장들이 남긴 그림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러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비움이란 게 참 힘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우리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도 집에 뭐 이렇게 가득 쌓아두시고 못 버리시는 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맨날 혼나거든요. 근데 비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 왜 미술 그 화가들도 진짜 무슨 저 피카소나 이렇게 박서보 화백님처럼 뭔가 비움의 어떤 미학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술가들 초기의 그림들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그 그림 안에 온갖 뭐 미술 어떤 그 기교들, 기술들, 그 실력들이 가득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작품 보면 와, 그림 정말 잘 그린다. 막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누가 봐도 잘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 그림 속에서도 조금 조금씩 덜어내고 비워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움이라는 건 어떤 분야에서도 가장 힘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그 경지, 우리 생활 속에서 비움의 경지에 한번 다다를 수 있게 노력하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래야지 드론나겠죠? 제이님께서 아, 제가 위로받고 싶을 때 듣는 곡 중 하나네요. 오늘도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음저풍은 제 기분도 다 꿰뚫어 보는군요. 네, 제이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대구의 수미님께서 밤 공기가 성능 좋은 에어컨 같으네요. 반팔은 쌀쌀한 듯 겉옷 챙겨 다녀야겠어요. 한기 들지 말고 아자아자 건강 챙겨야죠. 네, 진짜 이제 밤에는 쌀쌀합니다. 네, 이런 때는 그 밤공기 밤바람을 어떻게 버튼 하나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는 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창문만 열어놓고 온도 조절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시원한 바람이 적당히 온도 조절해서 들어와주게. 그런 거 안 나오나? 로봇도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좀 만들어주지. 에어컨 따로 안 달아도 되게.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남예진님 모시고 올게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자, 오늘도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남예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그럼요. 네.
0: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 달라진 거 느끼셨어요?
1: 맞아요. 가을 냄새를 맡았습니다.
0: 깜짝 놀랐어요.
1: 드디어 어떻게 이렇게 또 급격히 네. 가을이 찾아오네요.
0: 신기해요. 달력 그냥 진짜 달력이 9에서 10월 네. 달로 딱 맞아요. 바뀐 것 뿐인데
1: 이렇게 갑자기 오네요.
0: 진짜 신기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1: 네. 네.
0: 뭐 워낙 관리 잘하실 테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이야기들 들려주실 건가요?
1: 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0: 네.
1: 그래서 오늘 군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국군의 날과 관련된 혹은 군인과 관련된 곡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0: 어허.
1: 저는 국군의 날 하면은 네. 떠오르는 기억이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어릴 때 아마 쭝디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국군 아저씨께 편지 쓰지 않으셨어요?
0: 어릴 적에 우리 억지로 다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1: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감사합니다.
0: 진짜.
1: 그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군인 아저씨, 국군 아저씨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0: 이 나이에도.
1: 그러니까요. 거의 제 아들뻘을 그리실 텐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0: 아니야. 조카뻘.
1: 아, 조카뻘 할까요?
0: 예지님은 조카뻘. 저는 아들뻘.
1: 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친구들이 조금 좀 친해질 법하니까 군대를 한 명씩 가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1: 근데 이제 첫 순서로 군대 가는 친구는 엄청나게 막 송별회 한 달 동안 매일 해요. 막.
0: 네.
1: 그리고 막 춘천까지 따라가요. 기차 타고 따라가서 같이 춘천 닭갈비 먹고 막 울면서 보내줬거든요.
0: 그때 친구들이 네. 그렇게 따라와 주는 게
1: 네.
0: 그때 무슨 마음일까 좀 궁금했는데
1: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맨날 그렇게
0: 불쌍한 거 아니었어요?
1: 불쌍한 것도 있죠. 이제 우리는 계속 놀 건데 얘는 없겠구나.
0: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와준 건 딱 고마움이었던 것 같아. 고생하고 와라 이러면서.
1: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순번이 점점 뒤로 갈수록 아 이게 송별회도 한 번밖에 안 하고 아 나 바빠 죽겠는데 또 송별회야 막 이러면서 귀찮아.
0: 점점 귀찮아지고 지겨워지고.
1: 네, 심지어 막 휴가도
0: 나중에 이제 잘 갔다 와 그러면서 그냥 학교에서 인사하고 아니면 문자로 하고.
1: 맞아요. 네. 이상하게 또 휴가를 굉장히 자주 나오는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 군대 군인 맞아, 중에서도.
0: 맞아요. 네. 귀찮아 죽겠어 아주 그냥.
1: 또 나왔어.
0: 나올 때마다 이렇게.
1: 너 군대 간 거 맞아? 막
0: 뭐야 너.
1: 그런 미안한 기억들이 있네요.
0: 아니 네 예진님은 고무신 하셨던 적은 없어요?
1: 고무신은 없어요. 고무신은 없는데 아, 이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엔 진짜 편지도 열심히 써주고 그랬는데
0: 네.
1: 많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편지도 안 써주고.
0: 네. 자 그래서 와 군인들 이 국군의 날을 기념하면 뭔 노래가 있을까?
1: 그렇죠. 군인 했을 때 떠오르는 곡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
0: 몇 곡은 떠오르긴 하네요.
1: 그렇죠.
0: 네. 첫 번째 곡 과연?
1: 네. 첫 번째 곡입니다.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 예상하셨죠?
0: 이거 떠올렸어요. 저. 이거 떠올렸어요. 하나 더 떠오르는 거 있는데 네. 그것도 이따 볼게요.
1: 아마 다음 곡일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맞죠.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0: 네,
1: 곡입니다.
0: 네.
1: 김민우 씨는 이 사랑일 뿐야로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이 이병열차 안에서로 연달아 히트를 하셨는데요. 데뷔한 지 석 달 만에 입대를 하셨대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니까 이 뭐지 이병열차 안에서가 1위 하는 거를 못 보고 군대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몰래 가요 톱텐을 들어서 1위에 오른 거를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걸 또 들켜가지고
0: 네.
1: 이병열차 안에서를 부르면서 연병장을 도는 기합을 받으셨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면서도 행복하셨겠죠?
0: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스타였는데
1: 네.
0: 사실 군대 가면
1: 네.
0: 예전에는 네. 스타고 뭐고 이런 거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0: 똑같이
1: 그렇구나.
0: 똑같이 대우했어요. 나중에야 뭐 그 연예인들 밖에서 뭐 음악하던 사람들을 네네네. 위해서 뭐 군악대도 생기고
1: 맞아요.
0: 나중에 뭐 그런 네네네. 보직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아마 그런 것도 쉽지 않았을
1: 와,
0: 거예요.
1: 그렇구나.
0: 예.
1: 그래서 이렇게 기합을 받으셨군요.
0: 밖에서 완전 최고 탑스타였는데.
1: 야, 그러게요. 아니 그 인기를 채 누려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셨는데.
0: 그러니까.
1: 근데 이 곡이 윤상 씨가 작곡을 하신 곡이에요.
0: 맞아요.
1: 근데 또 신기하게 저는 그 윤상 작곡의 곡들은 희한하게 윤상 씨가 묻어 있어요. 윤상 씨 곡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네. 곡도 마찬가지로 이 멜로디에서 윤상 씨의 향기가 납니다. 이 곡을 처음 만드셨을 때 데모에서 녹음을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제작자가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곡도 좋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가수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이 써놓았던 또 다른 곡을 들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별의 그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그 제작자분께서 아 이제 돈을 좀 벌겠구나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0: 네. 노래도 좋고 노래도 네. 잘하고
1: 그쵸.
0: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히트 예감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쵸, 그쵸. 진짜. 자 그러면 첫 곡으로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 네. 이 노래 함께 듣죠. 이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진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라벤더님께서 엇
1: 김민우
0: 제이님께서 오늘 국군의 날이라 폰도 일찍 받아서 행복했다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일병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이 찔끔 납니다.
1: 와, 국군의 날에 휴대폰을 와 정말 진짜
0: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요즘 군대는 한번 가볼만 할 것 같기도 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2: 그러게요. 네. 핸드폰 진짜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잘만 하면 목돈 만들어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청년들한테 그 목돈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2: 음악하는 친구들도 네. 이제 돈을 모아서 나오면 악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좋은 거 하나 사고 그쵸.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요즘 같으면 군대 한번 욕먹겠죠? 허니첸스님께서 오늘 철을 위한 특집이네요. 근데 김민우님 방이었어요. 일병 엄마들 화이팅이라고. 네. 네, 허니첸스님은 지금 아드님이 군대 네. 계셔가지고 매일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는.
2: 그렇군요.
0: 눈물로 밤을 지샐 때 아들이 전화하는.
2: 다행입니다.
0: 이 김민우님 방이었다고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허니체스님 옛날 방위는 요즘 현역 못지 않았을 거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요즘 현역 정도의 군생활을 옛날에는 방위 복무하시는 분들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방위였어 라면서 웃는 이런 이모티콘 보내실 게 아니에요 지금. 귀동요한님께서 훈련소 입소할 때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볼 때 더 슬펐어요. 아버지들은 웬만하면 안 우는데
2: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우시는 건 진짜
0: 웬만하면 안 우시는데 아유 그냥 아들 사랑이 또 이렇게 유별나신 아버지들이 네. 계세요. 루시아님께서 이 노래 저 국민학교 6학년 때 극기훈련 가는 버스 안에서 자기자랑으로 불렀던 노래예요. 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극기훈련이 어떻게 보면은 군 훈련소 입대하는 느낌이니까 입소하는 느낌이니까 이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네요. 너무 귀엽다.
2: 장기자랑
0: 국민학생인데 극기훈련 간다고 어색해진 아 어렸을 때 극기훈련 갔는데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정확하게
2: 저는 기억이 너무 나요.
0: 그래요?
2: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잘해 주시다가 갑자기 막 기압을 맞기 시작하는데
0: 맞아.
2: 내가 뭐 하는 거지?
0: 맞아. 네. 막 바닥에 굴르고 그랬었어요.
2: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는 또 잘해 주면서 막 눈물 흘리게 하는 막 캠프파이어 해 놓고 엄마한테 편지 쓰라고.
0: 그러니까. 아, 정말.
2: 그때는 또 엄마한테 거의 죽다 살았으니까 되게 감동적으로 막 쓰잖아요. 근데 또 집에 가서 그거 받으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엄마가 보기 전에 빨리 없애야 돼요.
0: 야, 예진님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네. 하고 계신 게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
2: 항상 같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0: 카타리나님께서 어머 두 분 덕분에 국군의 날임을 알았어요. 사실 저도 오늘 국군의 날인 걸 방송 시작하고 알았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께서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벽화 기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올려주셨거든요. 와 되게 리얼하다. 지금 이 모자 쓰고 계셔서 약간 머리 짧게 자르고 입소할 때 모자 쓰고 갈 때 그 느낌 나요. 참 좋네요. 5348님께서 김광석 노래 신청합니다. 쫑디 제 축일이에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348님 우리 예진님께서 특별히 5348님 축의를 축하해 주면서 두 번째 곡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2: 두 번째 곡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아마 많이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2: 입대 뭐 전 국민이 사실 입대 관련해서 한 번씩은 듣는 곡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곡은 의외로 김광석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은 아니고요. 가수 싱어송라이터 김현성 씨의 작사 작곡입니다. 네. 그 소원 부르셨던 김현성 씨는 아니고
0: 네,
2: 그 이전에 활동하셨던 김현성 씨의 네. 곡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21살 때 친구를 군대 배웅하고 서울역에서 돌아오다가 버스 안에서 문득 이 가사가 떠오르셔서 네. 공책을 꺼내서 가사에 쓴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 김광석 씨는 군복무 중에 형이 세상을 떠나셨었대요. 어떤 네.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때 이제 형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집으로 형의 옷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요. 그걸 어머니가 보면서 우시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형이 사망하시면서 그 당시 병역 규정 때문에 6개월만 복무를 하고 이렇게 제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영원한 이등병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래에 담긴 감정이 더욱 애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0: 자, 이 노래 정말 명곡이죠, 명곡.
2: 네.
0: 원곡은 그 곡을 쓰신 김현성님이 1986년에 직접 노래를 불러주신 원곡인데 이후에 김광석 씨가 1993년에 다시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네. 정말 제대로 사랑을 받게 그쵸. 된 곡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래 듣기 전에 깜짝 퀴즈를 한번 먼저 내고
2: 네.
0: 또 노래 듣죠.
2: 네. 이제 듣게 되실 김광석님의 이등병의 편지의 노래의 주인공은 훈련소로 가기 전에 부모님께
0: 네.
2: 이것을 하고 갑니다.
0: 네.
2: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어허.
2: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0: 훈련소 가기 전에 부모님께 뭔가를 하고 가는데
2: 네.
0: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네.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2: 네.
0: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뭘 하고 갔는지 아니면 직접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뭘 하고 다녀오셨는지 이런 거 보내주셔도 꽤 재밌는 그치? 오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정답과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함께 들으시죠

0: 아, 정말 목소리의 힘이 느껴지는.
1: 네.
0: 누가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이런 엄청난 감정들이 실릴 수 있구나를 항상
1: 맞습니다.
0: 들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김광석 선배님의 이등병의 편지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고님께서 이등병의 편지 훈련소 강당에서 흘러나왔는데 거의 다 울더군요. 저도 울었어요. 진짜 예전에 군대 갈 때는
1: 네.
0: 정말 엄청 울었어요.
1: 쫑디도 우셨어요?
0: 저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1: 아, 가족분들이 우셨구나.
0: 저는 굉장히 그냥 시크하게
1: 네.
0: 갔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 가족들 못 오게 했어요.
1: 혼자 가셨어요?
0: 아니,
1: 아,
0: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1: 친구들이랑.
0: 왔는데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1: 네.
0: 여자친구한테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 거기서 막 약간 울것 같고 막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기 싫었던 거야.
1: 남자시네요.
0: 그래가지고 그냥 친한 친구들만 왔었는데
1: 네.
0: 그냥 웃으면서 장난치다가
1: 네.
0: 그러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1: 와.
0: 들어가서 울었죠. 정말 훈련소에서 첫날 밤에 와 눈물이 나는 걸 꾹꾹 참는데 예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늦게 갔거든요.
1: 아,
0: 그러다
1: 네.
0: 보니까 훈련소 동기들이 다 저보다 한 네다섯 살씩 어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1: 울수
0: 울어?
1: 없죠.
0: 나 그리고 밖에서 나름 가수 활동하면서 이름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들어왔는데
1: 네.
0: 거기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혀를 이를 깨물고 입술 깨물고 끅끅거리고 그랬던. 라벤더님께서 막상 노래 들으니 또 울컥합니다. 꿈꾸는 요셉님께서 이 노래하면 2002년 8월 입대했을 때 울컥했던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영화 JSA의 긴장된 클라이막스 장면도 생각납니다.
1: 그쵸.
0: 에이, 그 영화에 삽입돼서 또
1: 맞아요.
0: 허니첸스님께서 아, 나늘 크크네. 이 노래에 눈물이 나네요. 근데 우리 아들 큰절도 안 하고 아주 시크하게 훅 입대했어요. 카타리나님께서 저희 아들 말년 병장이라 다음 주 제대요.
1: 와.
0: 두분 덕분에 방금 전 아들한테 문자 남김요. 감사해요.
1: 축하드립니다.
0: 네. 아드님께서는 군대에서 지금 문자 받고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 휴대폰 받은 거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아, 내가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 국군의 날 기념으로 군인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0: 그 아까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방금 들으신 김광성님의 이등병의 편지 속 노래의 주인공은 훈련소로 가기 전 부모님께 이것을 하고 갑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재밌는 오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세 번째 곡입니다.
0: 아, 세 번째 곡인가요? 네, 세 번째 곡 가죠.
1: 네, 이장우 씨의 훈련소 가는 길입니다. 네. 95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015B 정석원 씨가 작사를 했고요. 또 작곡가 유정연 씨가 작업을 한 그런 곡입니다. 이장우 씨는 015B 객원 보컬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 정석원 씨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두 분이 이 곡을 쓰시면서 좀 더 현실적인 군 입대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곡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후렴 부분의 가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날 기다리지 마. 너에게 부담 주긴 싫어.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나 때문에 피하지는 마. 하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못 잊어서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할 날 허락한다면 그땐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 이런 고민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죠.
0: 그래놓고 결혼까지 가는 사람들 많지 않죠. 군대 가기 전엔 다 이런 마음, 남자들은.
1: 네. 아... 네, 그 이장우 씨는 이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네. 이 곡을 녹음하고서 모니터링을 모르는 이 버스의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 분께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어폰을 건네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0: 모르는 여학생한테
1: 하셨대요.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여학생이 곡을 듣고 5분 넘게 아무 반응이 없어서 아, 안 되겠다, 안 되는 곡이구나 하셨는데. 창문에 이렇게 그 여학생 얼굴이 비친 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여학생이 이렇게 울고 있었대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이 노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장우의 훈련소 가는 길 함께 들어보시죠.

0: 라벤더님께서 많이 불러줬는데 아 그녀는 딴 데로 갔습니다. 붙잡아도 갈 그녀였습니다. 아 옛날 생각나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슬며시 꺼내봅니다. 네. 혹시 라벤더님 이 노래 불러주실 때 마지막에 그 그 애드립도 해주셨나? 스타리 스타리 스타리 이거 해주셨나요? 요거 때문에 떠났을지 몰라요. 요거는 이 노래의 내용과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아,
1: 그럴 수 네. 있죠.
0: 루시아님께서 이 노래하면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죠. 지금의 신랑 그때는 남친이 딱 한 달 훈련소 갔다 왔거든요. 성별의 2차로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불러줬잖아요. 근데 현역으로 입대했으면 저 아마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유 센 척 하시기는 아유 정말 루시아님 이제 와서 또 센 척 하신다. 아유 진짜 그냥 직업군인 선택했어도 분명히 그분하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진경님께서 아니 근데 노래가 막 입대 초기들 노래만 있나요? 일병, 상병, 병장 노래는 없네.
1: 그러네요.
0: 네. 왜일까요?
1: 왜일까요?
0: 왜일까요? 네. 절실한 건 입대 때뿐이거든요. 정작 이제 군대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뭐 전혀 이런 애절한 감정 이런 거 없습니다. 즐기죠. 왜 그래서 옛날에 그 남자가 군대 가서 마음이 변하면 군화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히 군인 주제에
1: 그러게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도
1: 네.
0: 그 군대가 그렇게 힘들었던
1: 네.
0: 그 시절에도 군화를 거꾸로 와. 신는 그런 친구들이 와, 있었죠.
1: 굉장한 의지네요. 네.
0: 어떤 그 군인들의 그 시간에 따른 심경의 변화 때문에 입대 초기의 노래들
1: 네,
0: 말고는
1: 네, 그러네요.
0: 그 중간 이후부터는 없는 게 아닐까. 만약에 만든다면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만들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음악 있는 소리 풍경 김영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 국군의 날 기념으로 군인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곡 얼른 소개시켜 주실래요?
1: 네. 군대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또 꽤나 많이 있는데요.
0: 네.
1: 저는 그중에서도 좀 오래된 영화

0: 영화긴 한데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1: 굿모닝 베트남 이거 와 영화 너무 재밌죠.
0: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네. 영화였는데요. 이 로빈 윌리엄스가 월남에 파견된 미군 라디오 DJ입니다.
1: 네.
0: 근데 전쟁터의 DJ 하면 뭔가 좀 딱딱한 방송, 뭔가 사실만을 전달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로빈 윌리엄스는 그렇지 않았죠. 막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락큰롤 음악을 튼다든지 막 상관을 이렇게 뭐 농담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유쾌함을 막 선사하는 그런 DJ였는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게 돼요, 이 사람을. 근데 어느 날 그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1: 네.
0: 그때 이제 그의 친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자기는 이제 겨우 살아남아요. 그제서야 이 전쟁터라는 이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좀 알리고자 하는데 군당국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를 잘 컨트롤하고 있고 여기 굉장히 평화롭다고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네. 억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그 곡이에요.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의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나오는 장면이 되게 멋있었던 게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네. 세상을 노래하는데 그 지나가는 장면은 베트남의 참혹한 전쟁 현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1: 멋진 연출이죠. 자, 그러면 영화 Good Morning Vietnam 속에서 플레이가 됐던 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함께 들으시죠.

0: 네, 로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깜짝 퀴즈의 정답자와 오답자를 네. 발표하도록 하죠. 오늘 문제는 김광석님의 이등병의 편지에 노래의 주인공은 훈련소로 가기 전에 부모님께 뭘 하고 간 걸까요? 정답은 큰절이죠.
1: 네, 큰절
0: 부모님께 큰절하고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중에 정답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셔서 가장 먼저 답을 네. 보내주신 분을 오늘 정답자로 선정하기로 하죠. 예, 소개시켜주세요.
1: 정답자는 5315님입니다.
0: 아, 큰절. 네, 네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오답자는 제이 오르카님 오답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약간 여기에 이제 뭔가 좀 이유가 있는데 제이님은 사실 의도한 오답을 보내주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이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가장 재미있는 네. 오답처럼 느껴져서 골라봤습니다. 제이님은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우리 아들은 고개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께 내년 12월까지 내 방 엄마 갔어. 근데 컴퓨터는 쓰지 마. 하고. 자, 제이님이 오늘 재미있는 오답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이제 오늘 끝곡 소개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끝곡은요.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입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보셨나요?
0: 전 이거 직접 못 봤는데 너튜브로 네네네. 하이라이트만 봤는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1: 너무 웃겼어요. 진짜 네. 그 단종아리 열풍을 만들어낸 박지훈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취사병이 처음에 요리를 못하다가 점점 요리 기술을 습득하면서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네. 네, 그린 드라마입니다.
0: 네, 자, 이 드라마는 따로 설명 필요 네네네. 없이 보실 수 있으면 꼭
1: 보세요.
0: 너튜브로 하이라이트라도 네.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 곡
1: 강남의 전설의 시작이라는 OST입니다.
0: 네, 이거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남예진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 찾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0: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에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10월의 첫날 오솔길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묵주 기도 성월의 첫날이면서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 우리가 사랑하는 소아 대례사 성녀 축일입니다. 소아 대례사는 자신을 아주 작은 꽃에 비구했죠. 작은 꽃송이처럼 그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다해 걸었던 작은 길.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렇죠. 매일 대단한 일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키지 않는 일에 조금 더 참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성녀는 바로 그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작은 사랑 하나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10월의 첫날 오솔길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대건 밴드가 부른 주님 작은 꽃송이들 듣고 왔습니다. 아유, 여러분 왠지 10월은요 기도가 저절로 될 것만 같은 계절 아닙니까? 묵주기도를 생각하면 어머니께 의탁하는 마음이 커지고 성녀 소아대리사처럼 오늘부터 큰일을 좀 해야지가 아니라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나요?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작은 사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벌써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37님께서 10월의 첫날이네요. 이제 석 달 남은 2026년의 계획을 멋지게 설계해서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가야겠어요. 그리고 10월의 첫날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하셨어요. 2037님은 이 10월 첫날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봅니다. 네. 2026년 세 달 남았다고 하지만 많이 남은 거죠. 네. 하루하루를 따지고 보면, 주님께로 더 바짝 잘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진다 생각하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예, 2037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남은 세 달 은정 속에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8월의 장미님, 10월의 첫날 반갑습니다. 수녀님, 20년 지기 친구의 딸 세례명이 소아대리사예요. 두 살인데 아주 예뻐요. 한봄? 예, 한봄 소아대리사. 아, 이름이 한봄이군요. 이름이 정말 이쁘네요. 로사 이모가 숙일 축하해 하셨네요. 와, 오늘 두 살짜리, 어우, 친구 딸이니까 더, 애틋하겠어요. 20년 지기 친구니까요. 와, 저도 축하 가득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그 닉 뭐라 그러나요? 이모티콘도 너무 재미나요. 하트가 눈에 뿅뿅 나온 걸 붙이셨는데요. 두 살이면 정말 정말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예, 소아대리사 성녀 이름을 이제 주보 성녀로 했으니 그 아기는 소아대리사 닮아서 정말 온유하고 또 주님 사랑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069 하나님, 제 주변에도 소아대리사 성녀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계셔서 그 따뜻한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 저도 따뜻해진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현진 소아대리사님의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계시군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시죠? 현진 소아대리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혜선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네, 나에서의 사랑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사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우님. 네, 날씨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오늘부터 조금 기온이 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성당을 가려고 딱 방에서 나오는데 복도 기온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바 하나 얇은 걸 입고 갔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수녀님께서도 입었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제 또 쌀쌀해질 날만 또 남았습니다.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봄이 오고 다시 또 여름이 오고 또 계절은 이렇게 돌고 돌고 순환되는 게 참 고맙지 않습니까? 한 계절만 있으면 참 심심하고 뭣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아, 그냥 대한민국 만세 하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5348님, 네. 수녀님, 오늘이 제축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어머, 소아대리 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성녀를 또 품고, 네, 한 생애를 또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이 성녀께서도, 천국에서 은총을 또 딱 쏟아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녀죠. 아주 작은 꽃송이처럼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을 사랑을 품고 열심히 정말 헌신다해서 희생하면서 정말 바친데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참 그 생애가 짧지만 정말 주님 너무 많이 사랑한 굵게 살다 가신 성녀. 우리나라의 수호성녀이기도 합니다. 예, 선교 전교 성인이라고도 하죠.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10월달 한달 묵주기도 성월 청취하면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제 10월달 되면 또 묵주를 조금 밀쳐놨던 묵주를 찾아가지고 아 이번 달만이라도 좀 열심히 바쳐야지 하고 기도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어제군요. 막 손에 그 한 단짜리 조금 굵은 묵주 있잖아요. 그걸 손에 딱 들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리시는 걸 봤는데요. 와,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거룩해지기도 했지만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도 스스럼 없이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서 가시는 남자분 되게 남성분들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성분들은 여자 신자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자주 못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다니시는 걸 보고 그 증 뒤에다 대고 제가 형제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네, 예, 소아대레사 축일 예 축하드립니다고 하셨네요. 예, 오늘 대레사 축일이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축일 맞이하셨어요. 저희 수녀님들도 몇 분이나 계셨는데요. 예, 아무튼 오늘 축일이신 분들 참 기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배님께서 계룡시 계신 박순옥 소아데레사 수녀님 영명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라고요. 네, 박순옥 소아데레사 수녀님, 네, 네, 일생을 주님을 향해서 또 봉헌하셨으니 또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정성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신자들도 돌보면서 잘 사시기를. 저도 마음 모아서 기도해 드릴게요. 개혜정님, 오늘 축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혜정씨, 우리 혜정이 뭐 이렇게 불러도 되나? 이제 씨라고 해도 될 만한 나이인데. 네, 자매님 이래야 되겠죠? 혜정 자매님, 네. 오늘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바랍니다. 예, 축일 모두 모두에게 축하드려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예, 오늘은 이 안드레아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나네스와 이 안드레아의 결혼 20주년입니다. 고3, 고1 두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형제님. 네, 아니스 자매님과 결혼 20주년 20회를 보내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는 또 두 자녀 함께 걸어오신 길 정말 기쁨도 수고도 때로는 또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은총의 단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앞으로의 날들도 분명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어봅니다. 더욱 사랑 깊은 성가정이 되시라고 마음 모아서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 안드레아 형제님과 안 아니스 자매가 부부로 함께 살아온 20회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힘겨운 순간에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3, 고1 두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에 더욱 따뜻한 돌봄과 사랑, 지혜를 내려주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힘든 날에는 서로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과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 신청곡이 있습니다. 네, 함께 들을까요? 예, 20주년 축하드리면서 네, 이 김정식 송봉섭 노래입니다. 물망초 함께 들어요.

네, 이어서 김시연과 이향걸이 부른 야곱의 축복 듣고 왔습니다. 예, 원배님, 예, 폭죽 터트리는 그림과 함께 20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참 20회라는 게 아유, 생각해 보면 뭐 짧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세월이에요. 예, 몇 년 되지도 않고 뭐 하자마자 뭐 1년 만에 뭐 금방 헤어지는 젊은이들도 많고 참 그런 세상인데, 예, 손꼭 잡고 주님 안에서 걸어온 길 정말 고맙기도 하고요. 예, 축하 정말 받으실 만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2100이라고 읽었습니다. 2100님. 네. 아네스님과 안드레아 형제님 두 분 결혼 20주년 축하드립니다. 형제님이 자상하신가 봐요. 이리 사연도 청하신 거 보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성가정 꾸려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네. 자상하시죠. 대개는 남성분들이 뚝뚝하기도 하고 마음은 있어도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그러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음성기도 청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마 잘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막 이렇게 쌓여 옵니다. 크리스티나님, 안드레 형제님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부러우시면 뭐 된 거죠. 또 나는 뭐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이런 마음 가지실 거잖아요. 또 지금도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크리스티나님 건강하시고요. 예, 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의 첫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찾아올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에게는 따뜻하게 손 내밀어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들의 미래와 꿈, 기쁨과 눈물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소서. 서울을 찾는 모든 젊은이들이 좋은 추억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묵주기도 성월에 바치는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이 성모님을 통해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박세환의 묵주 듣고 왔습니다. 와, 묵주 기도 성월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노래하는 걸 들으니까 괜히 또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말 아름답네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에 있는 거, 뭐 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문자가 온걸또 봐야 되겠네요.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드레아 형제님 결혼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침부터 차고 치고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는 와중에 듣습니다. 아, 몸이 얼마나 피곤하던지, 예, 오솔길 시간 생각 못하고 잤는데, 4시에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이런, 더 주무셔도 좋았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예, 뭐, 오늘은 결석해도 괜찮을 뻔 했는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또 저절로 눈이 그렇게 또 4시에 딱 떠졌군요. 아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떠라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정성.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고생하면서도 정말 주님 손붙잡고 늘 거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무엘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 저절로 기도되네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하루하루 붙이도록 스티커를 줬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좋으네요. 2027 예, 세계 청년대회, 예, 서울 세계 청년대회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매일 묵주기도 해요. 아우, 고맙습니다. 예, 저희 수녀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오니까요. 정말 무사히 또 와서 기쁜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되겠죠. 만에 하나라도 뭐 사고도 있으면 안될것 같고요. 정말 잘 돌봐서 예, 행사도 잘 치르고 기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정말 다들 바라죠. 네. 얼바오로 바라기님. 네. 오늘 저희 딸 이한슬 소아데레사 축일 겸 생일입니다. 어머, 그래요? 와, 10월 1일이 소아데레사 이한슬이 축일이군요. 14개월 된 손녀 정이다미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내 딸집에서 저녁에 모든 식구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합니다. 와, 따님 이한슬 소아들에사 예, 손녀죠. 손녀 정이다미가 예, 14개월 됐네요. 오늘 저녁에 정말 축하 겸다 모이고 생일 겸뭐 영명 축일 겸 와, 이 다복한 성가정의 모습이 막 눈에 확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쁘고요. 네. 축하 많이 받 드시기를 바랍니다. 디오니시아님,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은퇴 사제이신 해리 케네디 신부님, 예, 몇주 전에 서품 60주년 축하 미사와 기념 행사를 할때 교황님으로부터 수여받으신 여러 개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계시던 신부님은 내가 이거 받으려고 많이 투자했지. 아이, 정말 재밌네요. 하고 웃으시면서 농담하셨답니다. 예, 평생을 투자하신 거죠. 네, 생을 다 바쳐서. 예, 그러니 훈장 뭐 아깝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슴에 주렁주렁 달으셨다니까 괜히 정말 웃음이 나고 재밌네요. 레오 교황님께서 수여하신 프로 에클레시아 엣 폰티피치, 예, 폰티피체라는 훈장이라고 하네요. 네. 와, 교황님의 특별한 축복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런데 신부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이고, 저는 정말 기쁜 일만 있는 줄 알고 자꾸 웃었는데 돌아가시다니요. 낙상 사고 후 며칠 만에 갑자기요. 아유, 어쩌나. 하느님이 다 익은 이제 별을 추수하셨네요. 그만큼 훌륭하게 사셨기 때문에요. 네. 유쾌하시고 양들을 정말 사랑하시던 우리 신부님, 하느님께로 달려가시기 전에 이제껏 막 정말 감사했다고 기념 행사를 해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신부님의 사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해리 케네디 신부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티나님께서 부산교구 젊은이의 축제 10월 4일에 있어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화살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고 오솔길 가족님들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묵주기도는 천국의 사다리.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묵주가 혹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아닐까? 묵주알 하나를 잡고 성모송을 바치고 또 하나를 넘기고 한 단을 다 바치고 나면 천국에 한 발짝쯤 올라가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의 사다리는 위로만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묵주알 한 알 한 알 넘기다 보면 내 걱정에서 내려오고 내 욕심에서 한 계단 내려오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주님 쪽으로 내려놓게 하는 사다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큰 결심 대신 작은 꽃, 작은 사랑 하나만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꽃 하나씩 심다 보면 우리의 10월도 어느새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 있겠죠. 성모님과 함께 시작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을 만들어가요. 끝곡으로 예진호가 부르는 이 길 위에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 이상범 예로니모,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흔 두 제자를 당신이 찾아가실 고을로 미리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선포자가 의지해야 할 것이 세상의 수단이나 물질적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보살핌뿐임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 선포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는 바로 이 복음적 가난과 온전한 맡김의 삶을 살아낸 성녀입니다. 가르멜 수녀원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짧은 생을 살았던 성녀는 외적으로 대단한 선교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녀는 자신의 작음과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내맡기는 작은 길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희생이나 눈부신 업적 대신 일상의 가장 작은 일들을 하느님의

막대한 큰 사랑으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 하신 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 선포는 화려한 언변이나 세속적인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느님 앞에 작게 낮추고 그분의 사랑을 일상 안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녀 대례사처럼 우리의 작음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성껏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참된 일꾼이 되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유난히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날은 어쩐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이 괜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매일 특별한 일을 하며 살 수도 없고 매일을 무미건조하게 보내기는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히 도파민은 무언가를 얻거나 경험할 때 분비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전 기대하는 순간에도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꼭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출근 전 옷을 고르거나 좋아하는 커피를 사 먹는 것처럼 작은 기대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즐거움 하나쯤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모여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더 반짝이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기대하게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요즘에는 조금 정신이 없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가끔 굉장히 제가 원하는 공연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러 가게 되는 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굉장히 또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계획을 짜고 지도를 보고 음식점을 예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무언가 거기서 기쁨을 충만하게 얻는, 그래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기뻐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을 때라든지, 퇴근길에 좋아하는 간식을 사 먹는다든지, 새로 산 핸드크림에 좋은 향기가 날 때처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은 즐거움만으로 매일이 마냥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별일 없는 하루에도 기다려지는 순간이 하나쯤 있다면 조금은 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밤 내일의 나를 위해 작은 즐거움 하나쯤을 준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10월 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아비치의 Waiting for Love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9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익명 소개라는 말에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요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어디나 그렇듯 사람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몸도 아픈 것 같고 예전보다 자주 지치는 걸 느낍니다. 근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제가 유난히 참을성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힘들게 느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힘들다고 매번 그만둘 수도 없으니 그냥 참고 계속 다녀야 하는 건지 고민이 큽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성당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좋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가수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에도 함께 술 한잔 했는데 갑자기 그 가수가 세상을 떠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한 내용이 떠오르네요. 가까이 지내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를 다 알지는 못하겠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들도 힘든 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안 힘든 것은 아니죠. 힘든 정도도 다르고 같은 일을 겪더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 자리에 그 사람으로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힘들 때조차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버티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것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을성이 부족한지 따지기 전에 내가 많이 힘들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반복되어 힘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더 다니셔야 한다거나 그만두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계속 참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평화가 오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화롭지 않아서 하는 것도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동안 괜찮은 마음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밉고 출근하기 싫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지금 저는 이렇다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진솔한 침묵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쳤을까? 그 사람의 말이 아픈 걸까? 계속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것이 힘든 걸까?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시간이 조금 흘러야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다른 직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한다고 반드시 그 자리를 견뎌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힘든 마음을 없애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지 알아야 계속할지 잠시 쉴지 다른 길을 찾을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몸에 불편함이 이어진다면 또 우리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남들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힘듭니다. 어느 한쪽을 인정하기 위해 다른 한쪽을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시간 날 때 잠깐 성당에 앉아서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않고 잠시 쉬었다 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이십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의 시그널.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1233님, 아이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집안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그냥 다 잊고 아이와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단순히 점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팝콘 먹는 시간이 참 좋았나 봐요. 아이가 영화 끝나고 아빠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걱정은 여전하지만 이런 작은 쉼들이 우리 가족을 버티게 하는 걸 알기에 더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밤에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그날의 장면을 곱씹어 봅니다. 우리가 참 노력만 하면 다 서울대 가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나는 왜 그만큼이 안 될까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것, 학생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까 참 응원받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참 저도 그런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5768님,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쁜 걸 팀장님은 알까 싶어서 계속해서 티를 내는데 팀장님은 그저 밥은 그래도 먹고 하라며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저를 더 짜증나고 화나게 합니다. 일은 자기가 시켜놓고 저렇게 남의 일처럼 굴다니요. 사회생활은 원래 소시오패스들이 잘한다던데 아주 팀장은 사회생활 잘해서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참 기분 나쁠 때가 있죠. 분명히 쉬라고는 하면서 사실은 쉬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너무나 답답하고 이게 정말로 나를 위해 주긴 하는 걸까? 가끔은 그 말조차도 나에게 너무나 더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참 사회생활이 어려운데 그래도 참 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는 않죠? 멀리서 모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역시 또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66님, 주말에 오래된 집안 수리한다고 손에 흙 묻히고 사다리도 올랐더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맥주 한 캔과 잘했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더군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수리하고 정리하던 중에 옛날 사진 한 장 찾았는데 결혼 초 젊고 활기가 낙낙한 저와 아내가 있네요. 세월이 많이 쌓였고 저는 낡았지만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어쿠스틱 콜라보 노래 신청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인턴이란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삶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 되게 우리 삶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서 나이가 들매 또 품격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뭔가 쓸모 있는 삶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모든 존재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일깨워주는 어떤 세상이 되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알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존 멜런 캠프의 Hurts So Good 듣고 올게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제게 든든한 뒷배가 아닌 언제나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보다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면 받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서는 어김없이 연락을 하셨고 명절인데 언제 내려오냐는 물음에 저는 이번 연휴는 기간도 짧고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로 못 갈 것 같다, 다음에 한번 내려가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혼자 보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명절에 TV 뉴스를 보면 나오는 가족들 모습은 하나같이 다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던데 어째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제게는 무겁고 힘든 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족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자녀를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맺어진 존재라는 게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바꿀 수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닌 거죠. 내 책임은 무언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책임이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참 남들보다 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그게 그냥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내가 내려가지 않아서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라는 거, 어쩌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연자님께서 그래도 참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또 어딘가에 이야기를 해보고 사실 남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풀어내는 게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9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이미 결혼을 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마음인 줄만 알았고 유부녀라는 사실에 마음을 접자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별 생각 없다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나눴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곱씹게 됩니다. 분명 이성적으로는 이건 아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결국 저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할 거라는 것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이성과 다르게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듭니다.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 해도 쉽지가 않고 이런 제 마음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가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호감이 생깁니다. 그건 신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이 가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호감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한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연락할 이유를 만들고 조금 더 함께 있으려고 하고 둘만 아는 이야기를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내 행동이 들어갈 겁니다. 사연자님도 이미 알고 계시죠.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도. 더 가까워지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더 발전시키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도 상대방도 다칠 거거든요. 그분의 가족에게도 상처가 되겠고요. 물론 마음을 접겠다고 결심한다고 바로 마음이 바뀌거나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좋았던 감정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때마다 아직도 이러고 있나 나를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태지는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해요. 그때 그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분도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가 생기잖아요. 생각이 나는 것까지는 막기 어렵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더 발전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도 따로 만날 자리를 조금 줄여서 더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필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적인 시간을 더 늘리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은 바람이 거셀 수 있어요. 내 마음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그 바람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내 생활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금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사람이 문득 떠올라도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애쓰지는 않는 그런 날이요. 폭풍 같던 마음이 가라앉아 나를 흔들지 않는 산들바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마음에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어질 때 이번에는 연락하지 않고 지나가 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패닉의 정류장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가을에는 왠지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반감보다는 아쉬움이 조금은 더 큰 것 같아요. 아마도 한 해의 시작보다는 마지막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걸까요? 고대 중국에서는요, 24절기를 70 이후로 더 세밀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70 이후에 따르면 지금은 벌레들이 겨울잠을 잘 채비를 하는 칩충배호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10월 한 달은 가을의 정취를 즐기면서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하는 결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 1일 오늘 목요일이죠.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DES 워십 여정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벌써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네.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봄이라고 하면 아쉽지 않지만 가을 하면 왠지 모르게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1월을 처음으로 살고 있지만, 저는 9월생이거든요. 그럼 사실 9월이 저한테는 첫 날이고 첫 달이잖아요. 근데 그냥 1년 주기로 1월에 맞춰 살고 있다 보니까 가을 하면 전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이 시작인 건데 뭔가 가을 하면 그래도 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겨울을 잘 보낼 채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여름을 잘 보내셨으니까 또 가을을 잘 보내시고 여름을 잘 마무리하는 아직도 낮에는 많이 덥잖아요. 예, 가을, 여름을 잘 마무리하면서 가을을 또 시작하는 그런 예,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묵주기도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모님이 기뻐하시게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예, 제가 띄워드리는 성가들이 또 신청곡을 많이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생각나시는 생활성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작은 꽃 중창단이 부르는 로사리오 듣고요. 이어서 양채윤과 장환진이 함께한 주님과 함께 띄워드립니다.

인류는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2001년 호주 필립섬 앞바다에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지역 생태계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름을 뒤집어 쓴 수백 마리의 쇠푸른 펭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로의 깃털을 핥아주는 펭귄의 습성 때문에 몸에 묻은 독성 기름을 섭취할 가능성이 컸고, 또 기름에 젖은 깃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도 있었죠. 예, 펭귄을 구한 구조대는 전 세계에 스웨터를 떠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호주의 109세 할아버지와 96세 할머니 등 많은 사람들이 작은 스웨터를 떠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스웨터가 펭귄의 체온을 보호해주고 또 서로를 핥지 못하는 방어막이 되어준 덕분에 구조했던 펭귄 438마리 중 420여 마리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와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창조 시기도 어느덧 끝나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되는 귀여운 이야기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이매노래 연구회 보신이 좋더라였습니다. 보신이 참 좋게 보신이 좋았다 하셨죠? 만든 이 세상 피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무서워요. 혼날 것 같죠.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을 수 있니? 하고 물어보시면 죄송합니다. 밖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펭귄들이 저체온증에 시달리거나 기름 때문에 이런 독성을 섭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스웨터를 떠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웨터를 떠서 보내주었다는 이 사실은 또참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자연을 더럽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 어느 부 정도는 간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채첼리아님이 저도 아이들 천년성체할 때 떠올라요 하시면서 예, 어제였죠. 천년성체에 대해서 이효지 선생님이 얘기 나눠주시니까 아네스자매님,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사랑 듬뿍 받는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정석 예로니모 선생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축일 정석 선생님도 예로니모셨죠. 맞아요. 축일 축하드립니다. 카타리나님은 와우 처음 들어요. 출첵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네, 반갑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저희 프로그램 한 번만 들은 분들은 없는데 이제 매일매일 와주셔야겠네요. 카타리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또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사연과 함께 또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로 기다릴게요. 9790님이 민구 소아대를 해서 축일 축하해요 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 17이다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곡 저도 좋아합니다. 네. 소아대를 해서 오늘 또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드려요. 1152님은 고백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17이다의 고백은 어제 나갔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고백으로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 17이다의 노래 듣고요. 이어서 아론 밴드가 리메이크한 고백,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17비다의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아룬밴드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리지회의 성녀 대례사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대례사 또는 소아 대례사라고 우리가 잘 불리고 있죠. 이 대례사 성녀는 어려서부터 성모 신심이 깊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입회를 할수 없었던 15살, 15세의 간곡한 부탁으로 입회를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회한 가르멜 수도원에서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했고요. 일상의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는 작은 길을 실천했어요. 짧은 생애에도 깊은 영성과 저술로 교회에 큰 영향을 남긴 성녀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율리아, 성 니체시오 등 17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월 2일이죠. 안젤라, 안젤로 이런 천사들의 이름인 안젤라, 안젤로의 축일이기도 하고요. 7일로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축일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미리 저희한테 문자 메시지로 축일 누구 축일이에요? 이 노래 들려주세요 하면 제가 준비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10월 4일도 프란치스코 축일이죠.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미리 준비해서 또 신청곡과 함께 아니면 선물 노래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진의 좁은 길 듣고요. 김연기가 부르는 나는 믿습니다. 이어드리겠습니다.

이형진의 좁은 길 이어서 김현기 나는 믿습니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향하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루 되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신부의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금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0: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020년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2일 금요일 수호천사 기념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송내동 본당 주임 정호영 요셉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 수호 천사 기념일입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천사들을 보내시어 저희를 지켜주시니 저희가 사는 동안 천사들의 보호를 받다가 마침내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2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3: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2: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3: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느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0: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1: 그분은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0: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1: 그분 진실은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한밤의 공포도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을 떠도는 역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0: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1: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내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할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3: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3: 찬미 예수님.
2: 네, 저는 의정부 교구 송내동본당 정우영 요셉 신부입니다. 평소 동네에서 폐지를 줍던 한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식사를 하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습니다. 우산도 없었고 수레까지 끌어야 했기에 비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없이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자신의 옷이 비에 젖는데도 우산을 할아버지 쪽으로 기울인 채 수레를 끄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할아버지께 힘내시라고 작은 선물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우연히 사진에 찍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 여성을 우산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정작 그 여성은 자신의 선행을 가족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은 할아버지는 그분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천사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서 종종 천사 같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부를까요? 천사는 하느님의 사자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도우며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역시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며 천사 같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이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에 둘러싸여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수호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천사는 단순히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을 보호하며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호천사에게 감사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수호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지켜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조금 기울여주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는 하느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께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천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우산을 조금 기울이는 작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사랑을 통해 우리 곁에 누군가가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주님의 천사들을 공경하며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언제나 천사들의 보호로 현세의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사들과 대천사들에게 더없는 사랑과 존경을 드리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만물 위에 가장 드높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소.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를 빕니다.
3: 하느님의 어린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천사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평화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2: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2: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2: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3번, 내 머리를 꾸미오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들은 혈연과 학연, 지연처럼 세상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중요한 인연은 뭘까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바로 하느님 아닐까 싶은데요.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수호천사의 존재입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고 또 하느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수호천사 기념일인 오늘 그런 천사들 기억하시면서 힘찬 하루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2일 그대에게 평화를 금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석소영과 김용대가 함께한 수호천사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 누굴까? 하느님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또 보내주셨죠.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나의 수호천사, 또 나의 주보성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어떤 수호천사의 존재를 느낄 때가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도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아, 이건 정말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천사들을 기억하면서 힘찬 하루 오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또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자케오 나무의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듣고요. 이어서 김수현, 내 곁에 띄워드립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난세.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원로, 장교와 귀족, 고문관과 장인과 마술사를 없애버리시리라. 그런 다음 나는 풋내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저마다 제 집안의 형제를 붙잡고서 자네는 겉옷이라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게나, 이 폐허를 자네 손으로 맡아주게나 하고 간청하리라. 그러나 바로 그날로 그는 소리쳐 말하리라.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게나.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희온전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의인들은 잘 되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누리리라.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제 손이 저지른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백성을 아이들이 억누르고 여자들이 다스리는구나. 아, 내 백성아,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고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 대한 재판을 여신다.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느냐.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목을 빼고 걸어다니면서 호리는 눈짓을 하고 살랑살랑 걸으며 발질을 잘랑거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폐물들을 없애버리시리라. 발찌와 태양 목걸이와 반달 목걸이, 귀걸이와 팔찌와 머리쓰개, 모자와 발목걸이와 가슴띠, 향수병과 부적, 인장 가락지와 코걸이, 예복과 덧옷, 장옷과 손지갑, 망사옷과 아마속옷, 머리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리시리라. 향수 내음 대신 썩은 내가 나고 허리띠 대신 밧줄이 감기리라. 곱게 따았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호사로운 옷 대신 자루 조각이 감기리라. 정녕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으리라.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이 슬피 통곡하고 시온이 황폐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네, 한편의 뮤지컬 같은 곡이었죠. 신상곡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이사야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했어요. 민들레 프리스카님이 찬미 예수님 슬디 감기 빨리 나으세요. 묵주기도 성월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아무것도 너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또 감기에 걸려버려가지고 불편한 목소리를 듣게 해드려서 어쩌죠. 죄송합니다. 얼른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어제보단 좀 낫지 않나요? 아닌가? 얼른 낫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준비하고 있고요. 3434님은 안부용의 살아계신 주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인데요. 네, 장문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긴 사연도 좋으니까 네, 사연과 함께 또 듣고 싶은 노래 함께 신청해 주세요. 축일 축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성바오로 따윌 수도회 아무것도 너를 듣고요. 이어서 안보용의 살아계신 주 이어드립니다.

늘성 7일로 외 10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변에 천사 세례명 지닌 사람들한테 축하 인사 건네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기억하는 하루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비스 꿈이 부릅니다. 천사들보단 못하게 만드셨어도.

노비스 꿈에 천사들보단 못하게 만드셨어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으니 작은 이들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보호하는 존재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최선미와 심규린이 함께한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띄워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수호천사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의 그리스 말은 파이디온인데 본디 이 단어는 10살 아래의 아이나 유아를 가리킵니다. 이 말에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린이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우리말로는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란 어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께 딱 붙어 있는가? 과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나약하고 부족하며 철없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은 파이다 고고스, 보호자, 곧 수호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을 지내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세심한 사랑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수호천사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수호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빌며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수호천사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오랫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름부터 참 재밌고 귀여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너도 밤나무인데요. 이 이름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옛날 이야기 속 한 아버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밤나무 천 그루를 심었는데요. 근데 한 그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다른 종류의 나무 한 그루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도 밤나무가 되겠다라고 한 거죠. 덕분에 아이는 무사했고요. 아버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래 너도 밤나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 누군가 힘들 때 곁을 내어준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너도가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더블루 그대와 함께로 2026년 10월 2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데 필요한 건 밤나무 1000그루. 근데 한 그루가 말라 죽어버렸으니 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나무 한 그루가 나도 밤나무니까 아이를 지켜줄게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 귀엽고도 따뜻하고도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을 본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 복띠가 복티잖아요. 티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너도 밤나무는 참나무과 교목이고요. 그래서 밤나무랑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는 다르다고 합니다.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밤나무랑 너도 밤나무는 다르다고 해요. 이 너도 밤나무의 경우 아예 거리가 먼 식물이라고 하고요. 밤나무는 참나무과의 가족이라고 하네요. 뭐 실제로 사실이 어떻든 간에 너도 밤나무. 이 이름처럼 누군가에게 이 삭막한 빡빡한 이 현대사회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너도가 되어서 너가 되어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여유 있잖아요, 우리? 내일 주말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봐준다 하면서 곁에 있어준다거나 너그러운 마음씨로 오늘 하루 잘 보내보자고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임유리님 볼륨 업업업. 너도 밤나무 얘기 따뜻하기도 하고 뭔가 재밌어요. 다둥이 요한님께서는 너도 밤나무다. 우리 모두 행여와 식구다.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하루를 보내겠어요. 황석준님,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자라는 실천을 생각하면서 차가운 이 아침 따뜻하게 출발합니다. 4169님, 행복을 주는 아침 너무 행복입니다. 라고 행복을 저에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 너그러운 금요일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확실히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 날씨 잘 챙겨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목덕방까지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이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 무료 방송 토크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축하받을 사연 있으시면, 위로받고 싶은 사연도 좋습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코너에 잘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마구마구 쏩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삼신홀딩스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

기온 11도, 봉화 3도,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12도 정도나 낮게 출발을 했는데요. 특히 대관령에서는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11월 초순만큼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와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서는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이나 화재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어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요일 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오전에는 호남과 제주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고요. 한낮에도 20도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옷깃을 여미다 보면 뭔가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에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난 날이 그리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추억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져왔어요. 이런 추억 이야기 제대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내 청춘 속 그것들. 내 청춘, 내 젊음 속, 뭐 지금도 젊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어요. 하지만 지난 젊음 속에 사라진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뭐 예를 들어 학생 때 그 학교 앞 떡볶이 집도 있고요.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는 찾아보기도 힘든 문방구가 많았잖아요. 극장, 카페, 하다못해 재개발로 건물이나 집이 사라지는 경우 있지 않나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내 청춘 속 그것,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지금은 사라진 내 청춘 속의 그곳들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 청춘 만화.

학교와 떡볶이집,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문방구, 극장, 카페, 하다못해 재개발로 건물이나 집이 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내 청춘 속 기억이 남아있는 그곳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체리필터, 오리 날다.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안녕, 다들 조심히 가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청춘과 함께했던 극장이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첫 데이트를 했고 또 누군가는 친구들과 밤늦도록 영화를 보고 때로는 혼자 앉아서 마음을 달랬을 그곳. 한때는 누구나 알고 있던 장소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으로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핫한 것들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 겁니다. 청춘도 그렇게 지나가고 시대도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사라지는 건 장소나 이름이지 그곳에서 웃었던 우리의 시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나간 것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고마웠어. 덕분에 참 좋았어. 그리고 웃으며 안녕. 그쵸,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내가 좋아했던 가게나 극장, 공원, 언젠가는 다 없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나눈 추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청춘, 나의 젊음, 나의 어린 시절이 함께 했던 곳, 그곳이 사라진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추억이 묻어있는 곳인지, 나의 청춘 속 그곳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꺼내볼까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잘 자요.
1: 아우, 아침에 성발라가 잘 자요 라고 외쳐주네요.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싸이와 성시경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청춘 속 그곳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766님 문자부터 읽어볼게요. 목욕탕 갬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 목욕 후 부모님과 함께 목욕한 뒤에 바나나 우유 국룰이죠 라고. 맞죠. 목욕탕. 저희 가족은 대중목욕탕을 많이 안 가가지고 목욕탕에 대한 추억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인천에 살았었잖아요. 인천 저 바닷가에 가면은 해수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그게 피부에 좋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 저를 몇 번 데려갔던 기억이 나고 그 뒤에는 대중목욕탕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최근에 제가 올 봄에 캠핑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진짜 신기하게 대중목욕탕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TV 속에서만 보던 그런 대중목욕탕인데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뭔가 옛스럽고 그래서 되게 우와 여기는 그 내가 TV로만 보던 내가 상상하던 그 옛날 목욕탕이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던 거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목욕탕 감성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지금은 되게 삐까뻔쩍하잖아요. 옛날 우리의 그 감성이라고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6469님, 추억 속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워크맨이요, 워크맨. 우리 청춘 시절 헤드폰 끼고 걷던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워크맨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넣었던 그 플레이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이게 옛날에는 있었어. 복디는 너무 어렸었어가지고 워크맨을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그 있었지. 6150님. 저는 제가 다닌 초등학교요. 정말 지금은 기억 속에만 있어요. 폐교가 된 후 학교가 사라졌어요. 이맘때면 하는 가을 운동회며 시골 학교의 추억이 한가득입니다.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 우리 되게 신기해. 저도 초등학교 다니지 이제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초등학교 운동장이 기억이다. 어떻게 생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고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아리까리하거든요. 근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운동장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추억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있네요. 다시 가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 6692님, 내 아름다운 청춘은 해화동 대학로 시절입니다. 대구 사람이 서울로 이사해서 공부하던 시절, 그때 그 공기와 열정, 학교 급식이 다 기억나요. 제 청춘이랑 6692님의 청춘이랑 약간 겹치네요. 저는 막 청춘이라고 할 것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대학 시절이 그 대학로 시절이니까, 그쵸? 아우스팅님, 입사해서 처음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삐삐.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샀고 그 기능들이 얼마나 신기하던지. 지금 서랍 한 곳에 예전에 쓰던 전자제품 버리기 아까워 모아놓은 곳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삐삐도 맞아 사라졌어. 맞아. 우리 젊음이 묻어있지만 사라진 물건 중에 하나가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랑 이 삐삐겠죠. 5687님, 복디 저는 60년 전쯤 폭우로 인해 저희 집 마루 밑까지 물이 차올라 피신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는 너무 힘든 기억이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도와주었던 기억으로 따뜻한 정을 다시금 기억하네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그때 그 시절의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떠올려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요. 폐교가 된 후 학교가 사라졌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6150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혜경 안녕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 건데요.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하신 다짐 오늘의 다짐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53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4767님, 늘 이 시간에 운전을 하기에 소식을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항상 늘 행복하게 듣고 있습니다. 너도 행복해져라.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너도 행복해져라 라고 저한테 하시는 말인가요? 너도 행복해져라. 고맙습니다. 아, 이미 4767님의 다짐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7565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며칠 전 조카들 옷 선물을 사놓고 전하지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꼭 가져다주고 함께 저녁 식사하려고요. 아이가 4명이라 너무 예뻐요. 다운, 라온, 하온, 하윤, 사랑해 라고. 이모인가요? 아니면 고모인가요? 삼촌인가요? 어쨌든 조카들 사랑은 이 주변 이모, 고모, 삼촌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4명이라서 그래도 꽤나 선물 돈이 많이 나가긴 하겠네요. 하지만 아이들의 까르르 최고야 라고 하는 마음에 사르르 녹을 것 같은데 7569님 잘 다녀오세요. 6692님, 오늘 신생아 목욕 실기 시험이 있어요. 떨지 말고 잘하자 파이팅. 밤새 순서 외우느라 잠 설치고 이제 교육장으로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우, 이렇게 밤새 공부하셨으니 당연히 잘 하실 겁니다. 떨지만 않으시면 돼요. 6692님 성공하시고 잘 패스하시고 저희에게 또 인증샷 남겨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자기 암시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지니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다비치 파리파리 파리.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세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해주셨을까? 8766님, 오늘의 다짐, 주말 무탈하게 잘 보내기요.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날씨도 꽤 좋을 것 같던데, 일요일 밤에 비가 내리지만 가을 날씨이던데, 선선한 거 빼고는 너무 활동하기 좋은 날씨일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라나? 8911님, 오늘은 본가 서편 마당에 자란 풀과 나무를 말끔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4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이제 하네요.

힘을 주세요. 본가 서편 마당이라고 하니까 본가가 엄청 큰 느낌이에요. 풀과 나무를 말끔하게 제거. 가을 맞이를 하시는군요. 8911님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뻐진 마당 가끔 사진도 문자 보내주시고 그러면 더 재밌겠네요. 0381님 오늘 휴무라 남편이랑 공원 산책할 거예요. 2주 전에 남편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쇄골 골절 수술을 받았어요. 아무튼 저는 출근하느라 요 며칠 혼자 있던 남편이랑 산책 다녀오려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우, 너무 큰 사고였다. 자전거 하다가 자전거 타시다가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졌다고요? 이거 잘 붙나요? 이거 부러지면은 진짜 저 주변에 한번 이 수술 받았다는 사람 본 적 있는데 이거 답이 없던데. 그러니까 빨리 안 났던데. 너무 걱정 많으시겠어요. 출근하시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복디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잘 뼈가 잘 붙기를. 0381님 힘내시고요. 젤라젤라 안젤라님 닉네임이 오늘따라 되게 귀엽다. 젤라젤라 안젤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수호천사들의 축의를 맞이한 이 안젤라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며 어제보다 기쁨, 행복, 웃음 한 번씩 더 나누는 하루 보낼지니. 기쁨, 행복, 웃음 더 한 번씩 갖겠다는 게 아니라 더 나누겠다고. 역시 수호천사들은 달라요. 젤라젤라 안젤라님 축일 축하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닿았을지 오늘의 진이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너도 행복해져라! 라고 복귀에게 문자 보내주신 476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3님께서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같은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이어드립니다. 조용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7: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8: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1: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12: 파울!
1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TK.
1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8: 가톨릭 평화 방송.
16: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아, 노래 나가는 동안 너무 재밌는 문자가 왔어요. 아까 젤라젤라 안젤라님의 닉네임을 듣고 제가 너무 좋아했더니 우리 이영준 모이스 신부님께서 양봉업자 모이스 신부님께서 이세이세 모이세입니다.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젤라젤라 안젤라 이세이세 모이세? 우리 작가님이 저보고 가다가다 아가다라고. 아, 어쨌든 모이세 신부님께서 이세이세 모이세입니다. 오늘은 제 7일이군요.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복디 파이팅! 이라고. 아,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모이세 신부님 오늘 아침에 또 빵 터졌네. 재밌습니다. 지스타님, 뺨에 닿는 바람이 상쾌하다 못해 차갑게 느껴지는 걸 보니 10월이 된 게 실감납니다. 저희 집에는 고3 수험생이, 어이구. 수험생이 있어서 독감 예방접종도 일찌감치 마쳤는데요. 이래저래 혼란한 마음 잠시라도 환기합니다. 그쵸? 이 볼을 스치는 바람이 진짜 상쾌하다 못해 쾌적하다 못해 차갑습니다. 정말 10월이 딱 되자마자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요즘 독감 환자가 진짜 많이 늘고 있대요. 어른은 코로나, 아이들은 독감.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감 예방접종도 미리미리 맞으시고 이거 맞아도 한 2주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독감 예방접종도 미리미리 맞으시고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 즐겨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자,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한바이오 한국 비드랩 아에르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김민기 가을 편지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이게 원곡인가요? 저는 계속 다른 노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무게감 있고 되게 감미롭네요. 오, 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가을 필청곡이죠. 가을에는 편지를 써야 할 것만 같은 이 노래. 그렇다면 우리 보기들은 가을에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뭐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을에 여름 옷 정리하고 겨울옷을 꺼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일 주말이잖아요. 가을, 주말,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가을에 단풍놀이도 다녀와야 되고 여러분들은 올 가을에 무엇을 하실 건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가을날 무엇을 하실 건지 편지를 쓰실 건지 나들이를 가실 건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는 동안 김민기 가을 편지 감미롭게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김민기 가을 편지 듣고 왔는데요. 이게 가사가 요즘 나오면 큰일 났을 노래네요. 아, 외로운 여자가 너무 아름답다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깜짝 놀랐네. 저 아, 이 노래를 이렇게 천천히 듣다 가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가을에 뭐 하실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분위기 깼네요. 아, 저는 가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니. 충격.

자, 네. 자, 가을에 여러분들은 편지를 쓰실 건지, 나들이를 가실 건지, 단풍놀이를 가실 건지, 등산을 가실 건지, 데이트를 하실 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535님. 가을에는 김천을 가고 싶어요. 김밥 축제가 올해도 핫할 예정이라는데. 김천. 내가 아는 그 김천이 아니라 실제 지역 김천인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5392님. 오, 낭만이다. 취미로 뜨개를 배울 겁니다. 소소하지만 뜨개 선물 많이 하려고요. 가을에 맞아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 하면서 선물 만들면 얼마나 마음이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3374님. 복디. 가을에는 논두렁 풀을 배워야 해요. 벼수확을 위해.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논두렁 나왔습니다. 0736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가을에는 풀냄새,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불멍하는 캠핑이죠. 라고 하셨는데 올쏘 맞습니다. 아, 캠핑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제가 10월 1일이어서 많은 캠핑장에서 예약을 시작한 것 같던데 제가 깜빡 놓쳤네요. 자, 779 하나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가을에는 저희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결혼기념 15주년입니다. 가족과 명동성당에 사진 찍으러 갈 생각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축하드려요. 내일 날씨도 좋고 하늘도 파란데 명동성당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 그죠? 대신 사람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요즘 부쩍 관광객들이 많아져가지고 복작복작합니다. 7791님 타이밍 잘 맞춰서 예쁜 사진 찍고 데이트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가세요. 이사구 하나님, 가을! 저희 가족은요, 이번 주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와, 이 정도는 돼야지. 크리스마스 트리 이 정도. 두 달 전에 설치해야지. 두 달 전에 설치하고 설 전에 철수해야지. 봉 뽑는 거죠. 아, 맞지. 아, 다른 데는 할로윈 준비하던데 여기는 좀 빠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신다고. 복디 전 엄마가 아니고 아빠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빠 센스. 8911님 이번 가을에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부국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영화의 바다에 풍덩 빠질 계획이랍니다. 영화 6편을 예매해 놨습니다. 너무 좋겠다. 6일 다음 주부터네. 다음 주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바닷가에서 보는 영화. 영화 열심히 보고 바닷가 산책하고 너무 좋겠다. 이번 가을 진짜 제대로 즐기시는데요. 9867님. 가을에는 질끈 묶었던 머리를 풀어내리겠어요. 파마를 예쁘게 하고요. 아이 신나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 헤어스타일 변신만큼 기분 전환되는 게 없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가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많이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자, 장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가을에 저희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내일 명동성당에 사진 찍으러 가려고요. 라고 외쳐주신 779 하나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가을 감성 이어가도록 할게요. 브라운 아이즈 with 커피.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과 함께하죠.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외과 전문의 염정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오랜만에 오시죠?
1: 네, 아유, 지금 잠깐 정신 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될 멘트를 한 1초 놓쳤더니 바로 치고 들어오시네요.
0: 아, 네네. 제가 그 정적을 못 참아요.
1: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릴게요.
0: 네,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1: 네.
0: 가을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0: 좋아요.
1: 네, 제 생일이 있습니다.
0: 언제세요, 생일이?
1: 지났습니다.
0: 아, 지났어요.
1: 네, 저번 달이었어요.
0: 가을에 특별히 네.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가을 타시나요? 뭐 남자들은 가을을 타고 여자들은 봄 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1: 딱히 뭐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러지는
0: 네.
1: 않은데
0: 네.
1: 이제 뭐 가을 하면 제철 음식들이 좀 있죠. 예.
0: 뭐 좋아하세요?
1: 뭐 전어.
0: 전어.
1: 전어 먹고 예. 뭐 꽃게.
0: 꽃게도
1: 먹고.
0: 이런 거 잘 챙겨 드세요, 예. 제철?
1: 챙겨줘야 먹습니다.
0: 아이고. 아니 먼저 챙기죠. 우리 가족 이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야죠.
1: 그 정도는 하죠.
0: 합니까? 예,
1: 밥상을 직접 챙기지는 않습니다.
0: 않지만 네. 제철 음식을 먹으러 챙기시기는
1: 네네네.
0: 하죠.
1: 그렇죠.
0: 다행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자, 선생님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1: 네, 오늘은 간혹 이 내 몸에서 만져지는 멍 또는 딱딱한 혹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원인도 알 수 없고 딱히 아프지는 않아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0: 네. 네,
1: 멍이나 멍울, 혹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0: 막 통증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피부에 덩어리진 것 같은 느낌이
1: 네,
0: 들면
1: 있죠.
0: 되게 찝찝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혹시 이게 안 좋은 게 아닐까?
1: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긴 하지만
0: 네.
1: 네, 가끔 있기는 합니다. 예.
0: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멍, 멍울, 혹, 피지낭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이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사실 제가
1: 네.
0: 한 2-3년 전에? 2년 전인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 계단이 미끄러져서
1: 네.
0: 넘어진 거예요.
1: 네네네.
0: 근데 얼굴을 안 다치려고 네. 제가 막 발버둥을 치다가
1: 그렇죠.
0: 정강이에 그 계단이 부딪히면서 약간
1: 튀어나왔죠.
0: 아니요. 무너졌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지? 무너졌다 그러는가?
1: 한몰.
0: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주변이 거기는 한몰이 됐는데 주변이 멍울같이 이렇게
1: 그렇죠.
0: 됐거든요. 그게 아직 2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거든요.
1: 뼈 부분인가요 혹시?
0: 뼈보다는 바깥인데.
1: 뼈보다는 바깥이에요. 네. 그거는 한번
0: 봐야 될 것
1: 같아요.
0: 그렇죠.
1: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주변 조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지다가 우리가 뭐 샤워를 하거나 몸을 만지다가 갑자기 혹이 만져지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1: 네, 가장 흔한 것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피하 지방층에 발생하는 지방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층에 발생하는 피지 낭종이 있습니다.
0: 네,
1: 대부분의 멍울들은 이제 양성 질환이긴 하지만 크기가 매우 크거나 개수가 많거나 혹은 림프절 비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양성 질환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실제로 외과에서 흔하게
1: 네.
0: 이제 찾아오는 그런 멍울이나 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방종, 피지낭종 이런 건가요?
1: 예, 네, 그게 제일 흔합니다.
0: 네,
1: 지방종, 피지낭종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들이고요. 증상의 차이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통증이 없지만 간혹 크기가 커져서 이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0: 예.
1: 반면에 피지낭종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잘 일어나고 감염이 일어나면 붉고 열감이 나타나고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지방종은 굉장히 매끄럽고 구멍이 없지만 네, 보통 피부랑 똑같거든요. 네. 살짝 튀어나오기만 하고. 피지낭종은 중심부에 작은 구멍이 관찰됩니다. 저희가 개구부라고 하는데요. 그 염증이 심해지면 그 개구부를 통해서 이제 분비물이 나오고 아. 거기서 악취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0: 그럼 지방종은 말 그대로 지방이 뭉쳐서 생기는 혹이겠죠?
1: 네, 맞습니다. 예, 지방세포의 과도한 증식 때문에 생성이 되고요. 몸통, 목, 팔, 다리 뭐 부위 가리지 않고 모든 부위에 잘 생성되는 질환이고 또 촉감은 지방종은 말랑말랑하고 푹신하고 피지낭종은 비교적 단단하고 팽팽합니다.
0: 저 무식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1: 전혀 무식하지 않습니다.
0: 아니 피지낭종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피부에 뾰루지 같은 거 나는 것도
1: 아 그거랑은 조금
0: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피지낭종, 피지방종 어떻게 다를까요?
1: 네, 지방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증식으로 발생하고 피지낭종은 피지낭과 모낭의 폐쇄로 인한 주머니가 안에 형성이 돼서 그 안에 각질, 피지, 노폐물 등이 쌓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 네네. 이제 아까 작은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위로 감염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부위에 감염이 잘 일어나고 이제 분비물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농도가 짙은 고름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악취가 동반되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생활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이거 수술 받으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를 네. 안에만 그냥 조금 긁어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0: 네.
1: 대부분 그렇게 되면 완치되기가 힘듭니다. 재발이 잘 돼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겉에 그 주머니를 싸고 있는 막을
0: 걷어내야 돼요.
1: 네, 같이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이제 살살 긁어내는 걸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낭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를 좀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서 꿰매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재발이 없는 치료에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치료가 그쵸. 필요한 거겠죠.
1: 네.
0: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궁금한 것들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뭐 멍이나 혹, 피지낭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것들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인 노래 선곡이에요.
1: 네.
0: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1: 김현정의 멍.

0: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염정혜 선생님 모시고 멍이나 멍울, 혹 피지 낭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복덕방 퀴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퀴즈 내주시죠.
1: 네. 어떤 충격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해 피부 바로 밑인 피하에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멍,
0: 2번
1: 반점,
0: 3번
1: 얼굴, 얼룩.
0: 어떤 충격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을 해서 피부 바로 밑인 피하로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릴게요. 1번
1: 멍,
0: 2번
1: 반점,
0: 3번
1: 얼룩.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86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요. 피부가 겉이 볼록 나온 건데도 콩알만한 것이 만지면 푹 꺼져요. 피부과 가서 긁어내고 하니까 살로 채워졌는데 다른 것도 몇 개 있네요. 이거 치료 안 하고 그냥 두어도 될까요?
1: 한번 치료를 가서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0: 재발이 된 건지
1: 아니면, 다른 부위에 이제 그런 건지 조금 정보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0: 네.
1: 만지면 푹 꺼진다.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 낭종, 흔히 말하는 물혹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요게 이제 살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어쨌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한번 치료를 받으셨으면 거기서 아마 조직 검사가 필요 없다면 양성 질환이 확실하다는 그런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고요. 특별히 불편감이 없으면 그냥 두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콩알만한 거니까 또 이게 되게
1: 그렇죠.
0: 네, 되게 거슬린다. 막 큰 거면은 당장 가볼 텐데 콩알만한 거니까 약간 놔둬도 되나?
1: 그리고 이게 부위가 여성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슴 유방 부분인지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9867님께서는 직접 그 병원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1: 예. 네. 정보가 좀 부족하긴
0: 하네요. 집에서 멍울을 만져봤을 때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할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뭐 크기, 단단함, 통증, 움직임 같은 게 있을 거 이 중요하겠죠?
1: 그렇죠. 예. 급격한 크기 변화 그리고 반복되는 염증 반응 그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멍울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그럼 오랫동안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있어요.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1: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고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살이 그 쓸리는 부위 이런 부위에 있으면은 계속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제 제거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0: 네, 또 멍울의 경우 여성분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이 가슴에 만져지는 멍울인데 이게 네. 어떤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흔한 이제 유방 양성 질환으로는 섬유선종, 유방 섬유낭종, 그리고 관내 유두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섬유선종은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잘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질환으로 섬유 조직과 유방 상피 조직이 서서히 자라서 이제 커지는 것으로 이제 경계가 분명하고 만졌을 때 이제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과의 연관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섬유 낭종 흔히 우리가 물혹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흔히 폐경기 전 여성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내 유두종 요거는 가장 흔한 증상 이제 피라든지 이제 장액성 분비물이 이제 유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유두종의 한 50에서 90% 정도는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이 나타나고 병변이 발견되면 절제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유방 내 멍울은 진료를 우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들은 보통 0.5cm 미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한 1cm 미만까지도 가능은 한데 이런 경우에는 만모톰이라는 흉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제 시술로 치료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크기가 좀 큰 경우 2cm 이상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외과적 절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빨리 발견됐을 때 이제 적게 흉터를 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더 이득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0: 겨드랑이에서도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건 뭐죠?
1: 림프절이 이제 커지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 신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을 하고요. 흔히 만져지는 부위는 겨드랑이뿐만이 아니라 목도 되고 이제 사타구니 같은 데서도 이제 작은 콩알 만한 것들이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감기고요. 감기 이제 심하게 앓을 때도 이제 림프절들이 좀 붓기 때문에 그 밖에 염증이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서 다 림프절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예방 접종 후에도 우리도 나타날 수 있고요. 드물게 이제 림프종 백혈병 같은 경우 악성 종양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좀 부었다가 가라앉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비대해져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제 진찰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요거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유방암이 조금 진행돼 있는 경우에도 겨드랑이 림프절이 계속 커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0: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하복부를 만졌을 때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죠.
1: 근데 요거는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 이제 하복부나 좌하복부에 이제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만져지면 대부분은 이제 변이 차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제 학령기 이상 되는 어린이부터는 이제 밖에서 촉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성인 여성에서 이제 하복부에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꽤 진행된 자궁 근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인데 증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 통증, 압박감, 배뇨, 배변 장애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 바깥쪽에서까지 만져지는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근종의 크기가 많이 커진 상태에서만 만져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는 배 바깥쪽에서 촉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배에서 만져지는 덩어리는 뭐 본인이 직접 만져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병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1: 일단 기본적으로 촉진하고 이제 그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골반 진찰 같은 경우 하고 이제 더불어 이제 영상의학과적인 그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요. 이런 영상학적 진단들은 대부분 이제 추정 진단이고요. 확정 진단은 보통은 조직 검사나 수술적 생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겠습니다. 퀴즈 정답 계속해서 받아볼 텐데요. 오늘의 문제 다시 한번 내주시죠.
1: 네. 어떤 충격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해 피부 바로 미친 피하로 혈액이 고인 상태인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멍,
0: 2번
1: 반점,
0: 3번
1: 얼룩.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박재범 All I Wanna Do.

0: 박재범 All I Wanna Do 듣고 오셨습니다. 1925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 처음 창취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건강정보 얻어갑니다. 마리님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멍들이 함께 항상 하네요. 또 처음 참여해 주신 8378님께서는 저는 스치기만 해도 멍이 잘 생겨서 어디서 맞았냐? 라는 말을 항상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멍이 그렇죠.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이 평균적으로는 남자분들보다는 피부가 일단 하얗고 조금 더 얇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러다 보니 똑같이 멍이 들어도 겉에서 잘 비치는 경우가 많고요.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해졌는데 멍이 생기는 거는 네. 뭐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네. 정말 저분 새싹 매치님처럼 스치기만 해도 멍이 생긴다. 이렇게 아 이거는 멍이 생길 만한 충격이 아닌데 멍이 너무 잘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혈소판 감소증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적으로 이제 혈소판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혈소판이 실제로 감소해 있는지 아닌지를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혈소판이 좀 감소해 있다라고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는 조금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는데 멍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잊어먹고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0: 네. 네. 또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1262님께서 몇 년 전에 지방종이라고 말을 들었고 네. 안 아프고 변화가 없으면 그냥 둬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리 쪽에 피부 위로 볼록 혹같이 튀어나왔고 어깨 쪽도 피부 깊은 곳에 있는 듯해요. 그리고 네. 크기가 좀 꽤나 크게 느껴지고요. 네. 자, 둘 다 제거를 해야 되는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아, 지방종이 맞다면 제거의 유무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아마 커집니다. 이게 보통은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 불편하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0: 네.
1: 이제 그때는 이제 제거를 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리고 또 피부 사마귀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피부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뭐죠? 피진항종이나 네. 이런 거랑은 상관없지. 지방종이랑은 네, 상관없겠죠.
1: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냉각 치료를 많이 하고요. 요거는 가까운 피부과 가시면은 얼마든지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사이즈가 크면은 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0: 피진항종 수술을 한 분도 계셔요. 네. 오래된 피진항종 제거 수술을 3주 전에 했는데 네. 수술한 곳이 딱딱해요.
1: 네.
0: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1: 수술한 부위가 딱딱한 거는 대부분의 이제 그 주변 조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제 유착이 발생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딱딱해지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가장 딱딱해지는 시기는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 이후에는 아마 조금씩 부드러워질 텐데 아무래도 수술하지 않은 피부랑은 조금은 더 딱딱해질 수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정효 선생님 모시고 궁금한 것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혹이 생겼다고 모두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지방종 네. 경우에도 이제 뭐 미관상 내가 찝찝하, 그러니까 싫다, 보기 싫다 하면은 지우는 거고,
1: 네.
0: 피진항종 같은 경우에는 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어떨 때 제거하고 어떨 때 지켜보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딱 구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지방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커져서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크기가 빠른 시간 내에 급격히 커져서 악성 종양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또 미용적인 문제로 노출 부위에 있어서 미관상 신경이 쓰일 때 대부분의 요런 경우는 목이나 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하고요. 옷이나 가방에 쓸리거나 관절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에 방해가 될 때는 수술적 제거 고려 사항입니다. 다음 피진항종 말씀

0: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염증이 발생하고 붓기, 통증, 악취나는 분비물이 지속될 때는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과 함께 열이 나거나 네. 피부가 빨갛게 변한다거나 통증이 생기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증상이 여러 증상이 동반될 때 네.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까요?
0: 일단은 열이 나고 피부가 빨갛게 된다, 통증이 있다. 이거 다 염증 반응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기일 가능성이 있고요. 종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고름이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빨리 그 배농을 하고 네. 그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종기에 있는 부위가 만약에 막에 둘러싸여 있다. 그 네. 막까지도 같이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런 건 왜 생겨요?
0: 아, 이런 거는 뭐
1: 운이 안 좋은 거.
0: 그렇죠. 감염이 된 겁니다. 일단 염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감염이 돼서 생기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랑 싸워서 이제 균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름으로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종기가 발생하는 거죠.
1: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몸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네. 있다고 하는데 네. 부모는 어떤 증상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0: 그 흔한 증상은 아닌데요. 네. 간간이 있습니다. 한 우리나라 신생아 한 1,000명에서 1,000명 중에 한 2, 3명 정도 나타난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진단명은 신생아 유문 협착증입니다. 무슨 질환이냐 하면 위에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부위에 이제 유문의 근육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서 이제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물을 우리가 먹으면은 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서 십이지장 쪽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통로가 좁아져서 음식물이 못 내려가니까 거꾸로 이제 구토를 하게 됩니다. 주로 생후 3주에서 5주 사이에 그러니까 꽤 신생아 시기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남아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높고 한 10주, 12주 이후부터는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발견이 되고요. 주요 증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출성 구토,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1: 분수토라고
0: 구토.
1: 그렇죠, 하더라고요.
0: 분수토. 그런 구토가 특징적이고 이제 담즙이 포함되지 않은 구토이기 때문에 녹색이나 노란색 구토가 나오지 않고요. 이제 음식물 먹은 게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계속 먹은 게 이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배고픔을 호소하고요. 그래서 구토를 하고 나서도 계속 뭔가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적인 모습.
1: 깐난 애기인데?
0: 네, 깐난 애기.
1: 3주에서 5주면 깐난 애기 아니에요?
0: 애기도 배가 고파요.
1: 그렇겠죠? 예. 맞죠.
0: 그래서 이게 종기랑 이제 멍울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네. 이런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으로 이제 한 2cm 내외 정도 되는 콩알만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이 덩어리가 이제 근육에 비대해진 부분이 겉에서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비율은 100%는 아니고요. 한 40에서 70%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이 이제 네. 어떻게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0: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만질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끽해야 이제 샤워할 때 만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샤워할 때 몸을 좀 비누칠하면서 바디 샤워하면서 몸을 좀 꼼꼼히 이제 만져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갑자기 커지는 덩어리, 염증 반응, 통증, 분비물을 동반한 덩어리는 이제 병원 진료를 가보시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슴, 그 하복부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염정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퀴즈 정답을 발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충격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해서 피부 바로 미친 피아로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가 무엇일까요?
0: 네, 정답은 1번 멍입니다.
1: 네, 선물 받으실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보 오늘도 알차게 챙겨주셨는데요. 한 달 뒤에 만날 보기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가을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독감 유행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1: 네, 다음 달 11월에 또 좋은 소식, 좋은 정보 네.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에피톤 프로젝트 타루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8: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9: 하느님 감사합니다.
7: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이제는 창문만 열어도 공기가 제법 삽상합니다. 나날이 뽀송뽀송해지는 이 상쾌한 기운 참 좋죠.